구제받기 위해서 그들이 해야만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속죄받기 위해 제사로 나아갈 때 그들은 반드시 짐승을 제물로 잡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뿌리고 난 이후에 대제사장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 만나고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사하실 때 온 백성들이 죄사함을 받게 되라. 그와 같은 제사, 그 제사를 거듭 드렸습니다. 한 번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사는 날 동안 계속해서 거듭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 제사를.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때뿐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 그때뿐입니다. 근본적으로 어떤 해결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영원히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6장 20절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들어가셨다. 그럽니다. 어디로 들어가셨습니까?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곳. 1년에 한 번 들어가야만 하는 곳. 거기가 어디입니까? 지성소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거기 있다 하는 그곳. 그곳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습니다.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우리의 믿음의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믿음의 대제사장이라고 선포하고 나니까 등장하는 인물이 있어요. 그 인물이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5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 12절에는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될 처지가 되었구나. 너의 신앙이 아직도 이렇게 어려서 마치 초보 같아서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다. 6장 1절 가시면 그럽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초보를 좀 버려라. 그렇게 고면했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서 길게 설명하기 위해서 시작한 말씀 중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신앙의 초보를 좀 버려라. 신앙의 초보를 너희가 벗어버리지 못해서 이렇게 환난 핍박 가운데 떨어지고 떠내려가고 그러고 있으니 그러는 이들이 너무 많으니 참 조심해라. 그랬어요? 믿어서 빚을 받았다가 돌아서서 배교하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지도 못할 것인데 그렇게 선포하면서 말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신앙의 초보를 좀 벗어라. 그렇게 시작하더니 사실은 6장 19절까지 눈으로만 한번 보십시오. 6장 19절까지 멜기세덱 이야기에서 좀 비껴나갑니다. 좀 조심해라. 초보를 벗어버리고 떠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된다. 막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민하다가 잠시 멜기세덱 이야기에서 벗어났어요. 언제까지? 6장 19절까지. 다시 6장 20절부터 멜기세덱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쭉 이제 멜기세덱 이야기가 펼쳐질 겁니다. 그리고 7장 1절 말씀에 7장 1절을 우리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자라. 아멘. 7장 1절에서 그렇게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 1절 이하에 쭉 펼쳐지는 말씀에 의하면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알리는 모형과 같습니다. 그는 7장 1절에 뭐라 그럽니까? 살렘 왕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은 제사장입니다. 여기에 인용된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은 창세기 14장에 일어난 사건이지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조카로 옷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전쟁에 참전하게 되는데 성경에서 최초로 벌어지는 큰 대형전쟁, 4개국 연합군과의 전쟁의 장면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이기고 돌아옵니다. 이기고 돌아와서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고요.

그리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왕이요, 제사장이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이후에 성경은 더 이상 이 멜기세덱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길게 히브리서 기자가 멜기세덱에 관해서 말씀하는데 정작 구약 성경에는 창세기 이후에 멜기세덱의 행적에 대해서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편 110편에 멜기세덱의 이름이 한번 잠시 등장하는데 그것도 멜기세덱의 행적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속의 놀라운 역사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 역사의 기록 중에 이 멜기세덱의 행적이 더 이상 우리에게 알려질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았어요. 기록하지 않았으니까 어떻습니까?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멜기세덱에서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니까 어떻게 됐어요? 신비로워졌습니다. 신비에 빠져버렸습니다. 결국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주 행적을 살펴 말씀하자니 결국 이렇게 됩니다. 7장 히브리서 7장 3절입니다. 함께 7장 3절 읽어봅니다. 있습니다. 시작.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이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이상 왜 없었겠어요? 아버지가 왜 없었겠어요? 어머니가 왜 없었겠어요? 그의 이 계통을 기록한 족보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기록하지 않았으니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신비로워졌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아주 신비에 쌓여져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멜기세덱에 대해서 계속 사람들이 궁금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고대의 필로는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의의 왕, 평화의 왕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쿰란 문학에서는 이 멜기세덱을 천사장 미가엘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녹이서 위경 중에서도 아주 묵시적인 위경입니다. 에녹이서에서는 이 멜기세덱을 천상의 종말론적인 제사장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후기 영지주의자들은 이 멜기세덱을 메시아적인 인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주 신비로운 인물, 그런 인물이 되어 있다고요. 신비에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이 뭐였다고요?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았답니다.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은 복을 빌어준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럽니다. 아브라함보다 높은 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레위는 누구 자손이죠? 레위가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직 나지도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복 중에 있어. 아브라함 복 중에. 아브라함이 씨를 주어서 낳아야 이제 레위가 나올 겁니다. 아브라함의 복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엎드릴 때 레위도 엎드린 것이나 마찬가지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섬겼다면 사실은 레위도 멜기세덱을 섬길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럽니다. 그래서 레위보다 높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멜기세덱에 관한 스토리, 이 이야기는 그렇게 신비롭게 신비 중에 있는 멜기세덱, 알려지지도 않아서 마치 신비로운 인물이 되어버린 멜기세덱, 이 멜기세덱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뒤에 가보니까 뭐라 그래요? 더 신비 중에 나시고 온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멜기세덱이 닮았다. 예수님이 멜기세덱과 같이 신비 중에 계시다. 예수님을 닮았다는 말로 이어집니다.

결국 예수님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 설명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멜기세덱을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8장 1절 말씀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8장 1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는데 제가 그만할 때까지만 읽겠습니다. 다 안 읽을 겁니다. 히브리서 8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만 여기까지요. 그렇게 장황하게 멜기세덱에 관해서 쭉 이렇게 펼쳐놓았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선포하고 있는 그 긴 말들의 요점이 뭐라고요?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요? 그건 결국 이거였어요. 이러한 대제사장이 누구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그리고 마지막인 대제사장이 되신다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의 권면은, 히브리서에 우리를 향한 도전은 그거였어요. 우리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그런 예수님 꽉 붙잡아야 된다고. 왜 그렇습니까? 그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 피를 다 흘리심으로 단번에 우리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9장 22절. 여러분, 9장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피가 중요한 이유. 9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옛 질서 가운데에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속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그 제사는 반드시 제물에 흘린 피가 있어야만 했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도 없기 때문에 제물에 흘린, 제물을 잡아서 죽여서 흘린, 쏟은 피가 있어야만 했습니다. 제물을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나아오는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제물을 데리고 옵니다. 제물을 데리고 와서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에게 뭘 할까요? 제일 먼저 제사장에게 제물이 가기 전에, 제사장이 그 제물을 잡기 전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제물을 데리고 오는 그 백성들은 제일 먼저 뭘 해야 됐을까요? 안수해야만 했습니다. 안수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오른손 얹어요? 왼손 얹어요? 뭐 얹을까요? 뭘 얹으면? 오른손도 아니고 왼손도 아닙니다. 두 손을 다 포개서 딱 얹습니다. 두 손을 딱 포개, 이렇게 딱 얹어두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 걸까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이게 제가 새벽에 또 말씀드린 적이 있고 종종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제물에게 안수할 때 어떻게 하냐면 두 손을 딱 포개어서 그 제물의 머리에 얹고 몸을 기울입니다. 그냥 이렇게 탁 얹는 게 아니라 몸을 딱 기울여요. 이렇게. 뭐 하는 것 같아요? 그 제물에게 자기를 집어넣는 행동입니다. 특히 자기의 모든 죄를 그 제물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몸을 기울여서 크게 이렇게 눌러요. 몸이 쓰러지는 거예요. 제물 위에. 죄를 다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물을 잡습니다. 죽입니다. 피를 쏟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자기를 대신 죽이는 겁니다. 자기를 대신 죽여서 속죄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9장 9절 말씀은 이 구약의 제사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9장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9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뭐라고요? 비유다. 비유예요. 이 제사는 그냥 비유예요. 비유. 그저 비유일 뿐입니다. 10절에 가보십시오. 이런 모든 제사의 예식은 육체의 뭐다? 육체의 예법일 뿐이다 라고 합니다. 그저

그 비유일 뿐이고 그 비유를 따라하는 육체의 예법일 뿐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비유, 그냥 그 예법 가지고 실제로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비유예요. 그래서 그 제사들에 대해서 10절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개혁할 때까지. 여기서 개혁한다는 건 제도와 질서를 완전히 고쳐버린다. 이런 개혁이 아닙니다. 여기서 개혁은 정확하게 다시 번역해서 말하면 새로운 질서가 올 때까지. 새로운 질서가 올 때까지 맡겨둔 것뿐이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선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새로운 질서로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10장 10절에 10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드리셨답니다. 뭐로서 드리셨을까요? 제물로서 드리셨습니다. 그가 대제사장이신데 그가 자신의 몸을 제물로서 단번에 바쳐 드리셨습니다. 피를 다 쏟으셨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심으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해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10장 19절입니다. 오늘 여러분 읽으셨던 10장 19절로 넘어옵니다. 10장 19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시다. 그가 자신의 몸을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고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제물로서 단번에 드리셨다. 피를 쏟으셨고 죽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거룩함을 얻게 되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10장 19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하며 시작된 19절에서의 문장은 어디까지게 해요? 이 문장의 끝은 어디까지일까요? 22절까지입니다. 22절까지는 통째로 한 문장입니다. 그리고 22절 그 문장 22절까지 이어지는 이 긴 문장의 본동사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뭘까요? 저 끝에 22절 저 끝에 있습니다. 자, 여기 줄 쳐놓으십시오. 그러므로 19절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줄 딱 치고 그 다음에 제일 끝에 하나님께 나아가자. 19절부터 시작된 22절까지 이 문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해 주셨으니 그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다 거룩하게 되었으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자.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가장 중요한 도전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왜요? 갈 수 있게 됐으니까. 이제 길이 열렸으니까.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고 스스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지성소 안으로 깊이 단번에 들어가셨고 그가 들어가셔서는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큰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다 찢어버리셨고 그래서 길이 열렸다고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열렸다고요. 죄 때문에 아무도 못 갔는데 아무도 만날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들어가 휘장을 찢어버리심으로 그 길을 활짝 열어 놓으셨다고요. 그때부터 그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한 가지 생겼습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뭐가 생겼어요? 담력이 생겼어요. 담력을 얻었다 하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아, 용감하게 이제 저 지성소에 찢어진 휘장 그 앞에 딱 서서 아, 내가 용감하게 용맹한 군사처럼 용기를 가졌다. 그럼 뭡니까?

아, 나는 용감하다. 그러고 있으면 뭐합니까? 담력을 얻었다 하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용기가 생겼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뭐 하자고요? 들어가자고요. 용감하게 들어가자고요. 담력을 가지고 이제 들어가자고, 들어가야 한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 지성소를 향해 열어놓으신 새 길, 새 길이 열렸다고 합니다. 새 길이 거기에 열렸습니다. 이전에는 짐승의 피를 뿌리고 그 휘장을 지나 들어가야 했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한 해 그의 대제사장만이 들어가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지막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휘장을 지나 들어가셨고 휘장을 찢어버리셨고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으니 그때부터 우리에게 담대함이 생겨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 가지고 그 휘장을 지나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휘장을 찢어버리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게 무슨 의미라고요? 휘장을 찢어버리셨어요. 그냥 길이 열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제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들어가면 된다는 말입니다. 들어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담력을 가지고 새롭게 열린 그 길을 통해 들어가서 다시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22절 끝에 뭐라고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어떻게 하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나아가자. 그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뭐 가지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가지고. A sincere heart in full assurance of faith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믿음에 확신이 있는 진지한 마음으로 뭐 하자고요? 하나님께 나아가자.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 나아가자.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나아가면 됩니다. 나아가면 거기서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게요?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안 들어가요. 길을 다 열어놓으셨어요. 심지어 담대함도 담력도 주셨어요. 그런데 집요하게 안 들어갑니다. 하나님 만나는 건 우리 신앙인들의 삶에 하나님 만나는 것 따위는 별로 아무런 관심도 없어요. 그냥 그런 건 관심 없고 믿음의 지끄러기에만 관심이 온통 관심이 기울어 있습니다. 부자 되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그래서 늘 그런 것만 외쳐요.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높아지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런 거 다 해주세요. 해주세요. 그렇게 빌 뿐입니다. 왜 그런 걸 빌어요? 왜 부자가 되고 싶어요? 왜 높아지고 싶어요? 왜 성공하고 싶어요? 부자 돼서 뭐하게? 높아져서 뭐하게요? 성공하면 또 뭐하게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야 부족함이 없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 같아서 나는 못했으니까 우리 애라도 너 부자 돼야 돼? 높아져야 돼? 성공해야 돼? 무슨 의미일까요? 너라도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되니까 막 그런 거에만 빌고 그런 것만 관심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애써 구해봐야 얻지도 못해요. 어쩌다가 얻는다 하더라도 그것 가지고 그토록 바라는 그런 삶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여전히 마음 졸이고 매일매일 아프고 두렵고 괴롭고 힘들 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해결책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게 해결책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해결책은 뭡니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책은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야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야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들어가서 나아가서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0: 하나님 만나면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 만나 교제하고 하나님과 연결되면 다시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만나 하나님 교제하는 중에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흐르는 은혜, 그 은혜를 누리면서 그 은혜 안에서 성도는 이전과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삶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을 누리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 들어가야지요. 그러니 나아가야지요. 들어가면 나아가면 만나주신다니까요. 하나님 만나서 다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지요.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걸요. 지금 마치 우리는 이런 것 같습니다. 왕의 아들이에요. 예수를 믿어서 양자의 영을 받아 왕 대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됐어요. 왕의 아들이었어요. 왕의 아들이 되어서 저 왕이 계신 왕궁에, 왕의 궁전에 들어가기만 하면 왕의 아들로서 왕이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차지하고 다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정작 그곳에 들어가지는 아니하고 마냥 문 언저리에 어슬렁어슬렁거리면서 저 세상이 던져주는 저 왕의 것으로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왕궁 밖에 세상이 던져주는 마치 동전 몇잎 같은 그런 물질, 그런 권세, 동전 몇잎 같은 세상의 찌끄러기, 그런 것들만 바라고 있으니, 여전히 그런 것들만 구하고 있으니 도대체 어쩌면 좋단 말입니까?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들어가 하나님 다시 만나고 그 하나님 주시는 모든 것들을 은혜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어가시기를, 그래서 하나님 만나시기를, 하나님 주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고 누리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딴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는 거, 교제하는 거 딴 게 아닙니다. 다른 방법은 있지도 않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 묵상하는 것, 말씀 받는 것,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 기도하면서 내 살아가는 생활의 현장에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보는 것, 그것뿐입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늘 이렇게 말씀 듣는 것을 통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붙잡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 우리는 듣는 사람. 그래서 그 말씀을 내게 주신 것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그래서 하나님 만나시기를,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그 복된 삶을 다 받아 누리고 차지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늘 푸른 초장, 지금까지 마산제일교회 신동진 목사님의 설교 말씀으로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297-1930번, 297국에 1930번 마산제일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노리는 쥐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국 어린이전도협회 이선영 전도사예요. 친구들, 극동방송 2016 썸머 스페셜로 우리는 쥐어린이 방송도 함께하고 있어요. 오늘은 사연을 하나 소개하며 방송을 시작하고 싶어요. 7215번 어린이의 사연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1: 안녕하세요, 전도사님. 저는 초등

0: 학교 3학년입니다. 이번 주에 성경 암송을 했는데 많이 떨렸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용기를 주셔서 끝까지 잘했습니다. 다음에도 씩씩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어린이가 되고 싶어요.
1: 우와, 떨리는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셔서 담대하게 성경 암송을 했다는 7215번 어린이의 사연이었어요.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담대하고 용기 있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시지요. 7215번 친구, 멋진 사연 감사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며 담대하게 말씀도 전하는 친구가 되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기에 짠! 하고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친구들이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이지요. 오늘 첫 곡으로 한국어린이전도협회 믿음으로 짠! 찬양을 함께 드리며 우리는 쥐어린이 힘차게 시작해볼까요?

오늘 첫 곡으로 믿음으로 짠! 찬양을 듣고 왔어요. 친구들, 전도사님 교회 친구들은 지난주에 체인지 업이라는 주제로 여름 성경학교를 했어요. 비록 유치부 어린 친구들이지만 여름 성경학교 시작 전부터 성경학교를 위해 매일매일 기도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경학교를 준비했답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었을 때 우리 친구들의 눈빛은 마치 눈에 보석을 가득 담아놓은 것처럼 반짝였어요. 작은 즐거움에도 기뻐하고 그 작은 즐거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는 친구들을 바라보는 전도사님은 참 행복했답니다. 전도사님은 우리 교회 친구들뿐만 아니라 우리는 GR이니 방송을 듣는 모든 친구가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친구들로 변화되길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놀라운 능력이 있는 분이시지요. 지금 방송을 듣는 우리는 GR이니 친구 중에는 이미 여름 성경학교를 마친 친구들도 있고 앞으로 시작될 여름 성경학교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이미 여름 성경학교를 마친 친구들이라면 성경학교를 통해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또한 앞으로 성경학교를 하게 될 친구들도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변화시켜주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경학교를 준비하면 좋겠어요. 친구들, 우리의 2016 여름 성경학교가 정말 특별한 시간이 되며 믿음으로 짠! 하고 변화되는 놀라운 시간이 되도록 기대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짠! 찬양을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이 시간 함께하는 악보를 받기 원하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악보라고 적어 보내주세요. 친구들이 악보를 보며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찬양 악보를 보내줄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2016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극동방송 우리는 쥐어린이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친구들, 믿음으로 짠 찬양과 LJU 작은 예수의 모임 예수님 나를 만나주세요 찬양을 듣고 왔어요. 우리 계속해서 신나게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이번에 함께 들을 찬양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옹기장이 키즈의 하나님 나라, 국제 윙윙스쿨의 내 마음의 한자리, 이렇게 이어서 듣겠습니다.

친구들, 2016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우리는 GR이니 주일 방송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어요. 오늘 우리는 GR이니 시간에 듣고 불렀던 다양한 찬양을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서 입술의 고백, 삶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길 바래요. 친구들, 한 주도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며 이 여름도 건강하게 지내세요. 전도사님은 토요일 이 시간에 우리는 GR이니 친구들을 만나러 올게요. 오늘 방송을 들으며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주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마지막 찬양,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예수님 만나 변화되었네. 함께 들으며 인사해요. 우리는 GR이니 지금까지 제작의 이하영, 진행의 저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늘 푸른 초장 늘 푸른 초장 매주 주일 이 시간은 마산제일교회 신동진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8장 1절 그리고 10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사람이 왜 길을 잃었습니까? 죄 때문에. 아니,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길이 막혔어요. 죄 때문에 다 무너졌어요. 그 풍성한 삶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죄성이 지배하는 이상, 사람을 그의 죄성이 지배하고 있는 이상 사람은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은 그때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시절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해야만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속죄받기 위해서 그들이 해야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속죄받기 위해 제사로 나아갈 때 그들은 반드시 짐승을 제물로 잡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뿌리고 그 피를 뿌리고 난 이후에 대제사장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 만나고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사하실 때 온 백성들이 죄사함을 받게 되나 그와 같은 제사 그 제사를 거듭 드렸습니다. 한 번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사는 날 동안 계속해서 거듭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 제사를.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때뿐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 그때뿐입니다. 근본적으로 어떤 해결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영원히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6장 20절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들어가셨다. 그럽니다. 어디로 들어가셨습니까?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곳. 1년에 한 번 들어가야만 하는 곳. 거기가 어디입니까? 지성소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거기 있다 하는 그곳. 그곳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습니다.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우리의 믿음의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믿음의 대제사장이라고 선포하고 나니까 등장하는 인물이 있어요. 그 인물이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5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 12절에는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될 처지가 되었구나. 너희의 신앙이 아직도 이렇게 어려서 마치 초보 같아서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다. 6장 1절 가시면 그럽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초보를 좀 버려라. 그렇게 고면했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서 길게 설명하기 위해서 시작한 말씀 중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신앙의 초보를 좀 버려라. 신앙의 초보를 너희가 벗어버리지 못해서 이렇게 환난 핍박 가운데 떨어지고 떠내려가고 그러고 있으니 그러는 이들이 너무 많으니 참 조심해라, 조심해라. 그랬어요? 믿어서 빛을 받았다가 돌아서서 배교하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지도 못할 것인데 그렇게 선포하면서 말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신앙의 초보를 좀 벗어라. 그렇게 시작하더니 사실은 6장 19절까지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6장 19절까지 멜기세덱 이야기에서 좀 비껴나갑니다. 좀 조심해라. 초보를 벗어버리고 떠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된다. 막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민하다가 잠시 멜기세덱 이야기에서 벗어났어요. 언제까지? 6장 19절까지. 다시 6장 20절부터 멜기세덱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쭉 이제 멜기세덱 이야기가 펼쳐질 겁니다. 그리고 7장 1절 말씀에 7장 1절을 우리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자라. 아멘. 7장 1절에서 그렇게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 1절 이하에 쭉 펼쳐지는 말씀에 의하면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알리는 모형과 같습니다. 그는 7장 1절에 뭐라 그럽니까? 살렘 왕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은 제사장입니다. 여기에 인용된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은 창세기 14장에 일어난 사건이지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전쟁에 참전하게 되는데 성경에서 최초로 벌어지는 큰 대형 전쟁, 4개국 연합군과의 전쟁의 장면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이기고 돌아옵니다. 이기고 돌아와서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십일조를 바쳤고요. 그리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왕이요, 제사장이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이후에 성경은 더 이상 이 멜기세덱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길게 히브리서 기자가 멜기세덱에 관해서 말씀하는데 정작 구약 성경에는 창세기 이후에 멜기세덱의 행적에 대해서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편 110편에 멜기세덱의 이름이 한번 잠시 등장하는데 그것도 멜기세덱의 행적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속의 놀라운 역사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 역사의 기록 중에 이 멜기세덱의 행적이 더 이상 우리에게 알려질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았어요. 기록하지 않았으니까 어떻습니까?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멜기세덱에서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니까 어떻게 됐어요? 신비로워졌습니다. 신비에 빠져버렸습니다. 결국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주 행적을 살펴 말씀하자니 결국 이렇게 됩니다. 7장 히브리서 7장 3절입니다. 함께 7장 3절 읽어봅니다. 있습니다. 시작.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이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이상 왜 없었겠어요? 아버지가 왜 없었겠어요? 어머니가 왜 없었겠어요? 그의 이 계통을 기록한 족보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기록하지 않았으니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신비로워졌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아주 신비에 쌓여져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멜기세덱에 대해서 계속 사람들이 궁금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고대의 필로는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의의 왕, 평화의 왕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쿰란 문학에서는 이 멜기세덱을 천사장 미가엘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녹이서 위경 중에서도 아주 묵시적인 위경입니다. 에녹이서에서는 이 멜기세덱을 천상의 종말론적인 제사장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후기 영지주의자들은 이 멜기세덱을 메시아적인 인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주 신비로운 인물, 그런 인물이 되어 있다고요. 신비에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이 뭐 했다고요? 아브라함에게 십일조를 받았다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은 복을 빌어준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럽니다. 아브라함보다 높은 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레위는 누구 자손이죠? 레위가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직 나지도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복 중에 있어. 아브라함 복 중에. 아브라함이 씨를 주어서 낳아야 이제 레위가 나올 겁니다. 아브라함의 복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엎드릴 때 레위도 엎드린 것이나 마찬가지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섬겼다면 사실은 레위도 멜기세덱을 섬길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럽니다. 그래서 레위보다 높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멜기세덱에 관한 스토리, 이 이야기는 그렇게 신비롭게 신비 중에 있는 멜기세덱, 알려지지도 않아서 마치 신비로운 인물이 되어버린 멜기세덱, 이 멜기세덱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뒤에 가보니까 뭐라 그래요? 더 신비 중에 나시고 온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멜기세덱이 닮았다. 예수님이 멜기세덱과 같이 신비 중에 계시다. 예수님을 닮았다는 말로 이어집니다. 결국 예수님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 설명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멜기세덱을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8장 1절 말씀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8장 1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는데 제가 그만할 때까지만 읽겠습니다. 다 안 읽을 겁니다. 히브리서 8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만 여기까지요. 그렇게 장황하게 멜기세덱에 관해서 쭉 이렇게 펼쳐놓았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선포하고 있는 그 긴 말들의 요점이 뭐라고요?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요? 그건 결국 이거였어요. 이러한 대제사장이 누구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그리고 마지막인 대제사장이 되신다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의 권면은, 히브리서에 우리를 향한 도전은 그거였어요. 우리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그런 예수님 꽉 붙잡아야 된다고. 왜 그렇습니까? 그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 피를 다 흘리심으로 단번에 우리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9장 22절. 여러분, 9장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피가 중요한 이유. 9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옛 질서 가운데에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속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그 제사는 반드시 제물에 흘린 피가 있어야만 했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도 없기 때문에 제물에 흘린, 제물을 잡아서 죽여서 흘린, 쏟은 피가 있어야만 했습니다. 제물을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나아오는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제물을 데리고 옵니다. 제물을 데리고 와서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에게 뭘 할까요? 제일 먼저 제사장에게 제물이 가기 전에, 제사장이 그 제물을 잡기 전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제물을 데리고 오는 그 백성들은 제일 먼저 뭘 해야 됐을까요? 안수해야만 했습니다. 안수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오른손 얹어요? 왼손 얹어요? 뭐 얹을까요? 뭘 얹으면? 오른손도 아니고 왼손도 아닙니다. 두 손을 다 포개서 딱 얹습니다. 두 손을 딱 포개, 이렇게 딱 얹어두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 걸까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이게 제가 새벽에 또 말씀드린 적이 있고 종종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제물에게 안수할 때 어떻게 하냐면, 두 손을 딱 포개어서 그 제물의 머리에 얹고 몸을 기울입니다. 그냥 이렇게 탁 얹는 게 아니라 몸을 딱 기울여요. 이렇게. 뭐 하는 것 같아요? 그 제물에게 자기를 집어넣는 행동입니다. 특히 자기의 모든 죄를 그 제물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몸을 기울여서 크게 이렇게 눌러요. 몸이 쓰러지는 거예요. 제물 위에. 죄를 다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물을 잡습니다. 죽입니다. 피를 쏟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자기를 대신 죽이는 겁니다. 자기를 대신 죽여서 속죄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9장 9절 말씀은 이 구약의 제사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9장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9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뭐라고요? 비유다. 비유예요. 이 제사는 그냥 비유예요, 비유. 그저 비유일 뿐입니다. 10절에 가보십시오. 이런 모든 제사의 예식은 육체의, 뭐다? 육체의 예법일 뿐이다. 라고 합니다. 그저 비유일 뿐이고, 그 비유를 따라 하는 육체의 예법일 뿐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비유, 그냥 그 예법 가지고 실제로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비유예요. 그래서 그 제사들에 대해서 10절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개혁할 때까지. 여기서 개혁한다는 건 제도와 질서를 완전히 고쳐버린다, 이런 개혁이 아닙니다. 여기서 개혁은 정확하게 다시 번역해서 말하면 새로운 질서가 올 때까지, 새로운 질서가 올 때까지 맡겨둔 것 뿐이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선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새로운 질서로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10장 10절에 10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드리셨답니다. 뭐로서 드리셨을까요? 제물로서 드리셨습니다. 그가 대제사장이신데 그가 자신의 몸을 제물로서 단번에 바쳐 드리셨습니다. 피를 다 쏟으셨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심으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해 속해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10장 19절입니다. 오늘 여러분 읽으셨던 10장 19절로 넘어옵니다. 10장 19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시다. 그가 자신의 몸을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고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제물로서 단번에 드리셨다. 피를 쏟으셨고 죽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거룩함을 얻게 되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10장 19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하며 시작된 19절에서의 문장은 어디까지게 해요? 이 문장의 끝은 어디까지일까요? 22절까지입니다. 22절까지는 통째로 한 문장입니다. 그리고 22절 그 문장 22절까지 이어지는 이 긴 문장의 본동사 본동사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뭘까요? 저 끝에 22절 저 끝에 있습니다. 자 여기 줄 쳐놓으십시오. 그러므로 19절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줄 딱 치고 그 다음에 제일 끝에 하나님께 나아가자. 19절부터 시작된 22절까지 이 문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해 주셨으니 그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다 거룩하게 되었으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자.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가장 중요한 도전입니다. 형제들아 형제들아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왜요? 갈 수 있게 됐으니까. 이제 길이 열렸으니까.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고 스스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지성소 안으로 깊이 단번에 들어가셨고 그가 들어가셔서는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큰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다 찢어버리셨고 그래서 길이 열렸다고요. 길이 열렸다고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열렸다고요. 죄 때문에 아무도 못 갔는데 아무도 만날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들어가 휘장을 찢어버리심으로 그 길을 활짝 열어 놓으셨다고요. 그때부터 그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한 가지 생겼습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뭐가 생겼어요? 담력이 생겼어요. 담력이. 담력을 얻었다 하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아, 용감하게 이제 저 지성소에 찢어진 휘장 그 앞에 딱 서서 아, 내가 용감하게 용맹한 군사처럼 용기를 가졌다. 그럼 뭡니까? 아, 나는 용감하다. 그러고 있으면 뭡니까? 담력을 얻었다 하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용기가 생겼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뭐 하자고요? 들어가자고요. 용감하게 들어가자고요. 담력을 가지고 이제 들어가자고 들어가야 한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 지성소를 향해 열어놓으신 새 길이 열렸다고 합니다. 새 길이 거기에 열렸습니다. 이전에는 짐승의 피를 뿌리고 그 휘장을 지나 들어가야 했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한 해 그에 대제사장만이 들어가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지막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휘장을 지나 들어가셨고 휘장을 찢어버리셨고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으니 그때부터 우리에게 담대함이 생겨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 가지고 그 휘장을 지나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휘장을 찢어버리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게 무슨 의미라고요? 휘장을 찢어버리셨어요. 그냥 길이 열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제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들어가면 된다는 말입니다. 들어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담력을 가지고 새롭게 열린 그 길을 통해 들어가서 다시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22절 끝에 뭐라고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나아가자. 나아가자. 그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뭐 가지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가지고. A sincere heart in full assurance of faith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믿음의 확신이 있는 진지한 마음으로 뭐 하자고요? 하나님께 나아가자.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 나아가자.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나아가면 됩니다. 나아가면 거기서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게요?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안 들어가요. 길을 다 열어놓으셨어요. 심지어 담대함도 담력도 주셨어요. 그런데 집요하게 안 들어갑니다. 하나님 만나는 건 우리 신앙인들의 삶에 하나님 만나는 것 따위는 별로 아무런 관심도 없어요. 그냥 그런 건 관심 없고 믿음의 찌끄러기. 찌끄러기에만 관심이 온통 관심이 기울어 있습니다. 부자 되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그래서 늘 그런 것만 외쳐요. 하나님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높아지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런 거 다 해주세요. 해주세요. 해주세요. 그렇게 빌 뿐입니다. 왜 그런 걸 빌어요? 왜 부자가 되고 싶어요? 왜 높아지고 싶어요? 왜 성공하고 싶어요? 부자 돼서 뭐하게? 높아져서 뭐하게요? 성공하면 또 뭐하게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야 부족함이 없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 같아서 나는 못했으니까 우리 애라도 너 부자 돼야 돼? 높아져야 돼? 성공해야 돼? 무슨 의미일까요? 너라도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되니까 막 그런 거에만 빌고 그런 것만 관심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애써 구해봐야 얻지도 못해요. 어쩌다가 얻는다 하더라도 그것 가지고 그토록 바라는 그런 삶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여전히 마음 졸이고 매일매일 아프고 두렵고 괴롭고 힘들 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해결책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게 해결책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해결책은 뭡니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책은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야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야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들어가서 나아가서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면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 만나 교제하고 하나님과 연결되면 다시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만나 하나님 교제하는 중에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흐르는 은혜, 그 은혜를 누리면서 그 은혜 안에서 성도는 이전과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삶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을 누리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 들어가야지요. 그러니 나아가야지요. 들어가면 나아가면 만나주신다니까요. 하나님 만나서 다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지요.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걸요.
지금 마치

0: 우리는 이런 것 같습니다. 왕의 아들이에요. 예수를 믿어서 양자의 영을 받아 왕 대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됐어요. 왕의 아들이었어요. 왕의 아들이 되어서 저 왕이 계신 왕궁에, 왕의 궁전에 들어가기만 하면 왕의 아들로서 왕이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차지하고 다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정작 그곳에 들어가지는 아니하고 마냥 문 언저리에 어슬렁어슬렁거리면서 저 세상이 던져주는 저 왕의 것으로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왕궁 밖에 세상이 던져주는 마치 동전 몇 입 같은 그런 물질, 그런 권세, 동전 몇 입 같은 세상의 찌끄러기, 그런 것들만 바라고 있으니, 여전히 그런 것들만 구하고 있으니 도대체 어쩌면 좋단 말입니까?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들어가 하나님 다시 만나고 그 하나님 주시는 모든 것들을 은혜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어가시기를, 그래서 하나님 만나시기를, 하나님 주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고 누리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딴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는 거, 교제하는 거 딴 게 아닙니다. 다른 방법은 있지도 않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 묵상하는 것, 말씀 받는 것,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 기도하면서 내 살아가는 생활의 현장에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보는 것, 그것뿐입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늘 이렇게 말씀 듣는 것을 통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붙잡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 우리는 듣는 사람. 그래서 그 말씀을 내게 주신 것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그래서 하나님 만나시기를,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그 복된 삶을 다 받아 누리고 차지하는 그런 성도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늘 푸른 초장, 지금까지 마산제일교회 신동진 목사님의 설교 말씀으로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297-1930번, 297국에 1930번 마산제일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7월 19일 교회 가는 길에 백은동입니다. 나는 아무데나 좋아. 가족이 함께 쉬는 계획을 세울 때 자주 나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막상 날짜를 정하고 숙소를 알아보고 예약하려고 하면 아무데나 좋다고 했던 사람들이 의견이 하나씩 생겨나게 됩니다. 누군가는 가족 단체 대화방에 장소를 몇 군데 올리고, 누군가는 한참 뒤에야 그날은 안 되는데 하고 답하기도 하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자고 시작한 일인데 어느 순간 한 사람의 숙제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기대했던 만큼 마음이 따라주지 않으면 쉬기도 전에 먼저 지치는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교회 가는 길에서는 함께 하는 일을 준비하다 혼자만 애쓰는 것 같아 서운했던 마음을 나눠보겠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전부 알지는 못해도 같은 자리에 머물며 조금씩 마음을 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과 이웃, 교회 공동체의 얼굴을 떠올리며 첫 찬송 듣고 오시겠습니다.

가족여행이나 모임을 준비할 때 유난히 바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날짜를 맞추고 이동시간을 계산하고 부모님이 편하게 드실 식당과 아이들이 지루해하지 않을 장소까지 알아봅니다. 단체 대화방에 여러 선택지를 올렸는데 답장은 짧게 좋아요 하나만 달릴 때도 있죠. 어렵게 예약을 마쳤는데 뒤늦게 다른 의견이 나오면 지금까지 들인 시간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괜찮아, 내가 하면 되지. 말은 그렇게 하지만 목소리가 조금 달라집니다. 해야 할 일이 많아서 힘든 것도 있지만 아무도 내 수고를 자세히 보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더 서운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맡겨도 잘할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준비한 사람은 함께 의논하고 있다는 느낌을 기다렸을 수도 있습니다. 서로 나쁜 마음이 없었는데도 한쪽에는 부담이, 다른 한쪽에는 미안함이 남는 일이 생깁니다. 직장이나 교회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있습니다. 늘 잘 챙기는 사람에게 일이 자연스럽게 모이고 그 사람은 이제 와서 힘들다고 말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모두가 즐겁게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뿌듯하다가도 정리가 끝난 뒤 혼자 남으면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질 수 있습니다. 수고를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과 좋은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은 마음이 한꺼번에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서는 미처 설명하지 못했던 그 복잡한 마음도 그대로 꺼내놓을 수 있겠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애쓴 마음과 나도 누군가에게 챙김받고 싶었던 마음이 함께 있었다는 것을 천천히 바라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마음이 거칠어질 때면 상황보다 내 안에서 커진 서운함이 먼저 느껴지기도 합니다. 새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221장 주 믿는 형제들에는 서로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며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두 찬송 이어서 듣고 오시겠습니다.

오늘은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쉬기 위해 계획을 세웠는데 어느 순간 나 혼자만 애쓰는 것처럼 느껴졌던 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날짜를 맞추고 장소를 알아보고 여러 사람의 의견까지 챙기다

있다 보면 즐거워야 할 준비가 혼자 떠하는 일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서운한 건 단순히 일이 많아서만은 아닐 것입니다. 나도 함께 의논하고 싶었고 내가 드린 시간과 마음을 누군가 알아봐 주기를 바랬던 것일 수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도 아직 정하지 못한 일정이나 늦은 답장이 그대로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오늘만큼은 그 서운함 속에 함께 잘 지내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가만히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준비한 사람의 수고도, 뒤늦게 그 마음을 알아차린 사람의 미안함도 쉽게 한마디로 정리되지는 않겠죠. 함께 쉬기 위해 시작한 일이 한 사람의 부담으로만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창원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지금까지 교회 가는 길에 백은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가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홀로 누워있는 어느 병상, 길 위에 차 안, 소망 없는 누군가의 하루. 그곳에 전파가 갑니다. 말씀이 갑니다. 찬양이 갑니다. 기도가 조용히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 전파는 혼자 흐르지 못합니다. 누군가 보내야 흘러갑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여러분들, 그 손길들이 주파수가 되고 그 주파수는 누군가의 힘든 밤을 밝힙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오늘도 방송은 경남 땅 330만 영혼에게 흘러갑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복음은 누군가에게 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1: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한빛교회가
2: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3: FM 98.1MHz
4: 진주 FM 92.5MHz
5: HLDD
6: 극동방송에서 11시를
7: 알려드립니다.

예배. 이 시간에는 여러 가지 형편으로 예배당에 직접 가실 수 없는 성도님들과 함께 방송으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한빛교회와 함께하는 방송 주일 예배. 신진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0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놓아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집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여놓으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해석은 하나님께 있나하다라는 제목으로 다니엘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1: 예,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들 하십시다. 예. 우리가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마음을 지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음을 지키는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고 영어 성경에 보면 부지런히 지켜라. 주의 깊게 지켜라. 우리의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마음이 마음대로 작동하는 대로 그렇게 내버려 두지 말고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부지런히 우리의 마음을 살펴서 흔들리지 않도록 엉뚱한 곳으로 바뀌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라. 왜냐하면 생명의 모든 근원이 여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어진 상황 속에

그래서 어떤 마음, 어떤 생각,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결과는 훨씬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요셉을 보시면 인간적으로는 참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장 39장에서도 보았습니다만 요셉이 했던 것은 오직 그 주인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서 그 주인의 집에 온전히 충성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의 집에 재산을 계속해서 엄청나게 늘여놓았던 그것이 요셉이 했던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보디발의 아내가 끊임없이 유혹을 했지만 요셉은 자기를 믿어준 그 주인 보디발의 신의를 잃지 않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정직함을 잃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겉옷을 내던져버리고 도망칠 만큼 그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 집에서 일했던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했던 모든 일들은 다 이제는 묻혀버리고 온데간데없고 이제는 그 보디발의 아내의 말 한마디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왕의 죄수들을 가둬놓는 그 옥에 그가 갇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우리는 밤새도록 속에서 부글부글 온갖 생각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그러면서 때로는 한숨도 자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을 도무지 추스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맞이할 때도 있는데, 바로 요셉이 지금 이런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누구를 붙잡고 하소연도 원망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오늘 요셉이 우리들에게 보여준 이 신앙의 모습, 삶의 태도는 참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삶의 상황들을 비관하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원망하면서 자신의 삶을 여러분 망가뜨리지 않았습니다. 비록 상황은 억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요셉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그의 마음을 지켰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누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떤 상황이 내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면 삶 전체가 무너지게 되죠.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붙들고 있으면 그 삶의 결과는 훨씬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조선왕조 실록에 보면 두 명의 아주 극하게 대비되는 왕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열 번째 왕이었던 연산군이었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22번째 조선의 왕이었던 정조 대왕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의 공통점은 어린 시절에 연산은 어머니를, 정조는 아버지를 잃었던 그런 아픔이 있는 그런 왕들입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어머니를, 아버지를 잃었으니 그 마음의 허전함과 외로움, 그 마음의 공허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아버지의 돌봄을 받고 그렇게 자라야 되는데, 일찍 어머니를, 아버지를 잃어버렸으니 그 마음의 인생의 공허함이란, 그 아픔이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두 사람의 삶의 결과를 보면 너무나도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역사들과마다 해석의 차이는 조금씩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연산은 그야말로 폐륜적인 삶을 살았고, 그러나 반면에 정조는 너무나도 훌륭한 삶을 살았습니다. 역사가들마다 기술하는 내용들이 약간씩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연산의 어린 시절을 보면 굉장히 지혜롭고 총명한 아이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글도 빨리 이해를 하고 신하들이 하는 말을 정확하게 잘 알아차리기도 하고, 특별히 시문에서 아주 뛰어난 재능을 보이는, 시조 잘 짓고 한시도 잘 짓고 그리고 예술의 이 서예에도 아주 소질이 있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집권 초기에는 비교적 정사를 잘 돌보는, 왕으로서 충분한 자질이 있는 그런 임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임사홍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어머니 폐비 윤씨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때부터 그의 인생이 망가지기를 시작합니다. 어머니 폐비 윤씨를 폐비시키고 사역을 받게 했던 일에 관여했던 모든 사람들을 모조리 그냥 죽이는, 그래서 갑자년에 일어난 사화라 그래서 갑자사화라 그렇게 하죠.

할머니였던 그 소해 왕후 인수대비도 자신의 손으로 죽이게 되고, 어머니의 죽음에 가담했던 아버지의 후궁들 엄숙이와 정수위를 그냥 얼굴을 가려놓고는 그 자식들에게 사정없이 매질을 하도록 시키는 이런 폐륜적인 일을 저질렀던 사람이 바로 연산이었습니다. 결국 충종반정으로 폐위가 되고 군으로 강등이 되어서 강화도로 유배를 갔다가 그곳에서 3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그만 31살의 나이에 그는 그곳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참 불행하고도 참 가슴 아픈 그런 한 시대의 삶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서 여러분 정조는 훨씬 달랐습니다. 똑같이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죽음을 정조는 자신의 눈으로 목격을 했었습니다. 할아버지 영조에게 얼마나 애타게 매달렸습니까?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그러나 아버지 영조는 노론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아들 사도세자를 차마 자신의 속에는 죽일 수 없고 그래서 뒤주 속에 그를 감금해서 그곳에서 기근과 그리고 탈진으로 그 속에서 목숨을 잃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도세자도 역시 어린 시절 굉장히 총명한 사람이었고 그런데 그는 요즘으로 말하면 공부보다는 오히려 예술적으로 훨씬 더 재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을 가만히 앉혀서 죽으라고 공부를 시켰으니 얼마나 그 상황들을 그가 견디기가 어려웠겠습니까? 그리고 아버지 영조의 조선왕조 통치기간은 어느 왕들보다 통치기간이 길었던 52년을 자그마치 조선을 통치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 아들 사도세자에게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의 주목이 되었고 관심의 대상이 되었겠습니까? 하는 행동 하나하나 저거는 세자로 저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이런 제약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어린 사도로서는 세자로서는 그것을 감당하기가 굉장히 벅차기도 하고 힘에 겨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정신병이 발동을 하게 되고 의대증이라고 하는 옷만 입어도 그냥 온몸이 쪼여드는 그런 느낌을 받는, 그래서 그의 옷을 입히기 위해서 함께 시중들었던 궁녀들을 그냥 사정없이 그냥 죽이기도 하는 이런 폐륜적인 일을 저질렀었습니다. 결국은 세자로서 폐세자가 되고 뒤주 속에 갇혀서 고통 속에서 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모든 광경을 어린 아들 정조가 다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정조의 마음속에 할아버지 영조에 대한 마음의 원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자신의 아버지를 사지로 몰아넣었던 당시엔 대신들 노론들이 얼마나 그가 마음에 미웠겠습니까? 그가 왕이 되기만 하면 내가 저 사람들 가만두지 않으리라 얼마든지 복수심에 그가 불타오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조는 복수의 칼날을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왕이 되고 난 뒤에 오히려 아버지를 사지로 몰아넣었던 그 노론 대신들을 다 끌어안습니다. 탕평책으로 그들을 요직에 앉히기도 하고 그들의 국정, 그들을 국정에 참여시키기도 하는, 그래서 여러분 조선 5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문화적으로 찬란했던 시대가 바로 영종조 시대, 조선의 르네상스라고 할 만큼 그런 놀라운 문화 발전을 이루었던 왕이 바로 정조대왕이었습니다. 같은 아픔을 가지고서도 그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냐에 따라서 그 삶의 방향은 이렇게 달라졌던 거죠. 오늘 요셉을 보십시오. 억울했습니다. 여러분 그 억울함을 가지고 얼마든지 복수의 칼날을 휘두를 수도 있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억울함을 가지고도 그가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했던 그런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비록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처참한 상황 가운데 떨어져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람을 원망하거나 상황을 탓하거나 그 인생을 망가뜨리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감옥에서 꿋꿋하게 살아가는, 이게 오늘 바로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갇혀있던 그 감옥에 왕의 술과 떡을 맡은 두 간원장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유는 성경이 명확하게 밝히진 않습니다만은 아마도 왕의 신변에 무슨 변고가 생겼던 것이 아닐까. 왜냐하면
과거에는 왕이 배탈이 나거나 아프기라도 하면 첫 번째로 지목되는 것이 음식에 무슨 문제가 있다.

그래서 왕의 떡과 술을 주관하는 그 관원장들을 다 거치게 되죠. 여러분, 오늘 여기 두 관원장은 왕의 일을 시중드는, 떡과 술을 시중드는 그런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특별히 왕의 신임을 받아서 거의 장관급에 해당되는 그런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왕궁 감옥이 아닌 시위대장의 집들에 갇혔던 것은, 여러분, 시위대장은 왕의 모든 신변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떡 굽는 환관장 그리고 술 맡은 이 환관장이 무슨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시위대장의 집들에 있는 감옥에 이들을 가둬놓고 아마도 조사할 목적으로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40장 1절 말씀인데요. 서두에 보면 그 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 후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단어는 바예히라는 말입니다. 이 바라는 말은 영어로 and 그리고라는 말입니다. 예히라는 말은 여러분 하야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있었다. 영어의 일종에 말하면 비동사와 같은 그리고 이 일이 있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바 예히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이 일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만드신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왕의 떡과 술을 맡은 두 관원장이 시위대장 그 집들에, 그 왕궁 감옥 들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의도하신 일이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 후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 일은 바로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그랬겠습니까? 바로 요셉이죠. 요셉을 위해서 하나님은 두 관원장을 바로 이 시위대장 집들에 있는 그 감옥에 그들이 갇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 우리의 삶에 충분히 이해되거나 설명되지 않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을 내가 당해야 되는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지, 그래도 나름대로 지금까지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어 살아왔는데 하나님은 복은 고사하고 왜 이런 내게 어려움을 주나,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시련을 주시나, 정말 이유도 알 수 없고 해석도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여러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요셉은 홀로 나던져진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을 주목하고 계셨고 요셉의 인생에 개입하고 계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금번 유러시아 대회가 6월 16일 화요일 저녁부터 개회배가 시작이 됐습니다. 아침에 집회를 하고 저녁에 집회를 하고 그리고 낮 시간 동안에는 각자 선교사들이 사역하고 있는 것들을 보고하고 그리고 또 나머지 시간들은 앞으로 유라시아 지역부에 있는 선교사들이 어떻게 팀 사역을 이루어서 선교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논의하는데, 저녁 집회가 보통 한 7시쯤 시작이 되면 그 시간으로 7시 같으면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한 11시쯤 되죠. 한 4시간 차이니까. 그때부터 시작이 되면 한 1시간 정도 예배를 드리고 예배 마치고 나면 그때부터 그 부인 선교사님들, 여자 선교사님들이 한 하루 저녁에 3일 동안 있었으니까 하루 저녁에 한 7명씩에서 계속해서 나와서 간증하는 시간들을 가졌었습니다. 원래 주어진 간증의 시간은 5분에서 10분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여성 교사님도 5분, 10분을 지키는 선교사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보통 20분, 길게 하는 분은 한 사람이 한 30분을 그렇게 하는데, 마치고 나면 보통 그 나라 시간으로 뭐 10시 넘어서 11시 이래 돼버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한 사람은 한 새벽 3시쯤 돼서 이제 와서 숙소에서 잠을 자야 되는, 그런데 그렇게 긴 시간들 속에서지만 그 선교사님들이 간증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자기도, 간증하는 자기들도 울고 듣는 이들도 눈시울을 붉히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선교사님의 간증은 참으로 우리의 가슴속에 많이 남아서 있었습니다. 유국, 뭐 나라 이름을 표시할 수가 없어서 유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30년 전에 들어가서 지금 양로원 사역을 처음에 시작해서 지금은 양로원 사역과 그리고 하키카라고 하는 그 나라 말로는 진리, 진심 이런 뜻인데 하키카라고 하는 법인을 세워서 조그만한 병원도 운영하고 그리고 또 교육센터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역을 거기에서 펼치고 있는 광경을 장면들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오가면서 해주셨던 간증이 정말 마음속에 귀하게 남아있었습니다. 그 양로원을 시작하면서 열심히 주변에 그 나라 사람들을 다 돌보지 않는 고려인들, 일제강점기 때에 그 먼 이국 땅에 그냥 강제 이주당했던 그 고려인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그 양로원에 모셔서 먹이고 입히고 돌보는 이 사역을 수년 동안 그렇게 해오고 있는 거죠. 그러던 중에 그 마을에 여러 가지 의료시설들이 많이 낙후가 되었고 그리고 또 이 양로원의 어른들을 돌봐야 되고 그래서 조그만 하지만 병원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병원 개설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주변의 분들이 다 반대를 하는 허가를 내주겠냐. 다른 나라 사람이 와서 거기서 병원을 한다면 누가 허가를 내주겠냐. 이 무슬림 국가에서. 다른 나라도 아닌 이 유국, 이 이슬람이 아주 강한 이 나라에서 당신에게 허락을 해주겠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교사님 네 분이 기도하고 서류를 작성해서 관청에 딱 들어갔더니 여러분 이 관청 직원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지금까지 당신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도 잘 돌보지 않는 그 노인들을 당신들이 지극정손으로 돌보는 것을 우리가 다 지켜보고 있었다. 한편으로 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당신들이 병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인을 해주겠다. 그래서 사인을 해서 하키카우로 하는 법인을 세우고 병원을 자그마하지만 병원을 짓고 그리고 거기에 교육센터를 만들고 그러면서 양론 사역과 함께 그 사역을 이루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모르는 것 같고 사람들은 안 보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셨구나. 우리의 삶을 주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아마 그들이 양로원 사역하면서 대충대충 하거나 그렇게 그냥 했더라면 그 사람들이 저봐 한국 사람들 와서 저거 대충대충 해 그랬을 텐데 이분들이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그렇게 하니까 당신들이 하고 있는 일에 우리가 감동을 했다. 어떤 무슬림 사부가는요 지나가다가 갑자기 차를 세우더니만 들어오더니만 검은 봉지 하나를 내주더라는 겁니다. 보통 그날에는 검은 봉지 안에는 주로 음식이 담겼다는 거예요. 그걸 내주면서 당신들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우리도 잘 돌보지 않는 이 어른들을 돌봐줘서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봉투를 나눠놓고 가는데 그때 마침 이 병원에서 거기 현지 의사도 있고 현지 직원들도 있거든요. 월급을 줘야 되는데 돈은 없고 그래서 선교사 내가 하나님 월급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재정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던 중에 그 무슬림 그분이 지나가면서 들어와서 검은 봉지 안에 넣는 그 돈을 열어보니 그 봉지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돈이 들어있었고 다 그달 월급이 그 속에 들어있더라는 겁니다. 이런 삶의 체험들을 통해서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모르시지 않구나. 그러면서 자신들이 지금까지 사역을 이어오고 있노라고 그런 간증이 참으로 마음에 깊은 감동이 되었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 된다고 해서 우리가 교만할 필요도 없지만 설령 잘 안 된다고 해서 또 어렵다고 해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늘 곤두박질인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자꾸 꼬이는가? 왜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는가? 여러분 그럴 때 순간적으로 회의감이 찾아올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낙망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사람은 모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삶을 다 지금도 보고 계신다. 이것이 오늘 요셉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후에 이런 일이 있으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들어온 왕의 두 관원장이 한날 한시에 같은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꿈을 도무지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얼굴빛이 근심빛이 있었다. 여러분, 여기서 근심빛이 있었다는 말은 단순히 걱정하고 있었다 그런 게 아니라 두려움과 불안으로 밤새도록 잠을 자지는 못하는, 그러니 얼굴이 그냥 푸석푸석할 수밖에 없죠. 그다음 아침 요셉이 들어가서 안색을 보니까 얼굴이 다 굳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빛이 있나이까? 그러자 그들이 대답합니다.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만일 밖에만 있었어도 애굽의 네노라고 하는 점술가들을 불러서 내가 간밤에 이런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도대체 무슨 꿈이냐, 어떤 꿈이냐 해석을 우리가 부탁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감옥에 갇혀 있으니 어느 누구에게 이 부탁을 할 수도 없고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상 사람들이 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자신들의 삶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잘못된 판단을 내릴 때가 많습니다. 잘못 해석을 하고 상황들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된 판단을 내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큰 때로는 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1958년 여러분, 중국의 마오쩌둥이, 모택동이 공산권 실권자로 등극하고 그리고는 그가 대대적으로 벌렸던 운동이 대약진 운동이었습니다. 대약진 운동은 쌀과 그리고 철을 생산해서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부국한 나라가 되자. 그래서 살을 먹는 쌀을 더 생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약진 운동을 하자. 4년 동안 벌였습니다. 그런데 쌀 생산량을 늘리다 보니까 제일 문제가 참새 때였습니다. 곡식을 다 지어놓으면 참새들이 와서 그냥 쪼아버리니까 이게 농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벌였던 운동이 사해박멸 운동이었습니다. 네 가지 해로운 해충들을 우리가, 해로운 짐승들 우리가 잡아 없애자. 그러면서 참새, 쥐, 이, 파리, 네 가지 이 해로운 해충들을 우리가 박멸하자. 대대적으로 박멸 운동을 벌였습니다. 여러분, 결과는 어땠을까요? 살 생산량이 더 늘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더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참새가 없어지지 사라지고 나니까 여러분, 이 참새는 곡식도 쪼아먹지만 해로운 해충들을 잡아먹는데 참새들이 없으니까 해로운 해충들이 오히려 더 극성을 부리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살 생산량이 더 감소가 되더라는 겁니다. 대약진 운동 4년 기간 동안 중국에 수천만 명이 굶어 죽는 이런 기현상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가끔 여러분, 사람들은 어려움이 생기면 무속인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무속 신앙을 버리고 그리스인이 된 여러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이 사람들이 점을 치러 올 때에 그들은 뭐 다 보고 알아맞추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들어오면서 그 사람의 옷차림새를 보고 말투를 보고 그 다음에 얼굴 표정을 보고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한 어느 정도 간파를 하고 그리고는 일반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 자리에 딱 앉으면요, 무속인이 이야기하는 그 일반적인 얘기가 다 자기 얘기로 들린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심리학적으로는 반음 효과라는 겁니다. 반음.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 사람은 그냥 사람들에게 다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하는데 앉아있는 당사자는 다 자기 이야기로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묘하죠. 우리가 가끔 여행을 가보면 아니면 우리가 TV 광고를 통해서 여러분 뭐 건강식품을 판매할 때가 있잖아요. 여기도 건강식품 나오면 적각자가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들어보면 야, 저건 내 이야기네. 내 정상하고 똑같아. 그래서 그냥 그걸 그냥 뭐 눌러서 구입을 하는 분들이 사실은 적지 않습니다. 이게 다 그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그게 자기 이야기로 들리는, 이게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에게 묻고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러면서 그 해석을 구합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진정한 해석은 사람이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이 한 말이 그것 아닙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당신들이 원하는 사람, 점수를 가들이 해석해 주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의 꿈을 해석해 줄 겁니다. 그러면서 그 꿈을 얘기해 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0년 전에 유국으로 들어가서 그 나라에서 양로원을 하셨던 그 여자 선교사님, 대학을 졸업하고 그렇게 처녀의 몸으로 그 유국에 들어가서 어머니 친구가 선교사님이셨는데 그 선교사님이 양로원을 하시면서 동역자를 구하는데 마침 이 선교사님 아버지는 미국에 공부하러 가 계셨고 어머니는 한국에 계셨고 그래서 미국에 갈까 이 유국으로 가야 되나 고민하고 있던 중에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한마디 말씀에 자기 동생은 미국에 가서 지금 잘 살고 있고 자기는 유국에 와서 30년 동안 선교만 했는데 간증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까지 자신은 뭘 했는지 솔직히 모르겠다. 자신이 한 것이라고는 그저 오갈 데 없는 노인들 데려다가 먹이고 입히고 돌보고 그리고 그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여러분 처녀의 몸으로 그 죽은 사람의 시체를 몸으로 다 닦여서 염습을 해서 장례를 치러준 30년 동안 한 게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 그 나라에는 십자가 하나 제대로 세울 수 없고요. 지금도 매주일 양로원에서는 예배는 드리지만 언제 사람들이 들이닥칠지 모르니까 감시원들이 들이닥칠지 모르니까 늘 커튼을 쳐놓고 그렇게 두려움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변변한 교회 하나 세우지도 못했는데 도대체 나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내가 뭘 했을까 그런 마음의 어려움을 간증을 하는 그 간증을 들었는데 그러면서 그분이 마지막에 사진을 한 장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진은 그 자신들이 돌보고 지금까지 염습을 해서 무덤에 안치시킨 82구의 무덤을 우리들에게 사진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 무덤을 보는 순간 한국에서 갔던 여러 목사님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 선교사님께 위로하면서 이런 얘기를 건넸습니다. 당신의 사역이 결코 작은 사역이 아니었다. 이 머나먼 땅에 와서 오갈 데 없는 분들을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 어찌 작은 일이겠습니까? 아마 훗날 당신이 천국 간다면 그때에 당신이 먹이고 입히고 돌보고 염습해서 무덤에 안치시켰던 이분들이 천국에서 당신을 만나면 얼마나 고마워하겠느냐.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도 돌봄을 받았고 당신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받았고 당신이 우리의 장례를 잘 치루어져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 나라 오게 됐나라고 이것이 당신의 진정한 열매가 아니겠느냐. 지금은 82명의 무덤이 무덤 속에 다 고요한 정적만 흐르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당신의 지금까지 30년 동안의 사역의 열매라고 그렇게 위로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가 자꾸 잘못 해석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좀 더 다른 사람보다 다 많이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지위가 높은 것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그래도 잘 산 것 같아 나는 그래도 좀 성공적으로 살은 것 같아 그러면서 자꾸 인간적인 비교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해석하는 여러분 그것은 사람의 해석이지 하나님의 해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해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바울 인간적인 해석으로 보면 그들은 다 실패자들입니다. 실패자들이죠. 그러나 과연 그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실패자들이었을까요? 그들은 이 땅에서 돈도 없었습니다. 지위도 없었습니다. 어떤 계급도 있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낙오자들이었고 실패자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낙오자로 실패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6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보십시오.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데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그날에 내게 주실 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소망이었고 믿음의 고백이었고 자신의 삶에 대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해석이었습니다. 나는 결코 헛되이 살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그날에 의의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내게만 아니라 의의 면류관을 주의 나타나심을 삼아하는 모든 자에게 주신다. 이것이 자신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해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일이 주어지든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마음을 부지런히 살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거나 우리의 마음이 곤두박질치거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망가뜨리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상황에서 나를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시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묵묵히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갈 때에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마지막 날에 의의 면류관을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신다는 이 약속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약속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오늘 요셉의 귀한 고백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상황은 최악이었고 상황은 혼란스러웠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진정한 해석자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석해 주실 분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시다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갔던 요셉처럼 오늘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 진정한 해석자가 하나님이신 줄 알고 말씀의 근거에서 살아가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믿음의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우리의 인생 해석은 하나님께 있는 줄 알고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굳게 의지하여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한국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와 또 극동방송을 애청하는 모든 애청자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방송 주일 예배. 지금까지 한빛교회의 지난주일 예배 실황을 녹음 편집해 보내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281-6162번, 지역번호 055-281-6162번 한빛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방송 주일 예배,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7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 7월 21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교회,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7월 21일 화요일 삼천포교회, 그리고 남해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는 7월 28일 화요일 남해읍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는 저녁 7시, 사천과 남해는 저녁 7시 30분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거제 장평동에 위치한 장평교회에서 7월 25일 토요일 유치부와 유초등부 아이들을 대상으로 1일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009-4259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천군 기독교연합회 주관 곽선희 목사님 초청 목회자 부부 세미나가 7월 27일 월요일 오후 2시 산청읍 중앙로에 위치한 산청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문의와 신청은 010-9426-0549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진해구 송악동에 위치한 진해교회에서 교육 목사님과 관리 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자세한 사항 010-3058-7895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NG 영성 캠프가 7월 28일 화요일부터 30일 목요일까지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주제로 북창원 한빛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문의 055-298-2438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호국보훈의 달 기념 현충시설 기념관에서 놀자 체험 행사가 오는 7월 31일까지 애국지사 산돌 손양원 기념관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 055

창원극동방송에서 어린이 합창단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번으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른 새벽, 늦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라디오를 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밤을 견디는 병실에서, 도로를 달리는 트럭 안에서, 혼자 남은 불 꺼진 방 안에서, 지금도 누군가는 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나오는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다시 살아갈 힘이 됩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오래전부터 함께 걸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방송이 꺼지지 않도록, 누군가의 어둠이 외롭지 않도록 이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에 이름 없이 헌금으로 후원으로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선교사라고 부릅니다.

0: 2026년 극동방송 주제 3구입니다.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1: 극동방송에서 경고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방송가족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찬양의 힐링타임 김성빈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썸머 스페셜 기간 동안에 여러분과 함께 시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6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니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방송가족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찬양의 힐링타임 김성빈입니다. 오늘의 첫 곡, 예람월십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의 말씀, 시편 16편의 말씀을 나눴는데요. 특별히 11절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스올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오른쪽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도록 이끄시는 분이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붙드시면서 이번 한 주 동안도 계속해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이어지는 찬양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말씀과 찬양을 통해 영혼의 안식과 쉼을 얻는 시간 찬양의 힐링타임 김성빈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세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지키시고 돌보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생명의 길을 우리 가운데 보이신 그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과 순종의 행함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여러분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의 순서를 여기서 접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찬양의 힐링타임 김성빈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창원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되어집니다. 감사합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다음정의 시간. 이 시간은 창원시 성산구 가음동에 위치한 가음정 교회의 지난주일 예배를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은혜의 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릴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사람 같이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예배로 초청하십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0: 우리의 피난처와 산성이신 아버지 하나님, 험악한 세상 속에서도 언제나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통과 슬픔 중에서도 기도할 힘을 주시고 기도 속에서 위로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언약 백성인 우리에게 주신 삶의 지침서 십계명을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1: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0: 제2는 너를 위하여 세균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1: 제3은 너는

0: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1: 제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0: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1: 제6은 살인하지 말라.
0: 제7은 간음하지 말라.
1: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0: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의 박수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 옆에 분들과 사랑의 인사를 나눕시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하길 원합니다.

0: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용석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1: 사랑가네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만 온전히 향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변화되어 예수님을 닮아가길 재다짐하며 시작한 한 해의 절반을 보냈으나 우리의 모습은 여전하여 새 사람을 입은 모습이 드러내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귀가에서 들으면서 정말 들어야 할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 보면서도 헛된 것에 사로잡혀 주님 영광의 보좌를 보지 못하는 우리의 부족함과 무능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가음정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탄의 종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의 백성 삼아 성도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주님의 교회를 세워 지난 120년을 인도하신 주님, 이 교회를 지키시고 이끌어주신 것과 이끌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으로 나온 성도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가득 차서 위로는 하나님을 참되고 영화롭게 하고 아래로는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아름답고 좋은 소식이 전해지는 교회되게 하옵소서. 서로 돌아보며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로 시작한 예배를 통하여 은혜가 임하고 머물며 흐르는 공동체로 우뚝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친히 세워주신 주님의 종 최종의 담임 목사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능력이 장중에 붙들어 주시어 엘리야에게 주셨던 영적인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눈물과 애끓는 심정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를 거느려 나아갈 때 주께서 지팡이가 되어주시고 힘있는 말씀의 역사가 강단위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친히 기름 부어 세워주신 당회 위에 함께 하셔서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시고 섬기는 종으로서의 자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각 기관마다 주께서 주관하여 살아 움직이며 교회를 위하여 맡겨진 몫을 성실히 감당하여 섬김에 은혜와 기쁨 있는 기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설립 120주년을 기념하여 불릿 개척한 가음정 진회교회를 주님 친히 간섭하시어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신 하느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국민력해 주시어 오직 하나님의 친히 간섭하심과 용서와 사랑으로 회복되고

하나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삶을 드린 선교사님들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사역에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유아의 취후부터 청년부에 이르는 다음 세대의 교회학 여름 행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전국 SFC 대학생대에 이어 금요일과 토요일 유아의 취후를 시작으로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와 중고대 수련회가 연합으로 진행됩니다. 준비하는 교육자와 교사들, 참석하는 모두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이 과정을 통하여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 구원의 확신과 말씀을 배우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워 교회 학교의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오신 하나님 아버지, 최종의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큰 권능과 지혜와 명철을 더하셔서 생명력 있는 말씀을 선포케 하옵소서. 선포된 말씀이 험난한 세파에 시달리며 위험한 요지경 속을 걷고 있는 성도들에게 큰 감동이 되게 하시고 듣는 성도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린 영혼이 살찌게 하시며 낙심한 영혼이 이를 얻게 하셔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 새 힘과 소망을 얻어 성도들의 삶의 모습에 평강과 은혜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과 드러남 없이 남모르게 봉사하는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찬양을 드리는 차량 찬양대 위에 성령님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0면 혹은 401면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 1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17절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2절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1: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0: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1: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0: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 샤론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귀한 찬송 감사드립니다.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당신의 믿음을 삶으로 증명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당신의 믿음을 삶으로 증명하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받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전무후하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죄와 저주가 끊어진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 속에 쓰는지 내가 만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그 환경 때문에 무너지거나 환경 때문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 그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승리할 것을 믿고 살아갑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이 교회 공동에 속한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지금도 영광 받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럼 교회가 영광을 받는 말은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고, 또 반대로 말하자면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존재들이 끊임없이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히려고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교회가 열두 제자와 또 수많은 사람들, 예루살렘 교회가 수천 명씩 늘어나면서 교회가 확장하고 부흥될 때에 사탄은 그 교회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교회가 무너지도록 공격을 했다는 것이죠. 외부적인 압력을 통하여서 핍박을 주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내부적으로 안에 부패적인 일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무너지도록 만들어갔던 것입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세워지고 있고 또 교회들은 사라지고 있고, 교회들 가운데는 힘 있는 교회가 있고 힘 없는 교회가 있음을 살펴보고

보았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던 당시 로마의 박해는 너무 심했고 그 가운데 속에서 교회가 교회로 존재한다는 것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힘이 없어서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그 가운데 예수님은 그 교회를 위로하기 위해서

신앙을 회복하도록 격려하고 위로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 속에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빼앗겨버리고 경제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을 잃어버려서 하루하루를 겨우겨우 버티고 살아가는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서 네가 하나님께 부유한 자다라고 하면 칭찬하면서 그들에게 위로하며 믿음을 저버리지 말기를 격려하며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약속을 주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십니다. 때마다 시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함께 이 모든 것들 이겨나가도록 위로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또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위로 우리를 통하여 또 하나님 하시는 그 놀라운 약속을 붙잡고 힘있게 나가야 될 것입니다. 아마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키우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시는지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아이가 약할 때는 듬뿍 사랑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에게 야단을 친다고 해서 그 아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좀 성장하고 나면 그에게 위로도 하고 어떤 때는 책망도 강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는 그의 삶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버가모 교회에 대해 살펴볼 건데 하나님은 이 버가모 교회를 굉장히 칭찬하십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그들이 새롭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버가모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한 번의 순교가 아닌 매일 순교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 13절은 말합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버가모라는 지역 자체가 얼마나 척박한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다. 사탄이 사는 곳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사는 지역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 버가모 지역은 얼마나 악한지 예수님께서 사탄이 사는 곳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역사적으로 보면 버가모라는 지역 자체는 도시 전체가 신전으로 가득 찬 곳입니다. 해발 그 300m 바위 위에 건설된 요새 같은 도시인데 거기는 그 요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적들이 쳐들어와도 잘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곳곳에다가 신전을 세웠습니다. 이방 신들을 세워서 뭐 의술의 신, 농업의 신, 또 지혜의 신, 뭐 주신 하면서 온갖 신들을 신전을 세워서 그들은 거기서 매일매일 그 신들에게 예배를 드려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황제 숭배 도시라고 해서 황제에게 칭찬을 받는 도시입니다. 그 곳곳에 황제의 신상이나 황제를 섬기기 위한 신전을 세워서 그 온 도시가 황제를 높이는 곳이었고 심지어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자들은 반역자로 몰아서 그들을 죽이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죠. 눈만 뜨면 그 여러 곳곳에 있는 신전에서 제사 들리는 소리가 들리고 여러 곳곳에서 그 이방신을 섬기는 것들이 가득 찬 것이 이 도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도시에 교회가 생긴 것이 기적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전해지니까 그 사탄이 사는 곳, 사탄이 힘있게 권세를 누린 그곳에서도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깁니다. 이 땅에 어떤 음부, 어떤 악한 것들이 득산다 할지라도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교회를 지켜주시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버가모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고 말하면서 그 이 안디바가 거기서 순교당했음을 이야기합니다. 내 충성된 증인, 사실 일장에 보면 충성된 증인한 단어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그만큼 예수님만큼이나 신실하게 믿음을 지켰던 이 안디바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기억하면서 이 버가모 교회를 칭찬합니다. 전승에 의하면 도미티누스가 그 이 청동솥에다가
서서히 물을 데워서 이 사람을 안디바를 넣어서 거기

그래서 그 마치 삶아서 죽였다는 것이죠. 서서히. 그것을 모든 교인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황제를 섬기지 않으면 이렇게 사람을 삶아 죽이겠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것을 눈으로 그 버가모 교회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사람이 서서히 불에 그 끓는 물에 사람이 서서히 삶아 죽는 모습을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아마 두려워서라도 그 믿지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나를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하나님 예수님은 이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눈으로 그걸 보고도 예수 믿는 사람을 저렇게 핍박하고 죽이는 그 모든 현상을 보고도 너희가 오히려 예수님을 더 신실하게 붙잡고 그 이름을 붙잡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신실하게 살아온 거 내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축복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그렇게 믿음을 신실한 교회로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버가모 교회 하면 그 교회는 믿음이 최고로 좋은 교회예요. 그 교회 사람들은 그 성도들은 예수님 믿는데 죽는 거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 앞에서 그들을 헌신한 사람들이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들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라고 그렇게 칭찬하며 부러워했던 교회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신실한 교회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계속적으로 칭찬받고 이 믿음을 지켰던 이 교회가 계속적으로 그 믿음을 지켰다면 아마 지금까지도 이 교회는 존재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4절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서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 버가모 교회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서 목숨을 내어놓고 그래서 순교자가 나온 교회, 순교자의 후예들이라 말하는 이 버가모 교회가 지금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또 책망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외부의 압력은 잘 이겨냈는데 그 박해를 이겨냈던 그 교회 공동체가 지금의 모습이 약간씩 해서 뭔가가 부패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니골라의 말의 교훈을 따라서 교회가 부패되어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니골라당이라는 니골라당의 교훈이 뭔지를 사실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말하기를 이와 같이 하면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킨 자들이 동일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발람 선지자, 발람에 대한 이야기는 민수기 22장에서 25장까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모압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때 모압 왕 발락이 고민을 합니다. 이스라엘과 싸워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물리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 당시에 유명한 선지자였던 발람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뇌물을 주어서 그를 와서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드는 것이죠. 만약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라고 발락 왕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지요. 그래서 발람 선지자가 세 번이나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그러나 발락 왕이 말하는 그 물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서 발람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그에게 한 가지 묘책을 설명하면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묘책이 무엇입니까? 모압 사람들이 제사를 지낼 때에 이스라엘을 초청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압 신 앞에서 제물을 함께 먹고 그리고 그 의식 중에 하나가 음란하게 한 행동들이 있기 때문에 모압 여인과 이스라엘 남자들이 음행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하면 넘어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꾀를 내어줍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 모압에서 그 잔치에 초청하고 그 우상 앞에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모압 여인들과 이스라엘 남자들이 음행을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여서 그날 당일날 2만 4천 명이 죽게 되는 역사를 보여줍니다.
민수기 26장에 가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 시므온 지파가 첫 번째 조사보다 3만 7천 명이 줄어듭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모압 여인 사건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의

계략으로 타락된 사람들 때문에 이 시므온 지파가 엄청나게 많이 죽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몸살을 앓게 되었습니다. 발람에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우상 제물을 먹도록, 우상 예배에 그들을 초청하고 함께 먹고 음행하도록,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도록 만든 것이 이 모압의 꾀였습니다. 니골라당도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말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순교자의 후예다. 너희는 무엇이든지 다 가능하다. 하나님의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온 것 아니냐. 너희들은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너희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옥에 보내겠느냐? 그렇지 않다. 우상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 먹어라. 지금 여기 버가모 지역에 이 신전이 이렇게 많은데 여기서 나오는 음식들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 먹어도 괜찮다. 그렇게 가르친 것 같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서 그들의 예배에 참석해주고 그들과 함께 교류하면 그들도 너희 교회에 오지 않겠느냐. 너도 한번 가보고 그 사람들도 한번 오게 하고 그렇게 해야지 서로서로 교류가 되지 않겠느냐. 너희도 한번 거기 이방 신전에 가서 제사 드려보고 또 그들도 교회 데리고 오면 되지 않느냐. 가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황제 숭배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아니 황제를 뭐 우리가 예수 믿는데 황제 저 고개 한번 숙인다고 해서 뭐 그게 뭐 지옥 갈 것도 아닌데 한번 고개 숙여주자. 황제 숭배는 정치적인 문제 아니냐. 신앙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고개 숙여도 괜찮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니골라당은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가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너희가 좋은 믿음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조금 실수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벌하지 않는다. 신앙과 현실을 타협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을 좀먹는 작은 여우처럼 하나씩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좀먹기 시작했습니다. 외부의 박해는 당당하게 이겼습니다. 목숨을 내어놓고 그 끓는 가마 속에서 사람이 삶아 죽어가는 걸 보면서도 믿음을 지켜나갔던 이 버가모 교회가 그 작은 이 작은 현실의 문제를 하나씩 제시했을 때 그들은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자신하면서 마치 발람의 교훈에 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니골라당의 교훈에 넘어져서 그들은 지금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부터 교회는 이 세상과 비슷해지는 것이 교회의 온전한 모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입술로 신앙을 고백했으면 됐지 삶으로 증명할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분위기를 따라가는 것, 그게 진짜 잘하는 교회가 아닌가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있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지 세상과 똑같아지라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부터 교회가 좌나우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넥타이 색깔이 왜 파란색이 아니고 빨간색입니까? 파란색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넥타이가 파란색이든지 빨간색이든지 그게 무슨 중요합니까? 그런데 어떤 지역에 가면 어떤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부터 교회가 그 빨간색, 파란색 때문에 교회가 흔들렸습니까? 무엇이 중요한지를 잃어버리고 나가기 시작하니까 이상한 것들이 교회 안에 중심처럼 마치 들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고신 교회는 이 버가모 교회처럼 순교자 정신을 아주 강조하는 교회입니다. 일본은 일제강점기 시대 때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황국시민화정책 일환으로 신도를 섬기도록 그리고 천황을 섬기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온 나라가 뒤흔들리고 있었을 때 1938년 9월 10일 평양 서문박 교회에서 제27회 총회를 열어서 신사 참배를 공식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결의를 했습니다. 다른 모든 종교뿐 아니라 이 장로교도 그날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이 신사 앞에 절하는 것은 국가의식에 참여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김기창 목사를 중심으로 하여 23명의 노예장들은 평양 신사에 가서 시범적으로 신사 참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목사들과 장로들이 그 앞에 엎드려

그러면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절해도 됩니다. 이것과 믿음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1938년 9월 10일 날 제27회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가결함을 통하여서 거기에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아닙니다. 신사는 우상 숭배입니다. 안 됩니다. 라고 반대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조기철, 한상동, 주남선 목사님 등 이 많은 분들이 그를 반대했다가 평양형무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막 주기철 목사님들 많은 분들이 순교하였고, 그리고 주남선 목사님, 한상동 목사님, 또 송명복 조수옥 전도사님 등 부분들이 감옥에 가셨다가 해방을 맞이해 출옥을 했습니다. 이제 출옥을 하고 나니까 한국교회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신사참배를 했던 교회와 하지 않은 교회가 나누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신사참배를 했던 사람들을 축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사참배 하신 분들이 교회 전체를 권력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사 참배하지 않았던 분들은 결국 그 한국 교회에서 축출을 당하게 되고, 1952년 9월 11일 날 진주 성남교회당에서 제1회 총노회를 하면서 새롭게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희가 있는 고신교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신에 성장할 때부터 또 신학교에 가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너희는 신사 참배를 반대했던 그 신앙의 순수함, 그 순교자의 후예들이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강조했고,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었습니다. 얼마나 얼마나 그것이 귀중했던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 우리 교단의 자랑이었고, 그것 위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 세상에 있는 한국 교회뿐 아니라 우리 교단도 이 세상들과 비슷하게 가는 모습들이 많이 생긴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슨 색깔이 중요합니까? 언제 우리가 우리의 감정이 더 중요했습니까? 언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했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을 내세우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그 말씀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그 삶을 살아가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데 말씀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 거짓과 함께 할 수 없는 그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그 진리의 말씀이라면 목숨도 내어놓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았던 사람들이, 그 죽음도 불사했던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였고 우리의 모델이었는데, 어느 순간 우리도 이 세상을 따라가는 것을 마치 죽은 고기가 물에 떠밀려 가듯이지, 아 목사님 세상이 그런데 어떡합니까? 현실이 그런데 어떡합니까? 우리도 현실을 따라가야 안 되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보았지 않느냐? 너희 눈으로 보았지 않느냐? 너희 안디바가 그렇게 끓는 가마 속에서 죽는 거 보면서 너희가 믿음을 지키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지금은 그 믿음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주님이 너무너무 답답하고, 그 니골라당의 그 얄팍한 속임수에 넘어가서 엉뚱하게 살아가는 그 교인들을 답답하며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오늘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을 보십시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성검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고 주님이 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검을 들고 그 말씀의 검을 가지고 이 백성들 앞에 나가며 말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너희가 지금 무엇을 무서워하느냐? 죽음을 무서워하느냐? 진짜 죽고 사는 문제가 먹고 마시는 문제였느냐? 너희가 지금 그 끓는 가마 속에 죽는 것을 보면서도 어떻게 해서 믿음을 지켰느냐? 우리는 죽고 난 다음에 저 영원한 천국에 있는 것을 믿고 사나 죽으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런데 왜 지금 죽음을 두려워하느냐? 왜 지금 죽음을 두려워해서 여기 현실적으로 이 사람들 앞에 세상과 똑같아지려고 똑같은 선택을 하고 있고, 그들처럼 하지 않으면 이상하다라고 말하고 있고, 왜 너희들의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이 너희들의 삶의 중심에 있느냐? 주님이 답답해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터 세상을 두려워했습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 말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것은 눈앞에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죠.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주님을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다시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영원한 나의 인생, 아니 영원한 삶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늘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 앞에 서 있다면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오늘의 선택이 명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도록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내게로 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버가모 교회를 향해 말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너희가 니골라당의 그 교훈을 쫓아서 우상 숭배하고 그 음행하고 죄 짓는 것을 가볍게 여기느냐? 그렇지 마라. 너희는 죄의 사람들이 아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물질을 이 세상이 주는 그 음식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발람 선지자의 꾀에 빠져서 모압 여인들과 함께 음행을 저지르었을 때 그 앞에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칼을 창을 들고 일어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였습니다. 그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이 백성들을 바라봐 견딜 수 없어서 창을 들고 들어가서 그 발람의 함정에 빠져서 그 음행을 하는 자를 창으로 집어던져 죽여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비느하스를 향해 말합니다. 나의 열심으로 네가 나의 질투함을 가지고 이 이런 일을 행했으니 레위 지파에게 영원한 그 재상의 직분을 허락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죄의 문제에 빠져서 죄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세상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힘있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과 똑같아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신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이 능력 있는 말씀이 되지만 그러나 회개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심판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어서 그 말씀 붙잡고 힘있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매일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우상 제물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황제를 섬겨야 살 수 있습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오늘이라도 이 세상과 타협해야 살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상의 제물이 너희들의 먹을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만나이다. 이 만나를 붙잡고 너희는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은 말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은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 영생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능히 채워줄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은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채우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8장 3절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회개하며 주님 붙잡고 삶 가운데 결단하는 자들에게는 새 이름이 적힌 흰돌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구원자 되신 예수님과 더불어서 저 영원한 천국 백성인 것을 확인하고 우리에게 그 혼인잔치로 초청하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의 순교, 순교자의 후예로 살아가는 것 좋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 진리의 말씀을 해준 것을 믿는다면 너는 오늘 믿음의 선택을 하고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상을 섬기며 세상과 짝하며 비겁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주님 주님을 섬기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선택인 것을 고백하며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리고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송하도록 합시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속에든지 그 주님 섬기며 살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 만난 것이, 예수님 섬기는 것이 가장 복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날마다 새 영원한 천국에 달려갈 수 있도록 해주신 주님,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이 변치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 삶의 순간 속에서 믿음을 선택하며 살았던 것처럼 주님, 내가 믿음을 선택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주님을 선택하며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 붙잡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번의 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우리가 이 세상과 타협하며 하나님 내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쉽게 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화려한 과거 때문에, 화려한 역사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부모님들 때문에 내가 대충 살아도 마치 내가 그들의 믿음을 가진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친히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다시 그 가운데서 일어서서 저 영원한 천국 백성처럼, 저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 모든 삶 가운데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삶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떤 환경 속에 있는지 주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을 인정하며 믿음의 선택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새롭게 도전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떡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형편들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120년 동안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믿음의 선배들로 가신 주님, 우리도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과 믿음의 후배들에게 참된 믿음을 보여주며 참된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신 주님, 앞으로도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한 번의 순교가 아닌 매일의 순교자의 삶을 살아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과 가음정교회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지금까지 감정교회 지난주일 예배를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55-285-1181번, 285-1181번 감정교회나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찬양과 은혜가 넘치는 날마다 찬송으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일 오후를 은혜 가득한 찬송으로 여는 시간, 날마다 찬송으로의 전영민입니다. 다들 비행기 타보셨나요? 비행기를 타고 구름 위를 날아 땅을 바라다 보면 세상의 모든 것이 정말 너무나도 작게 보입니다. 아기자기한 장난감 마을처럼 평화롭기만 한 그 풍경 속에서 문득 해안선에 부딪히는 바다를 보게 됩니다. 거센 파도가 밀려올 때는 바로 옆에 집이나 건물을 금방이라도 집어삼킬 듯 아슬아슬해 보이지만 바다는 결코 그 선을 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만물의 질서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땅의 모든 경계를 정하시며 여름과 겨울을 지으셨나이다. 그렇습니다. 거대한 바다도 허락된 경계까지만 머물듯 오늘 우리의 삶을 엄습해오는 커다란 두려움이나 예상치 못한 여러가지 어려움도 결국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경계를 절대 넘지 못합니다. 오늘도 그 신실한 손길을 믿으며 평안 안에서 오후를 시작해보시지요. 날마다 찬송으로 또 은혜로운 찬송을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들으실 곡은 강영린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어노인팅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좋은 이웃의 나의 갈길 다가도록, 세 곡 먼저 들으시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거센 파도처럼 밀려오는 문제가 있으신가요? 턱 밑까지 차오르는 불안감에 숨이 막힐 것 같아도 기억하십시오. 바다의 거친 숨결조차 멈추게 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사방에 든든한 경계를 세워주셨습니다. 그 한계를 넘을 수 있는 고난은 없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정말 안전한 하루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계속 찬양 듣겠습니다. 나무에네 오신실 하신 주. 이반젤리컬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라티리오의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세 곡 연속으로 들으시겠습니다.

신 경계 안에서 오늘도 안전하게 지켜지고 있음을 믿으며 평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곡으로 옹기장이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들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날마다 찬송으로 전영민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더 은혜로운 찬양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이른 새벽, 늦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라디오를 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밤을 견디는 병실에서, 길 위를 달리는 트럭 안에서, 불 꺼진 혼자 남은 방 안에서 지금도 누군가는 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나오는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다시 살아갈 힘이 됩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오래전부터 함께 걸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방송이 꺼지지 않도록, 누군가의 어둠이 외롭지 않도록 이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입니다. 이름 없이 헌금으로 후원으로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선교사라 부릅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아버지도 잘 되고 어머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교회 순복음 진주 초대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휴식과 쉼이 있는 찬양의 숲에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보경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지요. 땅을 바라보는 사람과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땅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 땅에서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는 것이고요. 반대로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입니다. 왕정 초기에 아버지 다윗 왕을 본받아 하늘을 바라보며 살았던 솔로몬은 일천 번제를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지요. 성전을 지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으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백성들을 향해 축복의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그리고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이어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찬송 세 곡 들으시면서 오늘도 찬양의 숲 함께 하겠습니다.

신학자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 다만 인간은 그때까지 인내해야 한다. 꾸준히 인내하고 힘써 기다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 성경은 약속을 받는 사람, 약속을 따라 산 사람, 그리고 마침내 약속을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모든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겠다는 약속도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리고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찬송 두 곡 함께 들으셨고요.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 찬양의 숲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람에게 진정한 안식과 평강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평화와 평강은 오직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다시 시작합니다. 잠시 내려놓았던 아버지의 마음을 심는 일을. 무너진 곳을 세우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과가 쉽게 눈에 보이지 않아서 조금은 편하고 즐겁게 살고 싶은 마음에 하던 일을 중단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부르신 이유를 그렇게 잊고 살아갔지요. 잠시 멈출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일어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곳에 서서 기도하고 작은 친절을 베푸는 것이지요. 아버지께서는 무너진 곳에 두신 마음을 거두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분은 꿈을 이루실 때까지 쉬지 않으십니다. 아버지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니 나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찬양 두 곡,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그리고 낮은 자의 하나님 함께 들으셨고요. 여러분은 지금 휴식과 쉼이 있는 찬양의 숲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돌아보는 이 시간에 극동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메시지로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가 본 하나님은 먼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인생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었고 온 세상에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고백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얼마나 웅장하고 겸손하며 아름다운 모습인지. 오늘 우리도 이런 고백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그리고 강물과 같이 흐르는 기쁨.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을 비롯해서 조상인 모세, 요셉,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 가운데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으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원히 함께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휴식의 시간도 가지고 싶은 시간인데요. 쉼이라는 제목의 찬양 한 곡 더 듣고 오겠습니다.

하나님과 친해지는 방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매일 기도. 하나님과의 대화 시간 만들기. 두 번째,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세 번째, 매일 작은 것에 감사하기. 네 번째, 하나님 뜻대로 실천하기. 다섯 번째,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기.

그럼 저는 마지막 찬양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들려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인사하겠습니다. 솔로몬 당시에 주변 나라에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우상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에 혼란을 불러일으켰지요. 하지만 솔로몬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다른 신은 없다고 말이죠.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지금까지 찬양의 숲에서 여러분과 함께한 저는 신보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76년, 경남 30년, FM 98.1 메가헤르츠, 진주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새 시대 알려드립니다.

0: 소망의 말씀. 소망의 말씀 매주 주일 이 시간은 세계로 교회 손현보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아브라함은 75세 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살고 난 다음에 175세를 살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100년을 더 살았는데 100년 동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6번 정도가 나타났습니다. 한 16년 만에 한 번씩 나타나셔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슨 명령을 내렸어요. 아브라함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래 말하면 이 바보 같은 아브라함은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그 말씀을 전부 다 균형을 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미는 내 의지로 맞든지 안 맞든지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다 순종했는데 그 결과는 언제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원래 우상을 섬기고 살았던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서 이론의 여지 없이 이 인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가문을 이루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천주교의 조상이고 또 인종적으로도 저 중동에 있는 유대인과 이슬람 대부분 믿는 그 중동의 조상이 되어서 영육으로 아브라함은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위대한 창대한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우리 하나님은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보고 뭐라 불렀다고요? 아브라함은 누구라고? 나의 친구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자기의 친구라고 불러, 친구.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지 아브라함을 자기의 친구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무슨 일을 행할 때는 자기 친구인 아브라함한테는 다 알려주었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도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에게 먼저 다 알려주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하나님 마음에 맞았는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너는 나는 나의 어깨동무 친구야. 아브라함아 내가 무슨 비밀한 일을 할 때는 내가 너한테 다 알려주고 할게. 이렇게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평범하게 우상을 섬기고 살았던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하나님의 비밀을 공유하는 이런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일생에서 있었던 세 가지의 특별한 사건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은 어떤 순종의 특성, 어떤 순종의 구조, 어떤 순종의 패턴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면은 아, 이렇게 순종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구나. 이렇게 순종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는 미래의 일까지도 알려주는 그런 비밀을 공유하는 사람이 되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순종함으로 위대하고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먼저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아비집과 너의 본토와 너의 친척을 다 떠나서 내가 가르쳐주는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그대로 말씀을 했거든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2절에 보니까 그러면은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대 사회는 가족들이 그룹으로 뭉쳐서 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었어요. 다른 족속이 와서 전쟁을 일으켜서 모든 물질을 빼앗아가고 양과 소를 다 빼앗아가기 때문에 가족들은 똘똘똘 뭉쳐서 방어하고 함께 농사짓고 함께 소와 양을 키워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지만 너는 너의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알려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무리를 떠나는 것은 죽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도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을 하였는데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은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고 일어나서 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여 거기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아, 이거요 대단합니다. 여러분, 목적지도 가르쳐주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집사님 일단 이사갈 준비하시고 이사 가십시오, 이삿짐 센다 불러서 가십시오 그러면은 그 말을 따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니,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왜 가란 말입니까? 어떻게 살아라고요? 직장은 있습니까? 다 그렇게 따질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고는 여러분 우린 이사갑니다 지금 꿀에서요 아니 아브라함 어디로 갑니까? 모릅니다 가면 하나님이 가르쳐줄 겁니다 그래도 출발했다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별명이 바보입니다 바보 저런 바보 멍충이 어딨냐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는 대로 열심히 가다가 보니까 하란이라고 하는 동네까지 왔는데 거기까지는 그래도 살만한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이제 하란까지 왔는데 이제는 저 아래쪽으로 남쪽으로 내려와서 가나안 땅에 가라 어 뭐라고요 가나안 땅이라고요 하나님 가나안 땅 어딘지 아시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과 인종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무엇보다도 이 가나안 땅에는요 골리앗 같은 아낙 자손들 거인들이 살고 있는데 이 거인들은 그냥 거인이 아니고 포악하고 사악하고 악독한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모세가 열두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그 아낙 자손들 거인을 보고는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홍해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고 만나를 먹고 열 가지 재앙을 보았던 이 믿음 있는 사람들도 아낙 자손을 보고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가면 죽을 겁니다 사로잡힐 겁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 보고 아브라함아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아, 이야기를 들었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나는 못 가 아브라함 내 너희의 말 듣고 지금까지 왔지만 나는 못 간다니까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야 포악한 땅이야 그인들이 사는 땅이야 가면 죽는다니까 우리가 군대도 아니고 우리 집안 어? 몇 명 가가지고 살겠어? 안 돼, 안 돼, 안 돼. 못 간다 그랬어. 아브라함은 동생들한테도, 동생들, 너희들 나와 같이 가야지. 형님, 못 갑니다. 못 가는 거야. 다 안 간다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누구 말 따라갔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버지도 안 된다고 하고 동생도 안 된다고 하고 처제도 안 된다고 하고 처수도 안 된다고 하고 다 다른 조카들도 안 된다고 하고 그게 하면 죽습니다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동네 살고 있는 하란 동네 전문가들도 가나안 땅은 이런 땅입니다 안 됩니다 다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그랬지만은 아브라함은 그 사람들의 의견과 그 사람들의 충고도 고맙지만은 아브라함은 그 말씀들보다는 누구의 말씀을 따라갔다고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러분 우리 삶의 최고의 전문가 나의 미래를 아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철저하게 믿었던 아브라함은 전문가의 말도 맞고 아버지의 말도 맞고 동생들도 말을 맞고 이 하란에 살고 있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도 다 맞고 가나안 땅에 갔다 왔던 상인들의 말도 맞지만은 그러나 인생을 살리시고 죽이시고 높이시고 낮추시고 나에게 부귀 영화를 주시고 존귀하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그는 사람들의 이야기 사람들은 바보야 네가 바보야 네가 멍청이야 그 가나안 땅에는 왜 가 이 좋은 땅을 두고 그래 말했지만은 아브라함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거야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하나님이 떠나라 그럴 때 떠났잖아요 여기서 아브라함의 순종의 특성을 알아보겠는데 이건 오늘 또 세 가지를 물어볼 거고 다음 주에도 물어볼 겁니다 첫째 아브라함의 순종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따지지 않는다 시작 따지지 않는 거야 하나님 가나안 땅에 가면 어떻게 살라고요 그인들이 있는데 하나님 따지지 않는 거야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따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따지지 않고 아멘 하고 가는 것이 아브라함의 첫 번째 순종의 특성. 두 번째로는요. 결과는 예측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작. 결과를 예측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하면 결과는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거인들이 사는데 악동한 사람 사는데 인종도 종교도 언어도 다 다른데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나는

가난 말 못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런 걸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다 예배 놓으시겠지. 하나님이 가시라면 다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이 가라 했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은 먹을 것 입을 것 필요한 것 다 주시겠지. 따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를 예측하지 않는 거예요. 그저 죽는 거 아니야. 결과를 예측하지 않고.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부정적인 결과를 예측을 합니다. 왜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느냐? 구이가 하면은 잡혀 죽는 거 아니야? 거인들한테 밟혀 죽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부정적인 결과를 예측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데 아브라함은 그런 결과를 예측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대로 순종하고 세 번째로는 순종을 하되 적극적으로 순종한다. 시작! 적극적으로 순종한다. 순종은 절대로 미루면 안 되는 거예요. 미루지 않는 거예요. 미루면 안 돼요.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들을 언제나 야 오늘부터 기도가 살아요. 그럼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야 이제는 11조를 하고 살아요. 11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 달부터 해야지. 그래서 순종의 세 가지 원리 기억합니까? 중등부 물어볼까요? 순종의 세 가지 원리 중등부 시작. 따지지 않는다. 두 번째 결과를 예측하지 않는다. 세 번째 적극적으로, 이야, 중등부, 전부 다 아이스크림 자기가 사먹도록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나타났습니다. 오늘 읽었던 창세기 17장 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너 지금 아들 없지? 아들 없습니다. 아들 없을 뿐만 아니라 나 이제 늙어가지고 완전히 늙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사람은 사례는 늙어가지고 이제 면수도 끊어지고 경수도 끊어지고 애 못 놨습니다. 하나님 우리 보고 뭐 큰 민족 되게 해주겠다는데 그거는 감사합니다. 아 그런데 하나님 아들은 이제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내년 이맘때에 네가 100살 될 때에 아들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 때에 불러가지고 25년 될 때까지 다른 거는 다 죽었어요. 아브라함이 막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홀로울단천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하나님 나중에 얼마나 아브라함을 부강하게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다섯 개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전쟁을 했는데도 아브라함이 이길 만큼 아브라함에게 막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 삶에는 기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적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례는 만나서 아브라함, 사례, 하나님 우리를 진짜 큰 나라를 만들어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홀로울단천으로 왔는데 이 땅을 다 이미 다스려 주는 이런 권세를 주는데 하나님은 위대하신데 그런데 우리에게는 아들 왜 안 줘요? 아들이 있어야지. 그때 하나님이 99세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아 내년 이맘때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증거로 아들을 문제 준 게 아니고 내년 이맘때 아들 줄 건데 이미 하나님께 주신 거니까 주겠다고 했으니까 너 받을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먼저 10절에 보면은 17장 10절에 보면은 너희 중 남자는 전부 다 할례를 받아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를 가진다. 아브라함 너는 99세지만은 할례를 받고 이스마엘도 할례를 받고 너 그 집에 있는 군사들 종들 전부 다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그것이 내년 이맘때에 태어나는 아들을 주겠다는 증거고 이제 너와 우리가 하나님과 너의 모든 가족과 이 후손들은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이 된다는 증표다 이렇게 하면서 할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너의 이름이 아브라함이지 아브라함 여러 무리의 아버지인데 앞으로는 아브라함 라라고 하는 말은 많다는 뜻인데 라가 들어가면은 무리의 아버지에서 이름이 열국의 아버지 되는데 네 이름을 이제 열국의 아버지라 해라. 내년에는 아들이 태어날 거야. 그리고 너의 아내 이름 사례 사례는 나의 공

유라는 뜻인데 이제는 공주 정도가 아니야. 온 세상을 다스리는 현명의 어머니가 될 거야. 세상의 주인이 될 거야. 그래서 이름을 사라라고 바꾸라. 그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아브라함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웃었다는 거야. 창세기 17장 17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씀 듣고 엎드려서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래대. 아브라함은 야 훌륭하잖아요. 우리 그 때문에 에 하느님 백살이 무슨 알을 낳아요. 우리 집사람 지금 아무런도 모르겠기를 할 건데 아브라함은 그래도 속으로 마음속으로 그 하나님이 속으로 하는 걸 좀 봐주는 것 같아. 속으로 백세 된 사람이 어찌 아들을 낳을까 크크크. 우리 집사람 사례는 90세인데 어찌 출산탈이요 크크크. 이렇게 했다는 거야. 아브라함이 속으로. 그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아들 줄 거야. 할례부터 받아. 할례가 정표라니까. 그러자 17장 23절에 웃고 있던 아브라함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면서 이에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이 말씀하면 즉각적으로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뭐 하신 대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시작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무슨 날에 하나님께 말씀을 드는 바로 그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표피를 다 펴서 할례를 받았다는 것.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뭐 하신 대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이름도 다 바꾸고 이 바보 아닙니까 이게. 아들 낳아놓고 이렇게 말하는 보통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낳아놓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라 부르는 건 이해가 되지만 아도 없는데 아브라함이라 부르고 말이야. 아도 안 낳았는데 경수도 끊어진 할매 보고 사라라고 부르라 하라고 말이야. 낳고 하면 모르지만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란 말이야.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꿈을 선포하고 믿음을 선포하면 사람들은 야 그러다가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할래? 그거 안 되면 어떻게 할래? 쪽팔리지 않아?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이루놓고 난 다음에 말하지. 당신은 말만 없애는 거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들의 생각이나 또 사람들의 말이나 평판이나 그 모든 걸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너무너무 귀한 거야. 이야. 어떻게 백살이 아들 낳는다 그래도 아멘. 이름 바꾸고 그래도 아멘. 아들도 없는데 언약으로 먼저 아들 태어나 그들 미리 당겨가지고 할례를 받아도 아멘. 이렇게 아브라함이 바보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최고의 군주였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시작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리고 창세기 21장 1절과 2절을 보니까 드디어 다음해가 됐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논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가 세 번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경수가 끊어졌던 사라는 온몸이 새롭게 해춘을 해서 임신을 하고 사라 90세 될 때에 아브라함의 100세 될 때에 아들을 낳음으로 말미암아서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현실로 이루시게 하심으로 그를 보상하고 축복하고 위로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번째 말씀에도 아브라함의 믿음은 똑같습니다. 시작 1번 시작 따지지 않는다. 시작 따지지 않는다. 두 번째는 결과는 하나님께 막 하나님 이래가지고 안 나오면은 전부 다 표피 잘라가 표는 다 나는데 만약 못 나오면 아브라함 네 말 듣고 다 잘랐더니 안을 듣고 어디든 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결과를 예측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께 하지 말 거다. 세 번째는 어떻게 했다고? 즉각도 이에 아브라함은 그날에 바로

그래서 순종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다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따질 필요가 없고, 두 번째로는 결과를 예측할 필요 없습니다. 안 되면 어떻게 할까? 그걸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전하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자기 하신 말씀을 다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 다음날 3일 뒤에, 5일 뒤에, 일주일 뒤에 생각해보고, 돈이 있으면은, 여유가 되면은 언제 적극적으로, 언제 적극적으로. 아브라함이 전부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섯 번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 하나님께 특별한 명령을 한 것이 세 번인데, 이 세 번에서 전부다 아브라함은 따지지 않았어요. 결과를 예측해가지고 안 한다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순종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너무 아브라함이 순종을 잘하니까, 이야, 우리 아브라함 도대체 어디까지 순종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려고,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려고, 야, 아브라함 이것도 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에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을,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그를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하시니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3일 길 가야 있는 저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너의 백사려든 너의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는 제사는 배를 갈라서 창자를 다 꺼내가지고 창자 각을 딱 떠가지고 불을 태워서 올리는 것이 번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삭을 진짜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아브라함이 어떻게 저렇게 나의 말에 순종을 할 수가 있지? 백살이든 저 아들 한번 바치를 해볼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고 시험을 한번 해본 거예요. 크, 이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내 독자, 이게 딱 강조로 되어 있는데요. 아들을 바치라. 여러분, 아브라함 어떻게 했을까요? 첫 번째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첫 번째 어떻게 했을까요? 토를 달지 않는 거예요. 따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땅에 모랄처럼 큰 민족이 이르겠다면서요. 이삭 죽어버리면 됩니까? 하나님, 지난번하고 이 말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하나님이 뻥을 치거나 하나님이 앞뒤 안 맞는 모순대로 말하면 안 되죠. 이렇게 따지지 않았어요. 나중에 아브라함은요, 물어봤어요. 아들을 바치라고 했는데 어떻게 안 따지느냐고 물어봤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말한 줄 알아요? 알아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여도 다시 살릴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야, 이 바보가 온갖 것 답니다. 아, 하나님도 머리 흔들어 보는 거야. 와, 아브라함. 잡으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속에는 아, 이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만 일어나려 할 건데 잡으라 하는 거 보니까 잡으면 다시 부활시키겠구나. 이렇게 믿었다는 거야. 누가? 아브라함, 이 바보 멍충이가. 하나님도 두 손 들어버린 거야. 야, 안 따졌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뭐, 아브라함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 우리 아들 죽고 나면 이런 거 안 따진 거야. 세 문제를 어떻게 했다고? 적극적으로 했을 것 같이. 한번 볼까요? 진짜로 그랬는가? 창세기 22장 3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 말 듣고 이 저녁에 꿈을 꿨는데 꿈에서 그 말 듣고 아브라함이 언제 일어났다고? 그 다음날 일주일 뒤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이삭을 잡아 죽이라 그러더니 살았나 죽었냐 하나님 이럴 수가 있으며 이렇게 막 고민하다가 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을 데리고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들을 그러니까 번제설 나무를 다 쪼개가지고 나귀에 실고는 출발! 해가지고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래서 모리아 산에 가서 아브라함을 사정없이 이삭을 잡아가지고 칼로 빼가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 놀래가지고 아브라함아 멈추어라. 네가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또 아끼지 않고 나의 말에 순종한 줄 내가 이제 알았다 하면서 이삭을 잡아.

0: 잡은 것이 아니고 다른 예비한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이삭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말한 것처럼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내 친구다. 그리고 창세기 18장 17절에는 내가 아브라함한테는 절대로 무증을 숨기지 않고 모든 비밀을 공유할 것이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살리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그렇게 용감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만은 겁이 많았고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지 때도를 떠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줄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할 만큼 아브라함은 원래부터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고 용감한 사람이 아니고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는 겁도 많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순종하고 순종하고 순종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오늘 다 잊어버려도 이거 꼭 기억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했는데 순종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하나님은 막 지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구나.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도전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우리 일생일대의 도전이다. 한번 생각해 봐봐요. 여러분, 기업가들만 도전을 하는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은요, 아무도 가보지 못했던 그 땅에 들어가라.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라고 하는 그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이 가나안 땅에 자기를 잡아먹으려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도전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고 결국은 그 가나안 땅 거기서 예수님까지 태어나서 전 세계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었는데 이것만큼 위대한 도전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각자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런 사역을 해라. 줄 때에 하나님 내가 해야 됩니까? 내 아니면 안 됩니까?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사람들은 다 거부하지만은 그럴 때마다 아멘, 아멘하고 나갈 때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는 일생의 도전이 되고 꿈이 되는 거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확정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중에 말씀 듣는 중에 감동을 줄 때 말씀하실 때 그 성령의 말씀을 가지고 아멘하고 실행할 때에 얼마나 대도 안 했는 일 같고 많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첫째, 따지지 않고 두 번째, 결과를 예측하지 않고 셋째, 즉각적으로 이런 믿음에 무장돼서 행할 때에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고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 소망의 말씀, 지금까지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님의 설교 말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1-831-7123 부산 세계로교회나 055-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2026 참 좋은 내 친구 서머 스페셜. 안녕하세요, 심준구입니다. 바람 잘 날이 없다, 그다지 좋은 의미는 아니죠. 그렇지만요, 조금 다르게 생각해보면 좋은 뜻으로도 될 수 있겠다 싶기도 해요. 가령 바람이 전혀 불지 않는다.

없다면 정말 큰일이죠. 물론 바람 잘 날이 없다고 하는 말은 자연의 바람과는 다른 어떤 문제나 소란을 의미하죠. 이런 바람은 원치 않아도 우리네 삶 속에 있게 마련인데요. 오늘 주일 예배 참석을 회방하는 어떤 일이 발생했다면 참 나쁜 바람이죠. 그 순간 성도는 주님 주신 지혜를 발휘해서 기어이 지킬 겁니다. 그래서 이 바람은 결국 주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는 순풍이 될 겁니다. 조찬비님의 찬양 오늘 첫 곡으로 듣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요한복음 4장 42절의 말씀입니다. 두 곡의 찬양 함께 듣습니다. 조수아의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곳과 먼저 듣고요. 위러브의 나의 사랑하는 책.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참 좋은 내 친구 서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사연은요, 9167님 사연이에요. 안녕하셨어요, 신목사님. 네, 안녕하셨죠? 저는 한 달 넘게 교회를 못 가고 있습니다. 무릎 수술을 했기에 오늘은 방송을 들으며 말씀 듣고 은혜 누리며 있습니다. 때때로 목사님 방송 들으면 부드러운 음성에 또한 사연 읽으실 때 진심으로 동감하시는 마음에 눈물 날 때도 있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수고하셔요. 네, 9167님 사연인데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사연을 받으면 먼저 얼굴이 좀 빨개져요. 그리고 여름철에 막 얼굴이 후끈후끈해지면서 막 그러네요. 근데 읽으실 때 이제 진심으로 동감하시는 마음에 눈물 날 때도 있다고 해주셨는데, 이건 사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그 사연을 이렇게 읽다 보면요, 정확히는 저는 이제 사연이 시각장애 때문에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읽어주는 프로그램을 써서 그걸 하나하나 듣거든요. 근데 듣고 있으면 정말 공감이 가거든요. 네, 그건 누가 뭐래도 사실입니다. 때로는 방송 사고를 낼 뻔한 적도 많아요. 이건 방송에서 막 울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정말 그 단어 하나하나가 그냥 막 그 저 젊은 애들이 그러잖아요. 이렇게 훅 들어와야 막 이런 말 하잖아요. 정말 그 단어 하나하나가 가슴에 정말 쑥 들어오듯이 그렇게 깊이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막 그냥 괜히 웃음도 나고 뭐 그래요. 근데 그걸 어떻게 정확히 느끼셨네요. 근데 이렇게 같이 느낀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거 이해하겠어요? 이거 느끼겠습니까? 공감하겠습니까? 크리스찬이니까 이런 주 안에서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런 생각 많이 들고요. 특히 정말 이 시간이 오늘도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해주셨잖아요. 너무너무 힘이 됐고요. 그리고 수고하셔요.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셨는데 이 말씀이 얼마나 그냥 격려의 말로 들리는지. 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요, 이런 성도의 삶 살자고요. 나뿐 아니라 옆에 그도 돌아보고 격려하고 사람과 선행을 함께 격려하고 그렇게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아보자고요. 참 좋은 내 친구에서는 여러분의 삶, 여러분들의 그런 삶이 담긴 귀한 사연들 기다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여러분 앱을 이용하면 또 이거 무료라는 거 알고 계시죠? 샵 106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들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찬양 두 곡 띄워드릴 텐데요. 먼저 강찬의 회복을 명하시니 함께 듣고요. 이어서 홍성선님의 담대하라 함께 듣겠습니다.

인공지능, AI가 그야말로 자기 시대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손안의 작은 스마트폰 속에서 사람의 심리 상담까지 하고 있으니 AI 만능 시대로까지 회자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영역이 분명히 있죠. 아니, 할 수 없는 일이 훨씬 많습니다. AI는 사람이 편의에 따라서 만들어낸 도구인 것을 망각하고 지나치게 의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김효자, 모사가 되시는 주님의 능하심에 따르는 참 사람의 능력을 더듬는 것이야말로 참 지혜요, 명철이죠. 불어온 워십 앨범 중에서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찬양 함께 듣고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2026 참 좋은 내 친구 서머 스페셜. 지금까지 제작의 조시현, 구성의 홍만효,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전파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30년 복음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30년간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았던 그 작은 헌신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간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복음 방송은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이제 창원극동 방송은 라디오를 넘어 더 넓은 미디어의 바다로 복음의 길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 걸음도 전파 선교사 여러분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그리고 보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내실화 이어드립니다.

0: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이 시간은 제1 신마산교회 김계환 목사님께서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4절까지를 본문으로 마음을 지킵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1: 오늘은 이 악한 마음에 대해 살펴보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함께 말씀을 통해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권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가지 권면이 올해 우리의 표처럼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올려드리는 힘이 되고 승리하는 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권면은 이것입니다. 산 제물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악한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한다. 오늘 본문 12절은 유대인 형제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불신자와 같은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에게서 떨어진다.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뭐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온 말씀이 아닙니다. 본문 7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토대로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데 7절

그래서 11절 말씀이 시편 95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 말씀이 무엇을 보여주느냐? 8절을 보면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 광야에서 시험하던 과거의 일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날이 언제냐?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 장막에 이르렀을 때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백성들이 마실 물을 구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다투고 심지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냐? 계시지 않냐? 막 이렇게 의심까지 했던 사건입니다. 여기서 시험하던 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시험했다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의심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험당하고 의심받으시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느냐? 9절을 보면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다. 40년 동안 내가 너희를 인도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40년은 광야 생활 40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40년 동안 광야길에서 백성들을 인도하셨을까요? 백성들이 사랑스러워서 인도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시내산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시내산에서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을 주시고 백성들과 언약을 마치신 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 백성을 데리고 가셔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가나안 초입에서 정탐한 이후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순종하고 신앙을 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광야길로 인도하셔서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하셨습니다. 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이 갖고 있는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솔직히 제가 제 마음 같아서는 100번이라도 버리고 포기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다르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 40년이라는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출애굽 1세대를 향한 심판인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이런 광야길에서 나타나는 이 백성들의 마음이 뭐냐? 악한 마음인데 이 악한 마음은 나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없는 불신앙,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마음을 악한 마음이라고 하고 오늘 본문 12절에서 말하는 이 악한 마음이 바로 불신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불신앙이 가져오는 결론이 무엇이냐? 그들이 심판에 이르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서 말씀하는 이 불신앙이 악한 마음이고 불신앙을 품고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진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악한 마음이라고 하면 무슨 생각을 가장 먼저 하냐면 못된 마음, 이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못된 마음, 못된 것 생각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악하다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믿음 없는 것이 악한 마음이고 그 악한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변하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마지막 심판 날에 모두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심판 받습니까? 받지 않습니까? 믿는 자도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이 심판은 벌을 받는다 이 얘기가 아니라 재판을 받는다 이 얘기예요. 믿는 사람도 모두 다 재판을 받아서 야, 너는

천국, 너는 지옥, 이렇게 재판을 받는다. 그것이 최후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재판하시고 판결을 하시느냐? 착한 행실과 선행으로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너는 천국. 아무리 착한 삶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이 믿음이 없으면 너는 어디? 지옥. 이렇게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중요하고 이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과 가까운 친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송하지만 세상 사람들도요 무엇이 악한 것이고 무엇이 선한 것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선한 마음 품고 살아가면 하늘이 돕는다. 남을 도와주고 남을 베풀고 부모를 공경하며 살아가면 복 받는다. 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착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려는 것이지만 성경에서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하느냐? 악한 마음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악한 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복을 받는 길, 잘 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죠. 못된 마음 아니라 착한 마음 갖고 살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착한 마음, 선한 행실, 여기에는 항상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죄책감입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항상 선한 마음 살아가면 좋겠잖아요. 착한 행실을 하며 살아가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항상 사람 사랑하면 되는데 여러분들 미워할 때 있어요 없어요? 미워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를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냐? 미워했기 때문에 죄책감을 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 착한 행실, 나쁜 생각 안 하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을 때 내가 착하게 살아가고 있으면 하나님 자녀 같고 천국에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좀 영적으로 좀 엉망이고 못된 마음도 좀 품고 누군가 미워하는 마음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계신가 싶기도 하고 천국에 못 갈 것 같은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 품지 마라.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못된 생각이 아니라 믿음 없는 생각하며 살아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께 한번 묻겠습니다. 나는 오늘 죽어도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확신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거는 딱 손 들어야 돼요. 자신 있게 들어야 돼요.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나는 오늘 갑자기 세상을 떠나도 반드시 천국 들어갈 수 있다. 손 내리십시오. 이게 손 안 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손 안 든 분들 중에서는 예수님 믿으세요? 물어보면 예수님은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서 믿음이 없으신 분들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실 텐데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예수님 믿냐? 물어보면 아멘! 천국 가냐? 아니 여러분 이게 제가 교회 신앙생활 오래도록 하면서 목사기 때문에 자주 물어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늘 죽으면 천국 갑니까? 왜요? 왜? 이러면 대답을 잘 못해요. 물어보면 항상 말하는 게 뭐냐? 아이고 제가 이래 살아가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0: 이게요. 사실 이제 한국인들이 갖는
1: 정서예요.
0: 이게 이제 겸손한 것 같고 좀 내가 착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정서들이죠. 근데 성경은요. 이것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런 마음이 믿음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근데 내가 이래 살아가 천국 가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잘 살면 천국 간다 못 간다? 간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선한 일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베풀면 살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필요하지만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된다. 나의 행실이 따라야 된다. 이것이 따라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본문에 있는 악한 마음을 뭐라고 생각하시느냐? 나쁜 생각. 나쁜 생각하면 천국 못 간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나쁜 마음 가지면 천국 못 간다 이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자는 천국에 갈 수 없노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믿기만 하면 악하게 살아도 된다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선과 악, 천국과 지옥을 결정짓는 것은 못된 생각, 착한 생각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산재물의 삶을 살고 싶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뭐냐?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된대요.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기 때문에 나아가지만 사실은 이게 지금 무엇을 말하는 거냐?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은혜 받는다. 이것을 갖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래요. 근데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없다?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상 주셔서 구원 받고 은혜 받을 수 있다.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믿음이 없이는 아무리 착한 삶을 살아봐야 헛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착한 삶을 살고 선한 마음을 품고 좋은 행실을 하며 살아가려고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고 내가 하나님 만날 것이라는 이 확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아이고 예수님은 믿는데 내가 천국 갈란가 말란가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죄송하지만 악한 마음입니다. 왜 악한 마음이냐? 내가 열심히 살고 잘 살면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아니 그럼 교회 왜 나와요? 그냥 집에 가셔서 열심히 착한 일 하면 살면 천국 갈 수 있는데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착한 행실이 아니라 무엇으로 천국 간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천국 간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 대답하십시오.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 이 대답 아멘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아멘. 무조건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무조건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행실이

어떻든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신다? 믿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기도를 적어놓으신 걸 봤어요. 불신앙이 뭐다? 죄다. 불신앙이 도덕적인 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도덕적인 악이라고 하면 나쁜 행동하는 것을 도덕적인 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목사님은 불신앙이 도덕적인 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킴이 불신앙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알게 하옵소서. 이 목사님은 항상 이거를 기도한대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기도할 때 내 마음속에 선한 마음이 생기고 빛의 자녀로 살게 되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적은 무엇이냐? 불신앙이에요. 그것이 도덕적인 것과 우리의 양심을 찌르는 일이 될 수도 있지만 믿음은 그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죄악이 무엇이냐? 악한 마음입니다. 나쁜 생각이 아니라 믿음 없는 불신앙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도 내가 잘 못 살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불신앙이고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으시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라도 내 삶에 어떤 허물과 더러움이 묻혀져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확신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재신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2절을 통해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악한 마음, 불신앙을 품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산재물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벗어나야 하느냐?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12절은 악한 마음,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13절은 이어서 무엇에 대해서 권면하느냐? 피차 권면해라. 무엇을 권면하느냐?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권면해라. 우리는 누구나 죄의 유혹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서로 돌아보아서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마음이 악하게 되지 않도록 서로 권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 악한 마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행실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했어요. 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행실로 갑니까? 믿음으로 갑니까? 믿음으로 가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행실이 완전히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이 아까는 이 소리하고 왜 지금 딴소리하노?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뭐가 있느냐? 믿음에 따른 행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새벽에 모세 새벽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모세 새벽 기도를 하고 났더니 몇몇 분들이 저를 보고, 아이고, 목사님이 휴가 갔다 와서 그런지 얼굴이 많이 부으셨대요. 막 이러면서 막 제 걱정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휴가 갔다 와서 피곤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전날에 밤에 막 배고파갖고 막 뭘 먹고 잤더니 아침에, 뒷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아침에 팅팅 부어서 눈이 별로 잘 떠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안 떠지는 눈으로 막 팅팅 부어갖고 이제 온 것이죠. 저녁에 먹으니까 아침에 어떻게 된다? 붓는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 정상적인 생리작용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마 지금 여러분들 아침 안 드시고 오신 분들은 설교 언제 마치노? 빨리 점심 먹으러 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 하시는 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정상이죠. 밥 안 먹었으니까 배고프고, 배고프니까 밥 생각 나요? 안 나요? 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 때문에 무엇이 따라오느냐? 착한 행실이 따라오는 거예요. 착한 행실을 살아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착한 행실은 뭐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선한 행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시작이

그리고 그 믿음 위에 우리의 행실을 올려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사람 사랑을 먼저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야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해야 하나님 사랑한다.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은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해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사랑할 수 있다. 너희들이 착한 행실에 살아야 된다. 야고보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착한 삶, 선한 삶, 행함이 있는 삶을 살아라 이야기하는데 너무 극단적으로 착한 삶, 선한 삶만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루터는요 야고보서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성경을 이렇게 다 불로 태우면 다른 거는 멀쩡한데 야고보서만 지푸라기 같아서 다 타서 없어질 거라고 이야기해요. 왜?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야고보서는 믿음의 확실한 반석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음이 있느냐? 그렇다면 그에 따른 무엇이 있어야 된다? 행함, 착한 행실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 착한 행실을 하며 착하게 살기를 원하시죠? 예, 다 착하게 살기를 원하지 나는 못되게 살 거야 이런 사람들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착하게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 그러느냐? 죄의 유혹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유혹이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죄의 그 구렁텅이에 빠져서 그 안에서 수영하면서 허우적대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악이 어떻게 하느냐? 저놈이 원래 우리 편이었는데 내 이 영역 안에 살던 놈인데 그러면서 자꾸 우리를 끌어내리는 거예요. 어디로? 그 죄악의 구렁텅이로 들어오도록 자꾸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이리 와. 이리 와. 여기 달콤한 것이 있어.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선한 삶, 착한 삶, 죄에서 멀어진 삶 살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힘들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믿음 안에서 죄의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죄하고 싸우고 그것을 멀리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악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하고 어떻게 된다? 멀어진다. 여러분 악한 마음이 불신앙인데 불신앙이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하고 가까워지면 하나님하고 어떻게 됩니까? 멀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면 죄는 어떻게 됩니까? 멀어지는. 항상 우리는 그 사이에서 살고 있습니다. 죄가 있고 하나님이 있으면 죄하고 가까워지면 하나님이 멀리 가고 하나님이 가까워지면 죄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뭐 제가 지금 춤추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죄와 하나님의 사이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앙, 죄가 가까이 오면 하나님이 멀어지고 계속해서 그 죄가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그 죄의 유혹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라.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왜? 잘 되지 않거든요. 아, 내가 정말 사람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미워하는 마음을 내 마음에서 뽑아내야 되겠다. 이러고 집에 갔는데 막 애들이 뭐 말 안 듣고 막 왜 그래요? 엄마, 아빠 막 이러면서 막 대든다. 그러면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 나오겠어요? 화가 먼저 나오겠어요? 왜 이렇게 거룩한 척 하십니까? 화나죠? 예. 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집에 가서 아이들에게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이번 주 숙제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물어보면 화 냈대요. 은혜 받고 가면 반드시 그 은혜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게 하려고 죄의 유혹이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유혹 때문에 자녀들에게 화를 내고 내가 실패했더라도 다시 일어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 아들한테 제가 배운 요

0: 요즘 시대 젊은이들이 쓰는 말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중, 꺽, 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중요한 것은 꺽, 꺾이지 않는 마, 마음이라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제가 뭐 좀 멋있더라고. 제 아들한테 배웠어요. 중꺾마.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넘어서도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바로 서 있고 우리의 마음이 꺾이지 않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또 넘어지겠죠. 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또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계속 넘어졌다, 일어섰다, 넘어졌다, 일어섰다 이러면서 죄의 욕이 우리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께로 가까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죄를 멀리하는 비결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워야 되느냐? 믿음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도록, 승리하며 살도록, 그리고 거룩한 산재물의 삶을 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두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악한 마음, 불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리가 망하게 되는 비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악의 유혹을 떨쳐버리고 선한 행실을 하며 착한 행실을 하며 행함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지만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넘어져 있는 상황에서 세상을 떠난다 하더라도 죄를 지어서 넘어져 있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를 믿는 믿음 때문에 내가 천국 간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다시 일어서시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제일신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제일신 가족들 중에서는 오늘 죽으면 천국 가시겠어요? 물어보면 이런 분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1: 아멘.
0: 믿으십니까?
1: 아멘.
0: 천국 가십니까?
1: 아멘.
0: 천국 가기 때문에 막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 가는 사람들은 그에 따른 합당한 삶이 따라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늘 죄의 유혹을 멀리하고 선한 행실을 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 생명수 강가에서 지금까지 제1신마산교회 김계환 목사님의 설교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246-4073번, 055-246-4073번 제1신마산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강한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지만 두려워했고 오해했고 여러 번 믿음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그 모습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기록합니다. 그 이유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야기가 아니라 부족하고 넘어지는 사람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완벽한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놓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오늘은 겟세마네에서 갈보리까지 십자가의 장면과 의미를 노래한 찬송가들로 함께하겠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고린도후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주일 오후 감사하세 찬양하세 서머 스페셜로 함께 하셨습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분들의 헌금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7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 7월 21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 교회,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7월 21일 화요일 삼천포 교회, 그리고 남해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는 7월 28일 화요일 남해읍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는 저녁 7시, 사천과 남해는 저녁 7시 30분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거제 장평동에 위치한 장평교회에서 7월 25일 토요일 유치부와 유초등부 아이들을 대상으로 1일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009-4259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청군 기독교연합회 주관 곽선희 목사님 초청 목회자 부부 세미나가 7월 27일 월요일 오후 2시 산청읍 중앙로에 위치한 산청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문의와 신청은 010-9426-0549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진해구 송악동에 위치한 진해교회에서 교육 목사님과 관리 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자세한 사항 010-3058-7895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NG 영성 캠프가 7월 28일 화요일부터 30일 목요일까지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주제로 북창원 한빛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문의 055-298-2438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호국 보훈의 달 기념 현충시설 기념관에서 놀자 체험 행사가 오는 7월 31일까지 애국지사 산돌 손양원 기념관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 055-587-7770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교육자선교회 주관 제95차 전국여름연찬회가 8월 3일 월요일부터 5일 수요일까지 부르신 곳에서 복음의 삶을 새롭게 라는 주제로 김해중앙교회에서 열립니다. 경남지역 학교와 교회 학교 선생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5505-3367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극동방송에서 어린이 합창단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문자 샵 0981번으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경남 30년,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성도 김혜주원 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한국방송교회 방송교회 매주 주일 이 시간은 상남교회 이창규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지난달 6월 24일에 베네수엘라에서 규모 7.2, 7.5의 강진이 연달아 있었습니다. 7월 8일 보도 기준에 확인된 사망자 수만 3,811명, 그리고 실종자 수는 뭐 지금도 계속해서 실종자들을 찾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그 숫자가 계속해서 늘어나서 적어도 만 명 단위가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진도 7.2, 7.5의 강진. 이게 우리 이웃나라인 일본에는 자주 일어나는 지진입니다. 그런데도 같은 강도의 지진이 일어나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워낙 오랜 세월 동안 지진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런 내진 시설이라든지 그런 그 기술들이 굉장히 발달돼 있어서 보면은 그런 강도 높은 지진이 와도 건물이 잘 안 무너져요. 그런데 이번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같은 강도의 지진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피해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해외 소식통에 의하면은 이번 베네수엘라의 지진 재앙은 자연재해의 성격보다도 인재의 성격이 훨씬 더 크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오래된 건물들, 그리고 부실 공사,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안전 기준, 뭐 어제도 괜찮았으니까 앞으로도 괜찮겠지 하는 설마하는 마음들, 이것이 결국은 안전 불감증이거든요. 지금까지 괜찮았으니까 오늘도 괜찮을 거야, 내일도 괜찮을 거야. 우리 문제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건물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언제든지 지진이 올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이런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어제도 모레도 괜찮았고 그러니까 오늘도 괜찮을 거고 내일도 괜찮을 거라는 이런 막연한 믿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어느 날 찾아오는 이 재앙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모든 것이 다 무너져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안전불감증이 남의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1995년에 일어났던 삼풍백화점의 붕괴, 1994년에 성수대교의 붕괴, 여러분 출근길

등굣길에 아이들이 또 회사원들이 버스를 타고 성수대교를 건너고 있는데 갑자기 다리의 중앙 부분이 갑자기 뚝 떨어져서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는 그 한강에 그냥 떨어졌는데 그 차에 타고 있었던 그 수많은 학생들과 회사원들이 거기서 다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쇼핑을 하러 백화점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백화점이 다 무너져 내려앉은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까? 그게 여러분 남의 나라 일이 아니라 불과 우리나라 수십 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대재앙이 일어날 거라고 만약 예측을 했다면 절대로 이런 부실공사를 하지 않았겠죠. 결국은 욕망에 의한 증축이나 부정부패에 의한 안전진단과 같은 이 잘못된 범죄들로 인하여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설마 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 또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이런 안전불감증, 이것이 여러분 우리 사회를 어렵게 만들고 또 우리 인생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함께 망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결국 지진은 갑자기 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에 의하여 무너진 건물들은 그날부터 약해진 게 아니에요. 진작부터 약했고 또 약해지고 있었던 거죠. 다만 지진으로 건물이 흔들리기 전까지 그것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무너짐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던 사람이 어느 날 신앙 다 버리고 세상에 좋아서 세상에 미쳐서 그냥 그렇게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저도 목회해오면서 그런 분들을 얼마나 많이 만났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신앙이 무너져버리는 것도 결국은 근본적으로 원인을 찾아 들어가서 보면은 뿌리가 약해서 그래요. 기초가 약해서 그러는 겁니다. 어느 날 어느 순간서부터 약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어느 순간에 내 인생에 찾아오는 작은 진동 앞에서도 그냥 여지없이 무너져버리고 만 거죠. 말씀을 들어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아요. 몰라서가 아닙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부담감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살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죠. 죄를 압니다. 무엇이 죄인지 잘 알고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 원치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가 숨어있는 죄들이 있다는 거 나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알고 있으면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그것을 해결하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집착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죄에 내가 매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경고해 주고 계시는데도 항상 우리는 남들도 다 그러는데 왜 나한테만 그러는 거야?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왜 나한테만 그런 것을 원하는 거야? 우리는 항상 이런 여런 생각과 많은 말들을 가지고 이 영적 안전 불감증을 해결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찾아오는 위기 앞에서 모든 게 다 무너져버리고 결국은 후회하게 되는 거죠. 아, 그때 내가 왜 그것을 돌이키지 못했을까? 왜 그때 내가 끊어내지 못했을까? 왜 그때부터 다시 시작하지 못했을까? 라는 후회만 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두 종류의 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요, 하나는 반석 위에 지은 집입니다. 이 두 집이 다 평상시에는 멀쩡해 보입니다. 전혀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큰 바람이 불었을 때 하나는 무너져버리고 하나는 끄떡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결과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결국 인생의 무너짐이라고 하는 것은 폭풍에 있다나 있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 인생에 위기가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왔다. 그것 때문에 다 무너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폭풍은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거예요. 폭풍 때문에 너희가 무너지는 게 아니야. 왜 너희는 자꾸 폭풍 탓을 하고 있어? 폭풍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 인생의 기초가 잘못되어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초가 탄탄하면 어떤 바람이 불어도 안 무너지죠. 비가 아무리 온다고 해도 안 무너지죠. 기초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영적 안전불감증은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위험한 거죠. 오늘 본문 24절로 2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말씀을 다 들었대요. 말씀을 다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전혀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행한 자는 마치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어떠한 진동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집, 곧 듣고도 행하지 않는 집을 지은 사람은 작은 균열에도 무너질 수 있고 작은 진동에도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사람 모두가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들었어요. 그런데 누구는 그 말씀을 듣고 행하던 반면에 누구는 듣고도 전혀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매주 이렇게 하나님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들을 때마다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그래 그래도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아유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어서 내가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이런 생각은 다 갖고 있죠. 아닙니까? 네 혼자 떠들어라. 나는 그냥 듣고 끝내겠다 이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적어도 우리 상남교회 교인들이라면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에 어떤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고 거룩한 부담감도 찾아오고 하나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꾸 내일로 미룬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은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나 거기까지는 못해요 라고 자꾸 내가 선을 자꾸 그어요. 그리고 자꾸 내일로 미루는 겁니다. 이게 내일로만 미루면 되는데 한 번 내일로 미루기 시작하면 이게 다시 한 달로 미뤄지고 1년으로 미뤄지고 자꾸 미뤄져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20년을 이상을 이렇게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았어요. 달라진 것이 없어요. 그럼 왜 그럴까요?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계속 미루고만 있는 거예요. 듣고 아는 것만 많아지지 들은 대로 살아서 내 삶에 어떤 신앙의 열매가 별로 없는 거죠. 내가 변하지 않은 거예요. 가치관이 변하지 않았어요. 내 삶의 모습이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언어도 바뀐 것이 없어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도 별로 바뀐 것이 없어요. 영적 안전 불감증은 위험이 없을 거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시는데도 그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항상 경고를 주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길을 가다가 자동차 사고가 났어요. 차가 다 찌그러져 있고 보니까 막 핏자국도 있고 막 사람이 그냥 쓰러져 있어. 그걸 가다가 우리가 보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이고 야, 대체 무슨 일이야 저게? 깜짝 놀래고 아 어쩌다가 저렇게 됐어? 어쩌다 저런 일이 일어났어?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 건 뭐냐면 나도 저런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항상 불행한 일들은요, 이건 다 남의 일이고 내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 하지 않아요. 에이, 나한테는 안 일어나겠지. 나에게는 저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안전불감증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왜? 자꾸 다른 사람들과 나를 동일시하지 못하고 불행한 일들에 있어서는 다 남의 일이고 좋은 일만 다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이기적인 마음들이 우리로 하여금 방심하게 만드는 거죠. 그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경고예요. 다른 사람들의 불행한 일을 보면서 어쩌면 저 일이 내일일 수도 있어라는 생각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경고를 가볍게 여기고 무시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어요. 돌아오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재앙이 임하고 망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어먹어. 도무지 돌아오질 않아. 왜 그랬습니까? 오늘 안전하거든요. 지금까지 안전했거든요. 지금 먹고 살만해요. 뭐 이웃 국가들하고도 동맹을 맺어가지고 굉장히 지금 평화롭고 안전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돌아오지 않으면 자꾸 망한대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평안한데 우리가 왜 망하냐고 끝까지 안 돌아왔어요.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둘 다 망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하신다면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신다면 하시는 분이에요. 절대로 시건치 않는 분입니다. 말씀하셨으면 말씀하신 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은혜를 베푸신다고 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너희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 망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으면 망하는 거예요. 나한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절대로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라고 하면 지금 사랑하면 되지 왜 아직은 아니라고 말합니까? 탐욕을 버리라고 하면 내려놓으면 되지. 아, 이 정도는 괜찮지 않냐고 왜 자꾸 하나님하고 딜을 하려고 하세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아, 급한 내 문제부터 좀 해결 좀 해놓고 그 다음에 좀 생각 좀 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게 어떤 거룩한 감동이 찾아오고 아, 내가 진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라고 우리가 마음 먹었으면 오늘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일로 미루는 게 아니에요. 자꾸 하나님하고 자꾸 딜하려고 하지 마세요.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 열 가지 재앙이 임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바로에게 열 번의 기회가 주어졌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재앙이 왔을 때 빨리 항복했으면 굳이 열 번째 재앙까지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그 강팍한 마음, 돌처럼 굳어있는 마음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복종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애굽이 다 무너져버리지 않았습니까? 그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이라는 나라, 그 강대했던 나라가 다 무너져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는데 보내놓고도 후회가 돼. 내가 왜 저것들을 보냈을까? 군대를 이끌고 그것도 애굽의 최정예 부대를 이끌고 뒤쫓아갑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홍해바다에 그 최정예 부대를 전부 수장시켰어요. 한 사람의 영적 불감증, 그것도 영향력 있는 그 한 사람의 영적 불감증은 자기만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자기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불행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뭐야?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야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어떤 인생에 어려운 풍랑이 찾아오고 폭풍우가 찾아와도 우리는 흔들림 없이 기초를 든든히 세우고 견고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집은 겉모습보다 기초가 더 튼튼해야죠. 여러분,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어떻게 보면은 돈 들어가는 거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이 훨씬 더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 단단한 그 반석을 갖다가 어쨌든 간에 부수고 그 위에다가 견고하게 집을 세워야 되니까 돈도 훨씬 많이 들고 시간도 훨씬 많이 걸리겠죠? 그리고 집을 짓는데도 여러 가지 제약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짓는 집은 탄탄하게 기초를 튼튼하게 짓는 집이죠. 모래 위에 짓는 집? 땅 파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모래인데. 원래 여러분 지하를 깊이 파는 게 훨씬 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파트 지을 때 지하 3층까지 지으면 주차장이 훨씬 더 널널할 텐데 2층까지밖에 안 지어. 왜 그래? 한 층 더 짓는 게 건물 하나 더 올리는 것만큼이나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석 위에 짓는 집하고 모래 위에 짓는 집은 벌써 기초 닦는 것부터 엄청난 재정의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훨씬 더 집을 빨리 지을 수 있어요. 겉모습은 훨씬 더 화려하게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평안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러나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큰 바람이 몰아칠 때에는 여러분 그렇게 화려해 보이던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다 무너져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믿지 않는 사람들 눈으로 볼 때는요 꼭 반석 위에 짓는 집과 같아요. 시간도 많이 걸려요. 불편한 게 많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사회생활하는 게 편하던가요? 그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제대로 신앙생활해요. 내가 제대로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있어요. 그러면 사회생활하면서 당연히 어려움이 찾아오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면은요 세상으로부터 끊임없는 도전이 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우리에게 손가락질하죠. 저 미련하고 멍청한 사람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없는 사람들 지금 세상에 지금 이 주일을 이 안 일요일을 맞이해서 지금 즐거움을 추구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여러분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진짜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이. 일주일 내내 직장 생활하고 피곤하고 힘들 텐데 오늘 좀 늦잠 좀 자지. 오늘 좀 어디 좀 가족들 데리고 어디 좀 놀러 좀 가지. 뭐 쓸데없이 여기 모여가지고 이러고 있어. 여러분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가 진짜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처럼 보이고요. 비효율적인 사람들처럼 보일 수 있어요. 더디가고 미련하고 어리석고.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어디서 산에서 배를 만드는데 바닷가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산에서 방주를 만드는 거야. 세상 사람들 눈에는 게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짓으로 보여. 아유 저 노인네 저거. 저 노망 들었구만. 저 미쳤구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늘이 저렇게 새파란데 무슨 비가 와. 우리는 어제도 안전했고 오늘도 안전해. 내일도 안전할 거야. 시집가고 장가가고 지금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는데 왜 세상이 망해? 근데 오늘날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루 비 많이 오고 끝날 줄 알았어. 이튿날에도 계속 비가 오네. 셋째 날도 비가 오네. 비가 그치지 않고 계속 오네. 땅이 물로 다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뒤늦게 방주로 달려갔지만 이미 방주에 닫힌 문은 열리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와 세상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더디가는 것처럼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여기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아멘. 모래 위에 짓는 집이라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세상의 가치관 위에다가 인생의 집을 짓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 세상의 경험,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들, 그 위에다가 우리가 인생의 집을 짓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어느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너무나 허망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세상의 것들은요, 영원한 것이 없어요. 계속 바뀌고 계속 변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것이 최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내일은 최선이 아닌 거예요. 이게 세상의 가치입니다. 예전에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엘리트들만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만큼 공부를 한다고 뭔가 새로운 지식을 얻는다는 그 통로가 굉장히 좁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정말 어려운 책도 쉽게 읽어가지고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설명해 주는 콘텐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내가 마음만 먹고 배우려고 하면은 정말 세상에 수많은 잡다한 지식들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지금은 지식의 보편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지식을 우리가 세상으로도 습득해서 거기다 내 인생을 쌓아 올린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게 영원하냔 말입니다. 오늘은 진리인데 내일은 진리가 아닌 거예요. 오늘은 여기다 투자하면 당신이 부자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듣고 투자를 했는데 내일 쫄딱 망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은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절대로 진리가 될 수 없어요. 진리는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역사 이래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진리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야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요동하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폭풍은 기초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기초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드러내는 거. 여러분 폭풍이 오기 전까지는 드러나지 않아요. 기초가 뭔지. 그런데 폭풍이 왔을 때 우리는 우리의 밑바닥이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내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 인생에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때 여러분 다 드러나는 겁니다. 마귀가 욥을 하나님 앞에 참소를 하는데 왜 참소를 했느냐. 하나님이 좀 가만히 계셨으면 되는데 하나님이 문제를 만들었어. 왜? 내가 이 세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세상에 저 욥과 같은 의인이 없더라. 저는 진정으로 나를 경외하는 자요. 어떠한 경우에도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자다. 저와 같은 의인이 없다 하고 하나님이 인정을 딱 해주셨네. 이게 마귀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하나님 뭘 몰라도 진짜 모르시네.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저가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예쁜 아내도 주셨어요. 거기다가 자식들도 저렇게 많이 주셨어요. 게다가 저렇게 부자가 되게 해주셨어요. 세상에 아니 저렇게 부러울 것 하나 없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는데 어찌 저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겠느냐고. 만약에 저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한번 빼앗아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던 그 입술을 가지고 아마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을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욥의 고난이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마귀라는 존재, 사단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머리가 좋은 존재인지 뭐라고 하나님께 얘기를 했는지 아세요? 틀림없이 그는 확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인생들을 보았지만 제 얘기가 맞을 겁니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아도 과연 그가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할까? 제가 틀림없이 말씀드리는데 욥도 분명히 하나님 욕할 겁니다. 틀림없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천만다행인 것은 욥이 끝까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을 하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 모든 걸 인정하고 끝까지 그 마음 변치 않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 이 욥기서라는 이 책이요. 작은 책이 아니에요. 굉장한 분량의 책입니다. 그다 한 사람의 이야기를 갖다가 이렇게 길게 풀어놓은 책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 책을 성경 66권 중에 한 권으로 집어넣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욥과 같은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욥과 같은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어떻게 욥이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의 인생의 뿌리를 세상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하든 가난하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내가 건강하든 병약하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그 마음이 변치 않는 그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너희가 욥기서를 읽을 때마다 너희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어떤 풍랑이 너희 앞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너희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의리를 지킬 수 있는지. 이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만 받고 지식

0: 만 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와 같은 자가 결국은 폭풍이 몰아올 때 오늘 우리의 기초가 결코 부실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 않는 그런 인생, 그런 멋진 삶이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국 상하이에 공사 중이던 13층 아파트가요 통째로 무너진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 굴지의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거의 다 지었는데 건물 한 동이 완전히 무너져버렸어요. 저는 그 사건을 볼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천만다행이다. 천만다행이다. 집을 다 지어가지고 아파트 입주민들이 다 입주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만약에 여러분 그 건물이 무너지면 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건물이 다 지어지지 않았어요. 한참 짓고 있는 중에 무너졌습니다. 다시 지으면 되잖아요. 이번에는 어떻게 지으면 돼요? 부실공사하지 말고 안전진단 정확하게 해서 튼튼하고 건강한 건물을 지으면 될 거 아닙니까? 기회가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버스를 탔는데 잘못 탔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제 우리 상담교회 부임하고 얼마 안 됐을 텐데 그때는 KTX가 밀양에서 갈아타야 이쪽으로 왔어요. 창원중앙역을. 제가 서울 갔다가 오는 길에 밀양에서 내려가지고 창원중앙역으로 가는 기차를 KTX를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 교인을 만난 거예요. 교인하고 교회에서 만날 땐 별로 반갑지도 않던 우리가 밖에서 만나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막 둘이서 막 정신없이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기차가 한 대가 딱 오는 거예요. 저희는 당연히 우리 차라고 생각을 하고 그 기차에 딱 올라탔어요. 근데 둘이서 한참 얘기를 하고 기차를 타고서도 둘이 한참 얘기를 하면서 가고 있는데 가는 방향이 이상한 거야. 갑자기 막 삼랑진 쪽으로 가는 거예요. 창원중앙역으로 가려면 진영 쪽으로 해서 가야 되는데 갑자기 삼랑진 쪽으로 가는 거야. 둘이 같이 얘기를 하고 지금 어떻게 된 거냐 그러고 확인을 해보니까 부산으로 가는 기차를 탄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려야죠. 내려서 다시 밀양으로 가서 밀양에 가서 창원중앙역으로 가는 기차를 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 어떻게 하냐 이거 여기까지 왔는데 아 모르겠다 우리 그냥 가자 부산까지 가자. 그리고 부산 가면 목적지를 못 가는 거잖아요. 잘못된 줄 알았으면 빨리 내려서 갈아타서라도 내가 가야 될 목적지로 가야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들이 때때로 찾아옵니다.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어요. 그걸 빨리 알았으면 빨리 갈아타야 돼요. 그런데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돌아가냐고 그냥 가버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건물을 짓다가 보니까 아니 기초가 모래 위야. 내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걸 알게 됐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리 많이 올렸어도 그거는 아닌 거죠. 빨리 무너뜨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반석 위에 다시금 기초를 세우고 다시 집을 지어 나가야지요. 이게 맞는 거죠. 내가 이만큼이나 이미 지어서 이만큼이나 올려놨는데 어떻게 이걸 허무느냐고. 내가 이거 포기 못한다고. 그리고 여기에 집착하고 있으면 어느 날 무너진다니까요. 여러분 오늘이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듣고 또 내일로 미루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다시 시작해야 될 인생이라면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뒤로 미루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하나님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 위에 세워가십시오. 조금 더뎌도 괜찮아요. 조금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그 위에 기초를 세워가면 언젠가 때가 되면 가장 안전한 집이 됩니다. 그 집이야말로 가장 멋진 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집을 지은 우리를 보실 때에도 뿌듯해하실 겁니다. 여동치 않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멋지게 지어갈 수 있는 우리 상남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방송교회 지금까지 창원 상남교회 이창규 목사님의 설교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2-262-0770번 262-0770번 창원 상남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방송교회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열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는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어느 날 들려온 찬양 한 곡, 포기하고 싶던 순간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라디오를 켜고 함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어쩌면 나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선교사라고 하면 어떤 분이 떠오르시나요? 먼 나라로 떠나 낯선 언어를 배우고 낯선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을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떠나지 않아도 선교에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라디오입니다. 사람이 찾아가기 어려운 새벽에도, 누군가 혼자 깨어있는 병실에도, 긴 길을 달리는 트럭 안에도 라디오는

보이지 않아도 누군가의 새벽을 찾아가는 분들, 극동방송을 후원하는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선교사라 부릅니다. 극동방송의 전파선교사가 되어주십시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돌아 내가 새 일에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예나와 함께하는 음악여행. 안녕하세요. 조예나입니다. 20세기 전반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첼리스트이자 작곡가, 지휘자인 스페인 태생의 파블로 카잘스의 92세 때의 공연이었습니다. 무대 위에 큰 첼로를 들고 힘없고 가느다란 팔과 다리, 약간 구부정한 어깨, 힘없이 걸어오는 모습 속에 지켜보는 사람들은 안쓰러운 마음까지 들었죠. 그런데 연주를 시작하자 사람들은 놀라움으로 숨죽이며 그 음악을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인 것처럼 보였고 호흡이 편안하고 연주는 섬세하고 힘이 있었죠. 그리고 심지어 키가 더 커진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걷기도 힘들어 보이던 노인은 어느샌가 사라지고 음악 안에서 다시 태어난 거장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음악을 사랑하고 평생을 음악에 바친 거장은 음악 안에서 힘을 얻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새로 태어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고 날마다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힘과 능력이 되신 주님을 더 사모하고 성령 안에서 늘 새롭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도 썸머 스페셜로 마음과 영혼의 힐링이 되고 행복해지는 그런 찬양으로 함께 하시죠. 오늘 첫 곡입니다. 첼로 연주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천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첼로 연주로 내 영혼이 은총입어 들으셨습니다. 95세 때 파블로 카잘스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아직도 6시간씩 매일 연습하는 이유를 묻자 파블로 카잘스는 이렇게 대답하죠. 왜냐하면 저는 지금도 조금씩 발전하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라고요. 음악에 대한 사랑과 열정, 그리고 음악에 대한 존중과 겸허한 마음. 계속해서 끊임없이 끝까지 그 마음과 열정을 잃지 않고 노력한 그분께 뜨거운 큰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믿음으로 주신 사명을 끝까지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열정과 사랑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들으신 곡은 색소폰 연주로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들으셨고요. 그 전에 함께 하신 곡은 바리톤 홍승선의 목소리로 담대하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들으신 곡은 테너 존노의 음성으로 이 몸의 소망 뭐인가 들으셨습니다. 우리 삶에는 크고 작은 결정들이 있죠. 아주 중요한 결정이나 중요하지 않는 결정이라도 또 좋은 것을 선택해야 하는 결정들, 그 수많은 결정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자세로 어떤 기준으로 결정을 내리고 계신가요?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꼭 구해야겠죠?

길리어드 트리오 연주로 속죄하신 구세주를 들으셨고요. 이어서 함께 하신 곡은 크룩스의 노래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들으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스캇 브레너의 음성으로 듣고 오셨습니다. 삶이 힘들고 예상치 않은 일들이 닥쳐올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럼에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현재 터널이 굉장히 어둡게 보일 수 있지만 끝이 꼭 있고 그 끝에는 빛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 끝이 바로 코앞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시선을 내려놓으면 힘없는 인간 존재로 남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시선을 꼭 붙드시고 놓치지 말아야겠죠. 다음은 영어 찬양으로 함께 하실까요?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Great is the Lord. 앤 헤링의 목소리로 들으시겠고요. 이어서 함께 하실 곡은 스티브 그린의 목소리로 주가 필요해 함께 들어보시죠.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시편 84편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끝곡입니다. 오보의 연주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며 자신의 능력이나 환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걱정보다는 기도를, 계산보다는 순종을, 절망보다는 소망을, 그리고 두려움보다 믿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사야서 26장 3절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조예나였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편안한 저녁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7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 7월 21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 교회,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7월 21일 화요일 삼천포 교회, 그리고 남해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는 7월 28일 화요일 남해읍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는 저녁 7시, 사천과 남해는 저녁 7시 30분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거제 장평동에 위치한 장평교회에서 7월 25일 토요일 유치부와 유초등부 아이들을 대상으로 1일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009-4259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천군 기독교연합회 주관 곽선희 목사님 초청 목회자 부부 세미나가 7월 27일 월요일 오후 2시 산청읍 중앙로에 위치한 산청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문의와 신청은 010-9426-0549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진해구 송악동에 위치한 진해교회에서 교육 목사님과 관리 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자세한 사항 010-3058-7895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NG 영성 캠프가 7월 28일 화요일부터 30일 목요일까지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주제로 북창원 한빛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문의 055-298-2438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호국 보훈의 달 기념 현충시설 기념관에서 놀자 체험 행사가 오는 7월 31일까지 애국지사 산돌 손양원 기념관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 055-587-7770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교육자선교회 주관 제95차 전국여름연찬회가 8월 3일 월요일부터 5일 수요일까지 부르신 곳에서 복음의 삶을 새롭게 라는 주제로 김해중앙교회에서 열립니다. 경남 지역 학교와 교회 학교 선생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5505

3367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극동방송에서 어린이 합창단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번으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창원극동방송 지사장 이희경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복음의 불모지 이 경남 땅에 전파는 한 사람의 선교사였습니다. 30년 복음의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방송사에 헌금하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 이름이 없어도 한 번도 끊긴 적 없던 그 작은 헌신들 30년.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들이 있어서 30년의 복음이 흘렀습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FM 98.1 메가헤르츠 진지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BC 극동방송에서 이곳을 알려드립니다.

0: 영혼의 샘터. 영혼의 샘터 매주 주일 이 시간은 마산 신광교회 진창설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노래하는 이유는 그가 음악을 좋아하거나 남다른 음악에 재능이 있어서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노래가 나오는 이유는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무언가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마음에 어떤 것이 있을 때 사람은 노래하게 됩니까? 첫째는 기쁠 때 노래하게 됩니다. 즐거운 일, 행복한 일이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노래가 흥을 그려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면 노래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노래는 이 사랑의 노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는 노래는 때로 메시지가 되기도 합니다. 슬픔이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해서,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 희망을 주기 위해서 노래가 사용되기 때문이지요. 그런가 하면 노래는 공동체 혹은 공동의 작업을 돕는 것이 될 때가 있습니다. 노동요, 군가, 응원가 등이 바로 그런 경우들입니다. 성경에도 정말 노래가 많지요. 성경이 말하는 노래도 제가 말씀드린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에 있는 대로 신자가 노래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고 또 그것이 신자의 존재 목적 사는 이유가 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신자의 노래는 내가 기쁘냐 즐거우냐 행복하냐 이런 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신자의 노래는 내가 누군가에게 노래로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그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신자는 노래로서 어떤 공동체성을 유지하느냐 그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신자의 노래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내가 사는 이유가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제가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시편은 찬송가입니다. 찬송집입니다. 노래집입니다. 다만 악보가 없을 뿐이지요.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십시오. 제가 어릴 때 어머니가 들고 다녔던 찬송가가 이랬습니다. 악보 없이 가로로 된, 세로로 된 그런 가사만 있는 이런 찬송가를 엄마는 늘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처럼 우리가 시편을 봅니다만 시편은 그냥 문자화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악보는 남아있지 않습니다만 이 시편은 하나님을 향하여 불렀던 찬송가입니다. 악보를 볼 수는 없지만 어떻게 불려졌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103편은 어떤 이유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시편의 표제에는 저자, 저작, 시기나 배경, 연주 방식, 사용된 악기 등이 제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103편의 표제에는 저자가 다윗이라는 사실 외에는 밝히는 것이 없습니다. 즉, 이 시가 언제 어떤 배경으로 지어졌는지가 분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학자들은 이 시편은 다윗이 지은 시이고 이스라엘의 절기인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부르

하도록 지어진 시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 시를 지은 배경에 대해서도 이 시를 통해서 추정을 하는데요. 학자들이 주장하는 이 시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림으로 여러 어려움을 당했던 통치 후반기, 아마도 그때 이 시가 지어졌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통치 후반기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세바와의 부정, 그리고 그 남편 우리아 살해, 그리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가정과 자녀들에게 복잡하고 심각한 문제들이 줄지어 일어났던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때에 이 시편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그의 생애 후반부에 정말 지독한 곤고함과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이 시를 지었는데, 그때 지은 시의 내용이 어떻느냐,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여러분, 이 속에는 우리가 잘 알아야 될, 분명히 알아야 될 다윗의 행동 하나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1절 속에 숨어있는 다윗의 행동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이 자신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에게 뭐라고 명령합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너 다윗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송축해야 하는 이런 태도가 이 1절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생각보다 자주 자기 자신에게 대화를 건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기 대화, 셀프 토크라고 합니다.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 내면에서 자기에게 끊임없이 말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말을 합니까? 첫째는 괜찮아, 다시 하면 되지, 조금만 더 힘내자, 포기하지 말자, 이건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등등.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자신에게 이런 대화를 끊임없이 건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반성할 때입니다. 아, 또 실수했네, 또 잘못했네, 이건 아니지,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스스로 반성하는 이야기를 자신에게 던진답니다. 세 번째는 어떤 결정을 내린답니다. 지금이다, 지금 해야 된다, 지금 안 하면 안 된다, 그런 결정의 언어를 스스로에게 던진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두려움의 언어가 있습니다. 아, 또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이번에도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저 사람이 나를 오해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의 메시지를 자기에게 던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 1절 속에 숨어있는 다윗의 태도는 다윗이 지금 지극히 곤고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맞았는데,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너 다윗아, 나 다윗아, 하나님 찬송해야 돼, 하나님 찬송해야 돼, 끊임없이 자기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시편 42편 5절에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어. 다윗은 여러 경우에 끊임없이 자신에게 대화를 했습니다. 그 대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 그런 대화를 했고, 오늘 본문도 그런 대화의 일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현재 다윗은 너무나 괴롭고 곤고한 상황에 있습니다. 분명히 자신이 잘못했고 그것 때문에 지독한 고통과 불행이 가정과 자녀들을 집어삼키고 있는 그 위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자신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송축해야 돼. 네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네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라는 표현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내 속에 있는 것들아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속에 있는 것들아라고 하는 이 구절의 성경 원어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내 속에 있는 오장육부 그 모든 것으로, 너의 힘과 정성과 노력과 네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으로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그런 의미가 내 속에 있는 것들아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스스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 너의 잘못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해서 자학하고 너에 대해서 비판하고 누군가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언어는 지금 필요 없고, 너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언어만으로 가득해야 돼. 이런 이야기를 지금 다윗은 자기에게 속삭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면서 무슨 이유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2절을 보십시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다윗이 스스로에게 말하면서
네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는 지금

지금의 이 불행과 고통의 상황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은택이 더 많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라고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양을 치는 일개 목동에 불과했던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은혜,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이 은혜를 다윗은 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부모도 형제도 다 무시했던 그를 환대해 주시고 최고의 자리에 세워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울 왕이, 사울의 군대가, 이스라엘 정부가, 주변 나라들이 모두 다 그의 적이 되어서 그를 죽이려 드는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사망과 죽음과 나는 불과 한 걸음밖에 안 된다고 하는 그 위태로운 길을 걷는 그 상황 속에서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그 은혜를 어찌 찬송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뿐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어서 소위 다윗 언약이라고 해서 그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하셨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다윗은 그 모든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무엇인데 나 같은 것에게 이 많은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까?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보다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다윗은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만 하나님으로부터 이 은혜를 받았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얼마나 크고 많습니까? 이 시간 저의 간증을 하라고 해도 저는 두세 시간 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너 다윗아, 네가 지금 처한 그 불행한 상황보다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고 그 은혜로 인하여 찬양하라고 말하는 그 다윗의 중심을 여러분들이 공감하고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상황보다 받은 은혜들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스스로에게 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합니까? 3절에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자신의 죄악의 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남의 부인 바세바를 범한 죄, 그것이 드러날까 봐 그 남편을 죽인 죄, 이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아닙니까? 이 죄 때문에 다윗이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모릅니다. 시편 38편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삶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주의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시편 51편에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물은 나는 내 죄과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 죄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의 몸과 마음을 썩어 문드러지게 만들고 그냥 가루로, 재로 만들 만큼 그렇게 지독한 죄를 지었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그가 받은 모든 은혜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하나님은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죄를 지으면 그 자리에서 불로 태우시고 땅이 꺼지게 하시고 즉사하게 만드시는 그 무서우신 하나님이신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할 용서하신 은혜, 그 용서하심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무리 지금 내가 힘들어도 내 죄사함의 은혜,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면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과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도 엄청난 죄악의 용서를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새라고 한다면 누군가의 표현처럼 머리털보다 더 많은 죄, 그것 때문에 현세의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고 죽어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 처절한 고통 속에 거할 우리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이 은혜와 이 복을 누리게 하신 것 생각하면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죄 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질병을 고쳐주셨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병에 시달립니다. 인간은 수많은 세균과 바이러스와 질병에 노출되어 있고 얼마나 많은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까? 늘 새로운 세균과 바이러스가 생겨나서 인류를 위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몸에 늘 암세포가 생겨납니다. 우리 몸은 매일 수조 번의 세포 분열을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오류가 생겨서 매일 3천에서 1만 개 정도의 암세포가 자연적으로 발생한답니다. 우리 모두 암세포 보균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암에 의해서
건강에 위태로운 지경을 당하는 것이 아닌 것은

하나님이 우리 몸속에 면역체계라고 하는 이 놀란 신비를 만들어주셨기 때문입니다. NK세포, 세포독성 T세포 등이 우리 속에 생겨나는 비정상적인 암세포들을 추적해서 잡아내어서 깨끗하게 치워버리는 우리 몸의 환경미화원 같은 이런 우리 몸의 면역체계를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월을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그 치료의 은혜를 입고서 여기까지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우울증과 조현병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젊은이들만이 아니지요. 그런데 여러분, 불안장애, 공황장애 요인 역시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사람의 몸에는 생물학적으로 뇌와 신경의 경보장치 혹은 자율신경계의 오작동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뇌가 신경이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오작동이 일어나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질병에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십시오. 우리 뇌 속에 경보센터라고 하는 뇌의 편도체가 있는데요. 이것이 공포와 불안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 편도체가 작은 스트레스도 크게 반응을 하고 이상 반응을 하면 우리도 그냥 문제가 생겨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 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밤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보살핌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만들어주셨죠. 불안장애, 공황장애를 일으키는 심리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과거에 풀지 못한 마음속, 무의식 속에 어떤 갈등이나 억압이나 상처가 어느 순간에 툭 터져나와 소리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의 습관, 선천적인 기질, 유전적인 요인 이런 것들을 우리를 얼마든지 악하게 만들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카페인이 그 사람의 뭔가를 건드려서 병에 들게 만들 수 있고 술이 그 사람을 병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수면 부족과 과로가 우리를 병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드립니까? 여러분 속에는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병의 원인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료하시도록 여러분의 몸속에 열심히 일하도록 그런 체계를 만들어주셔서 그래서 건강하게 여기까지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죄를 사하셨을 뿐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이 무수한 질병들을 치료하셔서 나를 오늘 여기까지 있게 하신 그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 주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열심히 여러분의 세포와 신경과 조직과 미세한 것까지 살펴서 어루만지고 치료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열심히 지금 일어나고 계시는 겁니다. 그거 생각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 번째로 다윗은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라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러분, 파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원어로 좌하트라고 하는데요, 구약에 23번 사용되었습니다. 그 뜻은 무덤, 구덩이, 함정, 웅덩이, 썩음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 여러분, 파멸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썩어 문드러져서 없어지는 그런 죽음,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영혼이 들어가게 되는 그 지옥의 처참함까지를 이 파멸이라는 단어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파멸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제를 구하시고 여러분의 오늘을 구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보장하시는 것이 파멸에서 여러분을 구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파멸에서 구했다는 것은 그 정도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구했다는 이 말은 다윗이 치른 수많은 전쟁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칼과 화살과 창의 위험, 다윗이 평생 당했던 그 어려움들을 말합니다. 다윗은 청소년 시절에 블레셋과 싸웠습니다. 20대를 꼬박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위협에 시달렸고 노년이 되어서는 압살롬에게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 모든 위험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파멸해서 구하셨을 뿐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위협과 위험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을 생각하면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운 처지라고 해서 이 하나님의 열심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습니까? 오늘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아서 하나님을 섭섭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이런 불행에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게으른데 나를 향한 하나님에게는 게으름이 없으신 것, 나를 향하여 열심히 일하심으로 나를 파멸해서 구하시고 오늘도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그를 파멸해서 지켜주시고 모든 환난에서 그를 보하여 주시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를 지극히 높여주십니다. 관을 씌웠다는 것은 왕으로 대접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 다른 사람은 몰라줘도 당신의 왕관을 여러분에게도 씌워주시는 겁니다. 네 번째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5절에 있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여러분 이 구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한다. 여러분 여기에 이 소원이라는 말은 우리 영어로서는 hope, 희망의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 원어로 보면 이것이 장식이라는 의미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한다는 얘기는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꾸며주시고 장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연예인들을 보면 화장 전과 후가 너무 다릅니다. 무대 의상을 입었을 때와 안 입었을 때가 천지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천국 무대에서 최고로 화장도 해서 꾸며주시고 최고의 의상을 입어서 최고로 단장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나는 누더기 옷을 입어 마땅하고 나는 천한 곳에 뒹굴어 마땅하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에 불과하지만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최고로 꾸며주시는 하나님, 가장 영광된 것으로 꾸며주시는 하나님, 볼품없는 나를 가장 볼품있게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를 멋있게 꾸며주시는 하나님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뿐 아니지요. 다윗은 말합니다.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그럼 여기에는 반어법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사실은 쇠잔해집니다. 약해집니다. 못나집니다. 요즘 저희 아이들이 계속 저보고 왜 자꾸 구부려 걷느냐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 키가 작으니까 키가 크게 보이려고 자꾸 이렇게 이게 고개 들고 걸었거든요. 근데 세월이 무서운지 제가 자꾸 구부려 걷는답니다. 작은 키가 더 작아졌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청춘을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을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우리의 늙음을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만들어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독수리는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하고 높이 나는 새로 여겨졌습니다. 독수리가 창공을 날아오를 때 그 모습은 그냥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마음에 경외감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독수리는 멋있고 강하고 하늘의 제왕처럼 여겨지는 새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앙망하면 이 하늘을 나는 제왕처럼 하늘을 향해서 날아오르는 그런 멋있는 모습으로 만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밤에 기도회 때 설교했습니다. 85세 노인 갈렙. 여러분 지금 85세도 굉장히 쇠잔하고 노약하지만 여러분 옛날에 85세는 그냥 100살이 얼씬은 못 보이는 상노인 중에 상노인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 나이에 고지를 향하여 전진 앞으로 하면서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자,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그렇게 날마다 청춘을 경험하는 세임을 경험하는 놀라는 애가 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세임을 주십니다. 아이고 힘들어라, 아이고 어려워라, 내 나이가 얼만데, 내 형편이 얼만데 이러고 있는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면 여러분들도 독수리의 하늘을 날개치며 오름같이 세임과 생능력을 공급받을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건 믿고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윗이 어떤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의 생애 후반기에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가정과 자기 삶에 끊임없이 환난 풍파가 이어지는 그 지독한 고통 속에서 다윗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아이고 어쩌다가 그런 잘못을 저질러서, 어쩌다가 네가 그래서 자식들까지 불행하게 만드냐, 아이고 내가 잘못 살았지.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자학도, 어떤 자기 변명도, 어떤 불평과 원망도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끊임없이 자신에게 말합니다. 너 하나님 찬양해야 돼. 너 하나님 찬양해야 돼. 계속해서 자기 대화를 시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지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낙심한 영혼에게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무너진 믿음을 다시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살아갈 힘과 기쁨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답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맺겠습니다. 1948년 여수 순천 사건 때 손양은 목사님의 두 아들이 반란군에게 총살을 당했습니다. 아들들의 시신 앞에 선 손 목사님은 사람들의 예상과는 달리 원망 한마디 안 했습니다. 오히려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장례 예배 중에 찬송을 부르는 시간이 됐는데 설마 찬송을 부를 수 있을까? 찬송이 나올까?
그런데

0: 손 목사님의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찬송하시네요. 찬송이 됩니까? 그랬더니 손 목사님이 찬송은 내가 어떠냐에 따라서 변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송하는 겁니다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언젠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만 호레이쇼 스페포드라는 사람, 여러분 그는 4년에 엄청난 불행을 당했습니다. 첫째에는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카고 대화재로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2년 뒤에는 내 딸이 배를 타고 가다가 그대로 배 사고를 만나서 수장되는 그런 끔찍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끔찍한 고통의 순간에 호레이쇼 스페포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가 지은 유명한 찬송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여러분 이게 인간적으로 부를 수 있는 찬송입니까? 아들이 죽었습니다. 재산을 잃었습니다. 내 딸이 한꺼번에 사망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이런 찬송을 부를 수 있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마지막 한숨의 호흡이라도 남아있다면 그 한숨의 호흡, 그 작은 호흡, 약한 호흡이라도 남아있는 순간까지 우리는 찬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곤고함과 괴로움과 실패와 아픔이 여러분의 찬양을 멈추게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여러분에게 남은 힘이 있다면 그 힘을 다해 찬송하십시오. 남은 호흡이 있다면 그 호흡을 다해 찬송하십시오. 남은 그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이 다 소진될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의 곤고함과 괴로움과 삶의 사정을 뚫고 들어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모든 이유가 여러분의 찬양을 멈추게 만들 이유가 된다고 해서 찬양을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일하실 이유가 될 것입니다. 찬양은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이 일할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날 이유가 됩니다. 그러므로 찬양하십시오. 그러므로 찬양하십시오. 그 어떤 경우에도 찬양을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여러분 속에서 찬양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일을 일으키시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역사와 능력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영혼의 샘터, 지금까지 마산 신광교회 진창설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242-6464번 마산 신광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샘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네, 누가복음 5장 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며 극동방송과 함께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들 모두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해피프레이즈로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눌 팽원진 목사입니다. 여름은 다른 계절에 비해 다양한 과일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서 간편하게 먹지만 사실 이 과일은 하루아침에 맺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 동안 농부의 수고와 강한 햇빛, 세찬 비와 바람을 견뎌야 결국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당장은 변화가 없고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농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조금씩 빚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성급히 열매를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의 정확한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준비한 찬양 함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내 삶의 이유라.

극동방송 재난방송입니다. 2026년 7월 19일 19시 20분 경남 합천 중부 지역에 호우경보 발효.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리기.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 자제.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접근 금지. 공사장, 전신조, 지하공간, 축대, 웅벽, 담장 등 위험지역 접근 자제.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 자제.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정규방송 이어집니다.

네, 오너인팅의 예수 따라가며 남궁성옥의 내 삶의 이유라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갈릴리 어부들에게 밤은 고기를 잡는 가장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익숙한 방법으로 최선을 다했지만 빈손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결과가 없습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더딥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가정도, 사업도, 사역도

마음처럼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네, 신앙은 이해가 아니라 순종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의 순종은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그물을 한 번 더 내린 것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순종을 통해 배가 잠길 만큼의 고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기적은 큰 믿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순종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질 때 기적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찬양 함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충만.

네, 원행싱어지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송경민의 충만 두 곡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보다 순종을 먼저 보십니다. 순종은 결과를 보장받고 하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딛는 믿음의 걸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딛는 작은 한 걸음이 내일 하나님께서 이루실 큰 역사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아쉽지만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은혜의 시간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도 해피프레이즈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나의 영원하신 기업 주가 일하시네 이 두 곡의 찬양 함께 들으시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지금까지 저는 행복한 주일 저녁 해피프레이즈의 팽원진 목사였습니다. 평안한 주일 저녁 되십시오. 샬롬.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0.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위험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아멘. 안녕하세요. 찬양의 동산 정진입니다. 한여름의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구원 주시고 우리에게 주셨던 많은 복들을 즐겁게 찬송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찬송 소리가 혹은 따뜻한 미소 한 번이 또는 남을 위한 작은 손길 하나가 위로의 한마디가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되길 바라면서요. 이 무더위 가운데서도 힘있게 찬양드리며 걸어가시기를 응원합니다. 첫 찬양입니다. 야곱의 축복, CCM 클래식의 찬양 띄워드리면서 찬양의 동산 출발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나무엔의 찬양, 그리고 오늘의 첫 찬양이었죠. 여러분을 힘차게 축복했던 야곱의 축복이었습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우리에게는 이겨낼 만한 강한 팔이 있습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소프라노 고선혜의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돈모엔의 찬양이었고요. 그 앞서 기쁜 소리 들리니 크룩스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찬양의 동산 서머 스페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지는 찬양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김대환의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성 그리고 더 프레이어 함께 하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찬양이 흐르는 찬양의 동산 서머 스페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김순주의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잔이 넘치도록 채우시는 주님 앞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략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를 정성스럽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기를 소망합니다. 순간순간 그 사랑을 기억하며 즐거움으로 찬양 부르며 날마다 우리의 삶을 산제사로 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보호하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의 동산 정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극동방송 운영위원장 김양아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장흥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 이름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복음의 불모지 이 경남 땅에 전파는 한 사람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30년 복음의 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방송사에 헌금하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 이름 없어도 한 번도 끊긴 적이 없던 그 작은 헌신들 30년,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의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방송은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전파 선교사인 여러분이 바로 극동방송입니다.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금 70년, 경남산 10년, FM 98.1 메가헤르츠, 진주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인 다음 사다를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어느 날 김익두 목사님이 부흥회에 참여하려고 산길을 걷다가 너무 더워서 웃옷을 벗어놓고 시원한 바람에 땀을 식히고 있었답니다. 그때 맞은편에 술 취한 사람이 오더니 너 왜 나보다 먼저 올라온 거냐? 라고 말도 안 되는 일로 시비를 걸고 김 목사님을 사정없이 때렸답니다. 김익두 목사님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그 매를 다 맞았습니다. 그리고는 술 취한 사람에게 형님 다 때렸습니까? 라고 묻자 그 술 취한 사람은 다 때렸다 왜?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김 목사님은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형님이 받으셨군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모르고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래서 김 목사님이 내가 김익두입니다 라고 말했고 김 목사님의 말을 듣자 그 술 취한 사람은 얼굴이 하얗게 변하더니 살려주십시오 라고 싹싹 엎드려 빌었습니다. 김 목사님은 그를 데리고 부흥회에 함께 참석했습니다. 그는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게 됐고 훗날 장로님으로 섬겼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군산중동교회 임재규 목사입니다. 오늘의 첫 찬송 띄워드리겠습니다. 지선의 음성으로 들으시는 주의 은혜라.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가 곡이었습니다. 조찬미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미국의 복음전도자 디엘 무디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 마음이 평온해진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온갖 어둠을 물리치는 빛, 죽음을 이기는 삶, 주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 영원히 지속될 영광에 대한 보증을 읽을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생명을 소유하게 되고 생명의 길로 인도를 받아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은 다윗은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고 시편 16편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는 죽어도 산다고 하시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생명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은 황금보석으로 꾸며진 하늘나라에 가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죠. 이 일을 향해 빌립보서 2장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게 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바울 사도는 고백했습니다.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란 찬송이 있죠. 미국 시카고의 레벨 출판사 회사 사장 플레밍 레벨은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곁을 떠나자 예수님이 남은 열두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하고 묻고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하는 말씀 이 본문의 내용에 큰 은혜를 받아 1874년 주일학교 기관지를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만들어서 간행물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는 찬송가 가사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다 라는 찬송을 작사 작곡하게 되죠. 이 찬송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송정미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는 찬송가 200장입니다.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찬송가 202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이었습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중에 제일 좋은 말씀은 방금 찬송 202장에서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한다는 말씀보다 더 좋은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 전체의 요절이 되는 말씀도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서 31장 3절에는 옛적의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너도 나를 사랑하여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니 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요청하시니 우리가 기뻐 뛰며 춤출 일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요한복음 15장 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주님과 사랑할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죄 많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주님, 만왕의 왕이신 주님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궁휼히 여기소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이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님으로부터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들으며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며 행복을 누리며 기뻐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동방현주님의 음성으로 예수 사랑가 들으시겠습니다.

찬양 베스트 음반에서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은 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마음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 세상에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절망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보면 나를 위로해 주어야 할 사람이 나를 더 괴롭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를 위로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시지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누구나 새 힘을 얻고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다윗은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린 후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노래를 부르며 다윗을 높이자 사울 왕이 시기 질투가 발동해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를 동원해 붙잡으러 다니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뿐 아니라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 왕이 되려고 아버지인 다윗을 죽이려고도 했습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윗을 위로해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시편 86편 17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이다. 주님의 위로가 있으면 얼마든지 고난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다른 시편 94편 19절에도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했습니다. 고난 중에 위로가 주의 말씀이라는 고백이죠. 아프리카 선교사 리빙스턴은 그의 선교 활동 중에 어려움이 많았고 낙심될 만한 일이 많았지만 그런 고난 중에도 위로받은 것에 대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이 통하지 않는 데다가 때로는 적대적인 태도를 보여주던 사람들 틈 속에서 포로 생활과 같은 나날을 살아가면서 그래도 용기를 잃지 않고 위로받은 것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었습니다. 아들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 말씀. 우리가 낙심할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위로가 되는 것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하십니다. 옹기장의 음성입니다. 항상 함께 계신 주.

찬송가 365 앨범 중에서 찬송가 338장 네 줄을 가까이 연이어 들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탕자가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 재산을 분배받아 가출하여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고 거짓 신세가 되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다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때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며 나와 있다가 탕자를 보고 그를 측은히 여겨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아들의 지난날 잘못을 책망하지 않고 그를 용서해 주시고 그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시고 손에 가락자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큰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토록 자식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똑똑히 보여주는 것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주님의 용서 때문에 죄 많은 우리의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도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는 자가 되라고 분부하십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게 용서는 가장 기쁜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말씀을 듣고 진정한 자유를 얻어야 합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모세의 율법에 의하여 돌로 쳐 죽이려는 유대인들 앞에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모두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돌을 버리고 사라지게 되는 사건이 요한복음 8장에 나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여인의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죽을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피 흘리고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 그러므로 죄를 범하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은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성

엄마 스페셜 오늘 순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잘 만나게 하는 군산 중동교회 임재규 목사였습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죽게 나오라 찬송가 536장 끝 찬양으로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입니다. 그날 그날 해야 될 일에 너무 열중해 지친 나머지 그만 지금이 어떤 때인지 잊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망각하고서 꾸벅꾸벅 졸며 살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신약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이고요. 개역개정 로마서 13장 11절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잘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아멘.

두 책 모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 것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님을 깨닫는다면 깨어 있지 않을 수가 없겠지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어느 날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모든 상황에서 나를 돕는 분이신 하나님 편 읽어드립니다. 시편을 읽을 때마다 잠깐 멈추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에서 말한 내용과는 너무 상반된 내용으로 전환되는 부분입니다. 여기 4절에서도 그런 전환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6절은 앞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9절에서 24절의 배경에서 생각하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다윗은 배신자들이 가세해서 여전히 자기 생명을 찾는 상황인데도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직 그 상황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변호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실 때 드리게 될 감사를 미리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 비정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시편에는 이런 식의 표현과 확신이 흔하게 등장합니다. 시편은 이것을 통해 그런 고백과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단순히 모방해 고백할 것이 아니라 이런 고백 뒤에 있는 내면의 상태를 갖고 현실을 대면하는 법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모든 상황에서 나를 돕는 분이신 하나님 편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향기로 우리 향기로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위로가 되고 나눔을 실천하는 보배로운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0: 가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홀로 누운 어느 병상, 길 위에 차 안, 소망 없는 누군가의 하루. 그곳에 전파가 갑니다. 말씀이 갑니다. 찬양이 갑니다. 기도가 조용히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 전파는 혼자 흐르지 않습니다. 누군가 보내야 흘러갑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분들, 그 손길들이 주파수가 되고 그 주파수가 누군가의 힘든 밤을 밝힙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오늘도 방송은 경남 땅 330만 명 영혼에게 흘러갑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복음은 누군가에게 닿습니다. 그래서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전파 선교사가 바로 창원극동 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복음 70년, 경남 30년,
2: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한빛교회가
3: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4: FM 98.1MHz,
5: 진주 FM 92.5MHz,
6: HLDD
7: 극동방송에서 11시를
8: 알려요.

안녕하세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슈아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치는 날 어미새가 어떻게 새끼들을 보호하는지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새끼새들은 너무 작고 연약해서 작은 빗방울 하나에도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미새는 자신의 날개를 활짝 펴서 그 작은 몸들을 품 안으로 깊숙이 밀어넣는 것이죠. 밖에서 아무리 거센 폭풍이 몰아쳐도 어미새의 품 안은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요새가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럼에도 세상의 차가운 시선이나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거대한 문제들이 우리를 위협하는 폭풍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아, 정말 괜찮을까? 이런 불안함이 자꾸 찾아온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어미새가 날개 아래 새끼를 품듯이 우리의 삶 전체를 그분의 날개 아래에 두고 덮으시며 보호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시는 그 세심함으로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폭풍 속에 있든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을 하나님의 품에 꼭 안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든지 세상의 기준에 여러분의 가치를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따뜻한 품 안에서 세상의 두려움을 잠시 내려놓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찬양 함께 나누면서 김정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눈 곳이었습니다. 시와그림의 손방패, 쿠스타워십의 주품에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친구라고 부르시면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분은 유한한 육체가 아니라 영혼의 생사를 결정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예,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참

3세가 적은 금액에 팔리는 이 사소한 일까지도 아시고 기억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믿는 사람이 진짜 두려워해야 할 분은 머리털의 수까지도 세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며 온전히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오늘 아침 여러분 머리 감으실 때 머리카락이 몇 가닥 빠졌는지 여러분 아세요? 우린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수까지도 알고 계실 정도로 우리를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이렇게 간단한 기도만 드려도 그래 내가 너의 그 아픔과 슬픔과 고통 다 안다 하시며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이지요. 오늘도요 이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품으심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제이송의 나의 연약함 아시는 주님, 웨이홈의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신현재의 빈들의 마른 풀같이.

네,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제이송의 나의 연약함 아시는 주님, 웨이홈의 내 영혼의 햇빛빛이니, 신현재의 빈들의 마른 풀같이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왕궁은 이 신하들이요 늘 불안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왕의 기분을 살피느라 불안하고 혹여나 눈밖에 날까봐 잠시도 마음을 놓지 못하죠. 하지만 들판의 참새를 보시면 이 녀석들은요 왕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사람 눈치 안 봐요. 그저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서 노래하고 날아다니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평가와 세상의 권력에 눈치 보며 살 때 우리는 늘 불안한 이 신하의 인생을 살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눈치를 보느라 지친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오늘부터는 그저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시선 아래서 참된 자유를 누려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한웅재 목사님의 공중나는 새를 보라, 옹기장의 내 진정 사모하는, 찬송가 밴드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네, 새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한웅재 목사님의 공중나는 새를 보라, 옹기장이의 내 진정 사모하는, 찬송가 밴드의 줌 있는 사람 일어나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거대한 파도가 몰아치는 망망대해 위에 아주 작은 배 한 척이 떠 있었습니다. 배 안에 탄 사람들은 공포에 떨며 파도만 바라보고 있었겠죠. 하지만 만약에요, 상상을 좀 상상력을 우리가 동원해서 거대한 거인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본다면, 그 배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바라보는 이 거인의 눈에는 그 파도가, 그러니까 배 안에 있는 이 작은 사람은 너무나 두려운 이 파도가 그저 작은 물결에 불과할 수밖에

게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겪는 인생의 시련이 거대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배 안의 사람처럼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그 막 거대한 파도 인생의 시련 때문에. 하지만 그 배를 붙들고 계신 거대하시고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만 있다면 파도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작은 시련일 뿐이라는 겁니다. 어떠세요? 우리가 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을 덮치는 그 파도보다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이 더 크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하며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김명식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리스너즈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위미션의 주가 맡긴 모든 역사.

네,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김명식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리스너즈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위미션의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길가에 핀 이름 없는 들꽃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본 적 있으신가요? 사람들은 꽃을 화려한 장미나 백합과 비교하면서 가치를 매기기도 합니다. 들꽃은 이 장미나 백합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화려한 옷보다도 작은 들꽃을 더 아름답게 입히고 계신다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도 때로는 스스로가 초라해 보이고 세상의 화려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느낄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은 그 어떤 명품보다 귀한 존재라고 여겨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사랑해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가장 좋은 옷을 지금도 입히고 계신다라는 믿는 믿음, 이것이 정말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느끼시는 열등감은 세상의 잣대일 뿐인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의 여러분은 그 자체로 가장 존귀한 작품,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힘을 내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하면서요. 마지막 곡 류수영의 나의 안에 거하라, 윙윙의 하나님의 작품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 메가헤르츠, 진주 FM 92.5 메가헤르츠,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서윤영입니다. 6주간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는데요. 이번에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테마로 별그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세 가지 열매 여러분과 함께 했고요. 이번 주부터는 이웃을 향한 열매 세 가지가 있는데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서 네 번째 오래 참음, 다섯 번째 자비, 여섯 번째 양선을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이 세 가지 열매는 이웃을 향한 열매라고 해요.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있고요. 마지막 자신을 향한 열매 세 가지는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이번 주간 오래 참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누구나에게나 다 필요한 열매입니다. 이 오래 참음은요. 부당한 대우나 어려움 속에서도 보복하지 않고 굳건히 견디는 인내를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니의 인내였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송가 예람 월십의 오 신실하신 주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오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에게 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요. 이 말씀 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유료 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고요.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은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서머 스페셜 기간 동안에는 특별히 신청곡을 잘 받지 않습니다.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테마로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방송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선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나갈 때 아는 찬양이면 함께 따라 부르기도 하시고요. 또 기도 제목이 생각이 난다면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서 오래 참음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이룬 자들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행함이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인내와 자비와 양선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열매는 이웃을 향한 열매라고 합니다. 인내의 스승인 욥이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죠. 사탄의 맹 비난에도 불구하고 입술로서조차도 죄에 참여하지 않았던 욥. 그 욥의 인내를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생각을 해보면 이 인내가 어떻게 올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소망이 있어서 가능했었던 것 같아요. 이 시간도 지나가리라. 주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시는 사람이 인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시절을 지나고 있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주 안에서 소망을 갖고 마지막까지 인내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입술로 이 찬양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릴까요?

0: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나누는 말씀과 찬양 가운데 참된 평화와 위로를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실 이번 서머 스페셜 기간 동안 별그대의 주제 말씀이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인데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는 한 가지 열매에서 아홉 가지의 성품이 나오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인데요. 이 아홉 가지 열매를 우리가 산 가운데 꼭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삶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은 주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기 때문이겠죠. 그 소망을 끝까지 가지고 견디는 자, 인내하는 자가 바로 이 삶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별그대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삶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소망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이 사역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두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 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주 안에서 인내를 이루며 오래 참으며 주님께서 주신 소망을 붙들고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을 저도 축복합니다.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붙어 있고 호흡기를 통해 몸 안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 꽈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장기간 미세먼지를 마실 경우 천식이나 폐질환 발생, 조기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자 크기 2.5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관을 통해 우리 몸의 순환을 일으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나눠지며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 노인, 폐질환 또는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활동을 제한하고 실내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 역시 실외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외출 시 공인된 황사보호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는 이동을 피합니다.

유치원, 초중고교 등 학교는 행정당국의 권고에 따라 실외 수업을 금하며 수업 단축 또는 휴교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대비해 꾸준히 물을 마셔주면 가래 등으로 배출되기 쉬우며 외출 후 머리를 감거나 옷을 털어주고 바로 샤워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교회연합과 도시부흥의 초석이 되는 평안동 진주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T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원입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짧은 말 속에는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에게도 또 병든 여인에게도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죽음의 위협 앞에 있던 바울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두려움과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담대하라. 날마다 용기를 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평안을 누리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리춘즈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주의 음성 따라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김도현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송정미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인피니트 밴드의 행군 나팔 소리로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피아월십의 십자가 군병들아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켈틱 월십의 살아계신 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포힘의 The Love of God 들려드릴게요. Because...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아이노스의 하나님의 나팔 소리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아이자야 61의 예수 따라가며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리스너스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팀 뉴 월십의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캠프제이 월십의 예수가 보이네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AJ 월십의 세상이 아닌 주를 보내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국민안전처 제공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 요령입니다. 건물 안이나 집 안에 있을 경우 지진으로 흔들릴 때는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습니다. 만약 흔들림이 멈춘 경우는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는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건물과 거리를 두고 주위를 살피며 대피합니다. 대피 장소를 찾을 때는 떨어지는 물건에 유의하며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이때 차량 이용은 금지합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한 후에는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 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합니다. 이상 국민안전처 제공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지진 발생 순간에는 적절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평소에 행동 요령을 잘 익히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아버지도 잘 되고 어머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교회 순복음 진주 초대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 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무언가를 조금 더 마음을 쓰고 사랑을 해보셨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 어떤 존재, 또는 내가 갖고 있는 꿈, 목표를 위해서는 더 마음을 쓰고 때로는 더 사랑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나를 구원하셨다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것도 더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그분에 대한 의심, 또는 더 신뢰하지 못했던 불안함, 이런 것들을 버리고 온전히 의탁하는 것, 내 마음을 맡기고 내 앞길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것, 그러면서 주님을 항상 생각하고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것이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길이겠지요. 우리 극동방송의 가족 여러분들, 특별히 저 북녘땅에서도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이렇게 주님을 알아가고 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더욱더 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으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전보다 더 나은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고 주님을 더 바라보면서 내 삶의 주관자이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내 주인이신 주님을 더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을 더 사랑하는 모습일 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또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에 계신 방송 아주 모두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해서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AM 1188kHz 제주극동방송 AM 1566kHz를 통해서 함께 하고 계실 텐데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각 지역의 FM 채널을 통해서도 방송 실시간으로 듣고 계시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지금 또 무얼 하며 듣고 계신지도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이나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좋겠는데요. 5212 성도님께서 늦지막히 지금까지 차량 운전하고 계시대요. 남들은 다 자는 시간에 밤에 운전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 극동방송이 있어서 오늘도 졸음을 쫓아내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북녘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극동방송의 시간이군요. 저도 운전하면서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면서 5212 성도님께서 문자를 주셨는데, 이렇게 우리가 잠든 시간에도 깨어 있으시면서 일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이분들을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이 시간에도 함께함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나눠주신 5212 성도님께는 저희가 졸음을 좀 쫓으시라고 원두커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저 북녘 땅에서도 방송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길 원하시는 분들, 혹시 탈북민 분들 가운데 또 북한 출신의 노동자 여러분들 가운데 탈북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하거나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 또 복음에 대해서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편지나 엽서 보내실 수 있습니다. 꼭 보내주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북한에서 태어나셨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탈북 신앙인들의 간증 준비하고 있고요. 또 남북한과 세계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또 남북한의 자세한 날씨도 찬양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0: 탈북민 신앙 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회 열매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김상균입니다. 매주 이 시간을 통해서 북한에서 태어나셨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우리 곁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3만 5천여 명에 달하는 탈북민 가운데 신앙인 분들의 간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보실 분은 남성분이십니다. 탈북민 분들 가운데 남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분은 또 북한에서 음악을 하셨던 분이세요. 하지만 가족을 위한 일에 나섰다가 결국에 누명을 쓰고 탈북길에 오르셨다는 이태연 집사님의 이야기. 힘들고 어려웠던 지난날 가운데 하나님이 이 집사님의 삶을 어떻게 이끄셨을지 먼저 북한에서의 일상을 지금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1: 먼저 이 귀한 자리에 지어주신 하나님께 경배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첼로로 찬양을 드리며 지금까지 살아온 탈북민 이태연 지인입니다. 이 지인이 오늘 나와서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제 암혹한 생활에 너무나도 그 소름돋는 그런 일이 있었고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바뀌어진 그 모습을 이야기 나누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 특별하게 뭐 잘한 건 없고

고요. 반생을 사람으로서 받아야 될 대접을 한 건 못 받고 벌레보다 못한 그런 취급을 당하면서 살아온 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고요. 또 자랑삼아 하는 건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조금 좀 북한에서는 키가 좀 컸어요. 좀 이렇게 체격이 크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제가 운동을 했어요. 육상을. 그러다가 중학교 올라가서 14살 때, 13살 때 그 예술대학이에요. 근데 저희 학교가 총 1,000명이 되는데 그 1,000명 중에 제가 뽑혀갔어요. 그거 다 하나님의 계획이겠죠? 저는 지금 와서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그때는 모르고 했지만 1,000명 중에 한 명이 뽑혀가서 제가 이 첼로로 배웠어요. 저 어려서부터 좀 뭘 하면은 좀 짓궂기 잘해요. 남들이 다 잘 때 우리는 자지 않고 하루 두 시간씩 잤어요. 남들이 뭐 연습하는 소리 딱 들리면 자다가도 일어나 또 나가요. 그렇게 하면서 공부를 너무 열심히 했는데 그 과정에 제가 또 이렇게 뽑혀서 군대 갔어요. 옷가로 뽑혀가지고 김일성 특강에 제가 군기예술로도 갔어요. 군경훈련도 받고 그래서 군복무를 7년을 하고 제대돼 왔는데 지금까지는 나는 그때까지도 살아가면서 뭐 좀 잘난 체하면서 좀 많이 뽐내고 다니고 재인이 됐거든요. 근데 재인인 거 알았으면 좋겠는데 몰라요. 세뇌당해가지고 야 응당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보다 우리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구나. 한마디로 소 돼지 길러서 그냥 잡아먹어도 뭐 어떻게 말을 못하잖아요. 딱 똑같아요. 그렇게 살다가 제대됐어요. 저는 특각이라는 거는 김일성 특각인데 군견 가지고 경호를 했거든요. 근데 대화도 좋고 살아가는 건 괜찮았으니까 세상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집에 가보니 완전 딴판인 거예요. 아니 세상 이렇게 하고 어떻게 사는 거고. 그래도 다 그렇게 산대요. 배급 안 주지요. 월급 안 주지요. 신발이 없지요. 비누가 없지요. 아니 이렇게 하고 어떻게 사는 거고. 저는 집에서 하룻밤도 못 자고 다시 부대 갔어요. 군복만 하던 그게는 그래도 좀 많이 그 여유가 돌아가거든요. 그래 가서 쌀 다섯 포대, 50kg짜리 다섯 포대, 그리고 비누 또 이렇게 박스로 다섯 박스, 심지어 이렇게 백포천을 줘요. 한 30장 가지고 오고. 어쨌든 간에 뭐 도와야 된다는 거 다 가져왔어요. 가난구제는 하는 애도 못, 그 임금님도 못한다고. 이거 가난구제라는 게 제가 그렇게 가져와도 한 달 되니까 다 없어요. 근데 제대돼 와서 본 그 북한 땅은 멍땅 사기. 북한은 강도라는 거 뭐 아이들이 이 빵을 먹고 가는 그것도 막 빼들어가고. 저는 너무 이게 사람 뭐 하품하는 세월에 이빨 뽑아간다 그러거든요. 그렇게 눈 뜨고도 다 이렇게 뺏겨가는 거. 야 이건 나라가 망했다 이랬어요. 나서면 시체 굶어 죽는 사람들 어디서 와서 그리고 자빠져서 그 죽는지. 아니 하루에 보통 두세 명씩 봐요. 저는 역전 동네에서 살다 보니까 역전 대합실에 매일 아침마다 나가는 시체가 보통 12개. 그런 생지옥을 저는 직접 목격하면서 야 이거 북한에서 태어난 거 왜 이렇게 후회되고 내가 이 자리에서 태어나서 앞으로 살아가는 과정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도 그런가 보다고 살았어요. 살다가 한국을 오게 된 계기가 제 아들이 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애가 너무 똑똑했어요. 4살 때 유치원 보냈거든요. 공부하라고. 하루 갔다가 와서 가방 열어보니까 그게 편지가 한 장 왔어요. 선생님 편지. 아 선생님 우리 아들 잘 봐줘서 이런 편지를 보내줬구나 하고서 감사해서 봤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총성 이 아이를 공부시키려면 유리 두 장. 그 다음에 뗄감. 뗄감은 또 이게 한 집에서 거의 한 달씩 뗄 수 있는 뗄감. 그것부터 보내라 하고. 그리고 부식물 값을 보내라는데 돈 총 계산해보니까 한 집에서 두 달 먹을 식량 그 값이에요. 그걸 내야만이 공부시킨대요.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애를 어떻게 공부시키고 애를 어떻게 앞으로 미래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제 새끼 돼서 그러기보다도 봤을 때 너무나도 안쓰러워요. 저도 잘 안 돼가지고 좀 속상했는데 제 아들까지 저처럼 잘 안 되는 건 보기 싫더라고요. 그 찰나에 아 돈이라도 벌자 하고 함흥에 개구리 기름 싸러 갔어요. 집에 있는 텔레비 팔고 집에 있는 가전제품을 다 팔았어요. 돈 다 만들어가지고. 그래 갔다가 한 달 만에 집에 와보니까 집에 가택을 맞았어요. 밥줘서 와가지고 저희 집을 가택을 놨는데 이 천적을 뜯었어요. 천적 뜯었는데 그 천적 안에 뭘 감싸나 해가지고 여기 뜯고 가운데 뜯고 저 자꾸 뜯고 세 군데 뜯어놓고 그리고 심지어 이 구둘 온돌 있잖아요. 그 온돌 바닥까지 또 다 뚫렀어요. 이렇게 다 까가지고 그리고 부엌마루가 있는데 부엌마루 밑에 이게 땅이거든요. 그 땅도 1m를 팠어요. 밖에 창고 땅이란 땅은 다 뜯어봤어요. 근데 없으니까 저희 엄마한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들이 집에 나타나는 즉시 그러니까 보고하지 않으면 추방시키겠대요. 뭐 늙은이들 그 소리 듣고 소리 속이 바들바들 떨리잖아요. 무서워가지고 너 어디 갔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야 보니까 나 도무지 억울해서 못 참겠더라고. 그래서 그걸 알아봤어요. 뒤로 알아보니까 누가 신고했는데 신고자가 누구냐면 저희 동네에서 우리 집에서 제일 밥을 많이 얻어먹은 사람. 제가 제일 사랑해주고 제일 이뻐해주고 제일 이렇게 믿었던 그 사람이 우리를 신고했어요. 중국을 도망갔다고. 보이지도 않는 것도 있어요. 이게 말하면 국정원. 그 친구하고 물어봤어요. 친구도 저를 보자면 야 너 중국 안 갔구나 이래서 내가 중국 갔대요. 그러니까 경찰 있잖아요. 걔가 내가 중국 갔다고 이렇게 말해가지고 야 가는 그렇게 갈 사람이 아니다 하고 아니다 했는데 끝내 가,

0: 왔다고 신고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내가 가게당 중국밖에 못 갈 것 같아 하니까 야 가는데 잡혀만 오지 말래요. 잡혀오면 자기네 골치 아프다고. 알았다. 나 진짜 간다. 그렇게 말한 게 거기가 바로 실천에 옮겨진 거예요. 그다음부터 도무지 살지 못하겠더라고. 그 가사면은 집 식구들 살게 해주고 형제들도 살게 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있는 돈 가지고 집도 다 수리해주고 창고도 새로 다 짓고 그 속초도 다 허물고 새로 다 해주고 그래서 이거 엄마가 살 수 있으면 얼마든지 살 수 있게 그럼 다 해주고 만약에 그래도 살기 힘들면 집 팔아가지고 그 큰 누나네 집에 가라. 그럼 너네는 어떻게 하냐. 나는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죽지 않으면 잘 살라 가니까 어디 가는지 물어보지 마세요. 가서 연락도 기대하지 말고 그게 석 달 동안에 그 계획을 다 세놓고 정작 오자니까는 무섭더라고요. 잡히면 어떻게 하지? 잡힐 걱정을 하게 되면은 계획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일단 계획은 해놨으니까나 잡힐 바 치고는 다 죽자 우리. 옷소매 요런 데다가 약을 엿어요. 약이라는 게 앞에 늘렸어요. 팔소매 여기다가는 면도 칼날 있잖아요. 요만하게 잘라가지고 바쁘면 이걸로 동맥 딱 자르려고 그 매 사람마다 다 그렇게 다 이어주고 그러니까 좀 마음이 든든하더라고요. 야 이제는 잡혀서 끌려가면은 죽기보다 더 못하기 때문에 죽자. 애는 안 죽인다. 그래 너가 든든해가지고 떠났어요. 그래 떠나다 보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역사가 아니면은 저희들이 한국까지 그렇게 빨리 오지도 못했을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그때까지도 모르고 모든 게 다 우리가 운수 좋아서 온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운수 좋아서 여기까지 한국까지 턱 들어왔는데 이 한국이라는 나라는 천국이에요. 뭐가 천국이냐면 제일 북한에서 부러웠던 게 돈도 아니에요. 쌀도 아니에요. 불. 이 불. 두 번째 물이에요. 물. 수돗물 자체는 구경도 못하고 암막고 나서 물 깃는 것도 통제래요. 시간별로 해가지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물 길어. 그 시간 지나게 되면 막 난리예요. 뭐 서로 잡아가고 붙들어 가고. 그래서 야 나는 제발 물만 좀 이렇게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런 나라면 난 좋겠다 했어요. 그런데 한국 오니까 이게 아니 수돗물은 계속 나오는데다 전기는 한 번도 뭐 가본 적이 없어요 지금. 이게 밝은 세상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이잖아요. 쌀? 북한에서는 그 다음에 쌀이에요. 세 번째가 쌀이에요. 근데 한국은 쌀을 잘 안 먹는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아니 이게 전국에서나 있을 일이 아닌가요? 이거? 아 좀 이게 좀 격동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국 가서는 저는 정말 천국을 느꼈어요. 근데 더 웃기는 거는 이 천국보다 진짜 천국을 저는 또 봤거든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정말 하나님 우리를 탈북민들을 불러주셨잖아요. 저희들이 탈북민들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왔으면 온전하게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는데 저는 교회를 10년 동안 다녀도 하나님 몰랐댔어요. 솔직히 부끄럽지만 그러니까 제가 죄인이 된 거예요. 아직도 죄인에서 못 벗었지요. 한국 와서 생활이가 중국처럼 너무나도 만족을 느끼며 살았는 기간이 딱 6개월 됐어요. 6개월부터 저한테는 시련이 왔어요. 저희 처갓집에 8명이 오다가 그 중국에서 8명이 오다가 잡혔어요. 그거 살려야 되니까나 예, 마누라가 와서 이혼한 마누라한테 전데 미용실에서 일했거든요. 미용실 원장님하고 야 사람부터 살리라. 중국 돈 10만 원이면 사람 뽑아주겠다는데 근데 우리가 돈이 없어요 했더니 자기네가 돈 꺼줄 테니까 사람부터 먼저 살리라. 그게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자기 일처럼 생각하고 아무 니자도 없이 그냥 돈 500만 원씩 다시 사람 다 꺼내놨어요. 근데 중국도 10만 원이가 여기서 다 보내고 나머지 그 수수료까지 다 떼고 나니까 1800만 원이에요. 근데 저희들이 정착금 받은 게 300만 원 남았어요. 브로커비 주고 나서 정착금 받은 게 300만 원 있었거든요. 그래서 1800만 원 집이 돈 뻥땅 탈탈 들어서 뻥딱 보냈어요. 보내고 난 다음 날에 제가 암 걸렸어요. 암 진단 받고 국립병원 입원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은 네가 아직 여기 와서 만족을 느끼고 살면은 하나님을 알래야 알 것 같지 않으니까 응당 겪어야 될 고난이 찾아온 거잖아요. 근데 그때라도 하나님 알았으면 좋겠는데 암진단 딱 받고 밖에 창 나서니까 돈도 없지 아무튼 걸렸으니까 야 나는 깜짝 못하고 죽었구나 했거든요.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눈물이 자꾸 나오니까 나 이게 머리를 이렇게 쳐들었어요. 눈물이 뚜루루 자꾸 떨어지니까 이렇게 하니까 안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눈물이 여기서 이렇게 딱 고이니까 하늘이 이렇게 진한 황토색 있잖아요. 그런 색깔로 이렇게 보이고 하는데 어쩌다 머리 조그맣게 하게 되면 여기로 눈물이 이렇게 많이 고이는 것은 처음 봤거든요. 우르륵 떨어져요. 눈물이.
1: 한국에만 오면 모든 게 다 잘 될 것 같았지만 이태원 집사님에게는 큰 빚도 생기고 또 암 진단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얘기도 듣게 됩니다. 한국 정착 초기 이태현 집사님의 이 어려운 시간들 어떻게 견뎌내셨을까요?

북녘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함께 하시는 모든 동포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의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종전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다음 주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란의 발전소와 교량을 공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바레인과 쿠웨이트의 미군 기지에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감행하고 미국의 군사 행동이 계속되면 중동의 원유와 가스 수출을 전면 통제하겠다고도 경고했습니다. 또한 연합뉴스는 러시아 지방정부가 북한 환경미화원 채용을 추진했지만 북한 측이 높은 임금을 요구하면서 협상이 결렬돼 대신 아프리카 노동자를 채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이 청년들에게 과거 혁명 가요를 다시 보급하며 행복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따를 때만 얻을 수 있다는 충성 교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 오른 시간당 1,700원으로 결정되었으며 노사 합의가 불발돼 사용자 측 제안이 표결을 통해 최종 채택됐습니다.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영국의 앤 공주가 HD 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를 방문해 한영 조선방산협력 현황을 살펴보고 양국의 오랜 조선산업 인연을 재확인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세계적인 프랑스 아비뇽 페스티벌에서 한국어가 올해 공식 초청 언어로 선정된 가운데 한국 공연들이 잇따라 매진이 되며 현지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탈북 청년 크리에이터들이 쇼폼 영상을 통해 북한의 음식과 연애, 생활 문화를 소개하며 북한 주민들의 일상을 이해하는 새로운 창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 이란 대표단이 종전협상을 위한 접촉을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다음 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이란의 주요 사회 기반 시설을 공격하겠다고 또다시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협상이 결렬될 경우 이란의 발전소와 교량이 공격 대상이 될 것이라며 협상장에 나오지 않는다면 발전소와 교량을 모두 무너뜨리겠다고 압박했습니다. 또 미국의 대이란 공습은 자신이 중단을 결정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전쟁 과정에서도 발전소와 교량을 공격 대상으로 여러 차례 거론했지만 아직 대규모 공습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미국과 이란이 현재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공개하고 협상은 군사적 압박이 뒷받침될 때만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외교적 협상과 군사적 압박을 동시에 활용해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전략으로 해석되는데요. 미국과 이란이 물밑 접촉을 이어가는 가운데서도 양측 모두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어 중동 정세 긴장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계속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이란의 혁명수비대가 바레인과 쿠웨이트에 있는 미군 기지를 겨냥해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감행했다고 밝혔는데요. 혁명수비대는 이번 공격이 미국이 이란 남부의 군사시설과 연안 거점을 공습한 데 대한 보복이라며 바레인의 셰이크 이사 공군기지와 쿠웨이트의 알리 알살렘 공군기지를 동시에 타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쿠웨이트 국방부는 탄도미사일 한 발과 순항미사일 5발, 드론 33기를 탐지해 대부분 요격했지만 해군함정 한 척이 피해를 입고

군인 4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바레인 정부도 공습 경보를 발령한 뒤 다수의 이란 발사체를 요격했다고 발표했는데요. 혁명수비대는 미국의 군사행동이 계속되는 한 보복 공격도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중동 지역에서 단 한 방울의 원유와 가스도 외부로 수출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또 미국의 공격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더욱 늦추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추가 군사 행동에 나설 경우 예상하지 못한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을 다시 높이면서 국제 에너지 시장에도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러시아 오렌부르크 시가 환경 미화 등 공공 업무에 북한 노동자를 투입하려고 했지만 임금 문제로 협상이 무산됐습니다. 오렌부르크 시는 환경미화원에게 월 5만 5천 루블, 우리 돈 약 106만 원 정도를 지급할 계획이었지만 북한 측은 월 1,400달러에서 2,100달러, 우리 돈 약 200에서 300만 원 수준의 임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렌부르크 시장은 북한 노동자들의 생산성이 매우 높아 채용을 희망했지만 시 예산으로는 해당 수준의 임금을 감당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는데요. 결국 북한 노동자 대신 세네갈 출신의 노동자 31명을 채용해 거리 청소 업무를 맡겼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북한 노동자들이 실제로 그 정도 임금을 받는 것은 아니며 북한 당국과 중개업자들이 해외 파견 노동자의 임금 상당 부분을 가져가는 구조에서 러시아의 심각한 노동력 부족을 이용해 더 높은 금액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노동자의 실제 임금은 매우 낮은 수준이며 해외 파견 노동이 외화 확보를 위한 북한 당국의 중요한 수입원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당국이 외부 문화에 영향을 받기 쉬운 청년층의 사상 이탈을 막기 위해 충성 교양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함경남도 소식통에 따르면 함흥시 청년동맹은 최근 공장과 기업소 청년 조직에 과거 혁명 가요인 나는 생각해를 일제히 보급하고 청년들에게 가사를 암기하도록 한 뒤 노래의 의미를 해설하는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교육에서는 가사에 담긴 당 중앙 불빛, 향도, 당의 품 등의 표현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충성과 연결시키며 행복과 미래는 오직 최고 지도자를 따를 때만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래 김일성과 김정일을 떠올리게 하는 노래였지만 이번 교육에서는 모든 해설을 김정은에게 집중시키며 충성심을 고취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는데요. 이는 김정은을 선대 지도자들과 같은 절대적 수령으로 부각하려는 우상화 작업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소식통은 북한 당국이 청년들에게 행복과 미래가 김정은을 따르는 길에만 있다는 인식을 심어 체제 결속을 강화하고 외부 문화 확산으로 흔들리는 청년층의 사상적 이탈을 차단하려는 정치적 목적에서 이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혁명 가요를 활용한 사상 교육을 통해 청년들에게 당과 최고 지도자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을 반복적으로 주입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700원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1,320원보다 380원, 3.7% 인상된 수준으로 3년 만에 인상률이 다시 3%대를 기록했는데요. 노동계는 최초 12,000원을,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수준의 동결안을 제시했으며 막판까지 모두 12차례 수정안을 내며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공익위원들은 노사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심의 촉진 구간과 권고안을 제시했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결국 노동계의 1,730원과 경영계의 1,700원 안을 놓고 표결을 실시한 결과 사용자 측 안이 채택됐습니다. 지난해에는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됐지만 올해는 다시 표결로 결정됐는데요. 이번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최대 약 298만 명으로 추산되며 고용노동부는 오는 8월 최저임금을 최종 고시한 뒤 내년 1월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도급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과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 등 제도 전반을 논의할 제도 개선 추진단을 올해 하반기에 설치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이어서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영국 국왕인 찰스 3세의 동생 앤 공주가

방한 이틀째인 지난 14일 HD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를 찾아 조선소와 엔진 공장 등을 둘러봤습니다. N공주는 정기선 HD 현대 회장 등 경영진을 만나 선박 건조 현장을 살펴보고 HD 현대중공업이 영국 방산 기업들과 추진하고 있는 협력 현황에 대한 설명도 들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은 영국 롤스로이스의 함정용 가스터빈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으며 영국의 방산 업체들과도 함정 생존 장비와 잠수함 무장 체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번 방안에서 N공주가 방문한 국내 민간 기업은 HD 현대중공업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영국 정부가 국가 차원의 조선산업 육성 전략을 추진하며 한국 조선업과의 협력을 중요하게 보고 있음을 보여주는 행보로 해석되는데요. HD 현대와 영국의 인연은 1970년대 울산 조선소 건설 당시 영국 바클레이 은행 등으로부터 차관을 도입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500원권 지폐에 그려진 거북선 그림을 보여주며 조선소 건설 계획을 설득한 일화는 지금도 한국 산업화의 상징적인 이야기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HD 현대는 영국이 회사 성장의 출발을 함께한 중요한 협력국이라며 앞으로도 조선과 방산 분야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세계적인 공연예술축제인 프랑스의 아비뇽 페스티벌에서 올해 한국어가 공식 초청 언어로 선정된 가운데 한국 공연들이 잇따라 매진이 되며 현지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올해 공식 초청작 47편 가운데 9편이 한국 작품으로 채워졌으며 한국 작품이 공식 초청된 것은 28년 만입니다. 축제가 열리는 아비뇽 시내 곳곳에는 한국어 안내판이 설치됐고 한국 전통 연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공연, 긴 연희 해체 프로젝트 1은 전성 매진을 기록하며 공연 내내 관객들의 브라보 환호를 받았습니다.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지는 상상을 뛰어넘는 아름다운 안무라며 한국 공연의 예술성을 높게 평가했는데요. 제주 4.3 사건을 소재로 한 섬 이야기, 해녀의 삶을 담은 물질, 판소리 공연 눈눈눈 등 다른 한국 작품에도 현재 관객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의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 낭독 공연에는 프랑스의 국민 배우 이자벨 위페르와 한국 배우 이혜영이 함께 참여할 예정이며 현장에 마련된 한국 문학도서전에는 한강 작가를 비롯한 한국 작가들의 작품이 큰 인기를 끌며 일부 도서는 품절될 정도로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언론들은 한국 공연 예술이 현대사의 아픔과 삶의 이야기를 품격 있게 담아내며 유럽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연합뉴스는 탈북 청년 크리에이터들이 유튜브 쇼츠와 인스타그램 릴스 등 쇼폼 영상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일상을 소개하며 큰 관심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과거에는 탈북 과정이나 북한의 정치 인권 문제를 주로 다뤘다면 최근에는 음식과 연애, 학교 생활, 군대 문화 등 북한 주민들의 평범한 일상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콘텐츠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탈북 유튜버 북한 남자 탱고는 북한의 데이트 문화와 학교 생활, 놀이 문화 등 시청자들의 다양한 질문에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답하며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탈북 크리에이터 김서아 씨도 북한의 스마트폰과 피부관리, 여름철 생활상 등을 소개하는 쇼폼 영상으로 수백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탈북민들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 주민들의 일상을 전달하는 콘텐츠가 북한 사회를 보다 친근하고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새로운 소통 창구가 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7월 20일 월요일 날씨입니다. 월요일 오전 중부지방과 전라권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23도에서 26도로 분포하고요. 낮 최고기온은 29도에서 33도가 되겠습니다. 북한 지역은 오전 황해도와 함경남도 지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20도에서 26도, 낮 최고기온은 22도에서 36도 분포를 보이며 무더운 곳이 많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수도권 지역은 대체로 오전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과 인천, 수원 24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과 수원 30도, 인천 29도로 전망됩니다. 전라도 지역은 대체로 하루 동안 비가 내릴 전망인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광주와 전주 25도, 낮 최고기온은 광주와 전주 모두 31도로 예상됩니다. 경상도는 대체로 오전부터 날씨가 흐리겠는데요. 오후부터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울산과 대구 모두 25도로 시작해 낮에는 대구가 33도, 울산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은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평안도는 지역에 따라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신의주 23도, 평양 22도, 낮 최고기온은 평양 31도, 신의주 28도로 전망됩니다. 황해도는 오전에 날씨가 흐리면서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는 그치겠는데요. 개성의 아침 기온은 23도로 시작해 낮에는 29도로 오르겠습니다. 함경도는 대체로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함경남도에서는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함흥 22도, 청진 20도로 시작해 낮에는 함흥 26도, 청진 22도로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먼저 남해 동부와 동해 남부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는데요. 파도의 높이는 1에서 2m 사이로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 그리고 제주도는 종일 날씨가 흐리겠고요. 오전에는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제주도의 파도는 1에서 2m 사이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이상 월요일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해 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특별히 북녘땅에서 이 방송을 들으실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이 오늘도 선한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돌보시면서 또 보살피신다는 것 잊지 마시고 주님의 그 품 안에서 평안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북녘땅에서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에서 이 방송을 함께 하시면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편지나 엽서를 꼭 보내주세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오늘도 함께해 주신 분들 가운데 복음 통일에 대한 마음들, 또 북녘의 동포들에게 전하고 싶은 한 줄의 기도와 응원의 메시지 여러분이 문자로도 남겨주실 수 있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 우물정에 1069번으로 보내주시고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설치하신 후에 로그인하시고 무료 문자 보내셔도 되겠습니다. 끝 찬양 전해드리고요. 저는 인사드린 후에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평안하십시오. 샬롬.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복은 70년, 경남 30년, FM 98.1 메가헤르츠, 진주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이 40세대를 응원합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새 시대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주중의 첫날인 매주 월요일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에서는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 예수께서 그에게 답변하시기를 아멘 아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우로부터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며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 우리 하늘의 기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을 가지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능력을 믿음으로 나아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하루, 복된 한 주 보내시기를 중보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 출발합니다.

네, 주의 보혈은 이화 챔버 콰이어였습니다. 계속해서 김해 시립합창단의 내 평생에 가는 길, 그리고 서울 바합창단의 목소리로 아, 내 맘속의 찬송, 우리 주님의 평안과 은혜의 선물을 구하면서 이 찬송 계속해서 올려드리고요.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의 오늘의 말씀, 오늘 주님께서 전해주시는 그 말씀 이어서 함께합니다.

0: 극동방송의 김장환 목사님의 오늘의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할게요.
1: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찾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바로 그 말씀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위에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들어가는 건 둘째요. 볼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거는 내가 몰라요. 그냥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은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을 책임질 의무가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이루어지고 그 자녀가 병들었으면 예수님께서 한 번만 만져주시면 모두 병이 떠나는 줄 믿습니다. 그럼 거듭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나? 의를 행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그 삭개오의 가정이 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위대한 말씀을 하셨죠. 인자가 예수가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요. 잊어버렸던 저를 하나님께서 미국에 데려가서 학교에서 날 찾아주셨어요. 내가 단순히 나 예수 믿을게.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이 내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놨지요. 네 번째로 거듭나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라고 그랬죠. 이거는 원죄는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데 그의 원인의 원죄는 한 번 용서받으면 그로 끝이에요. 그건 내가 믿음 생활 17살서부터 지금까지 했으니까 오래 했죠. 그러나 어떤 때는 미운 사람도 있고 싫은 사람도 있고 질투나는 사람도 있고 저 사람 없었으면 하는 사람도 있고 성경에 보니까 형제를 미워하면 벌써 사람 죽였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자를 보고 음력을 품으면 이미 간음을 했다고 예수님께서 정의를 내리셨는데 그러나 아담과 해와가 지은 원죄 이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내가 어저께도 지은 죄, 지나간 지은 죄도 회개만 하는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 왜? 예수 안 믿으면 용서를 못 받죠. 그러나 내가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잘못된 거 회개하면 용서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졌으면 해를 남기지 말으라고 그랬어요. 바로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한 것을 그때그때 용서를 해 주시면서 새로운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어.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도 세상을 이길 거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0: 아멘.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의 오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원웨이 싱어즈였습니다. 우리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과 사랑을 누리며 믿음으로 구원받는 남과 북 청취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 제사장 국가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달려갈 그날이 머자는 줄을 믿습니다. 이 소망과 함께 계속해서 찬양 올려드리고요. 매일 이 시간 함께하는 만남이죠. 북한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간증 이어집니다.

0: 안녕하세요. 평안도에서 서울로 이사 온 지 5년쯤 된 김준우입니다.
1: 오늘도 평안도가 고향인 정착 5년차의 김준우 형제와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마지막으로 그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김준우 형제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 네, 저희가 이제 여름의 중턱에 들어서서 지금 여름휴가 가시는 분들 참 많으시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어떻게 여름휴가를 좀 다녀오셨을까요? 아니면 계획이 좀 있으실까요?
0: 계획이 있긴 해요. 제가 이번 여름에 일본

0: 이번에 이제 뭐 여행이라기보다는 비전 트립으로 이제 선교를 갑니다.
1: 비전 트립.
0: 네네.
1: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북한 주민들한테?
0: 그 일본 땅으로 가서 이제 그 선교를 하는 건데, 쉽게 말하면 이제 북한 주민들이 알기 쉽게 말하면 일본 땅에도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일본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그런 활동이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1: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네. 뭔가 섬기러 가고 나누러 가는 시간.
0: 맞습니다.
1: 며칠 동안가요?
0: 저희가 한 7일 정도 갑니다.
1: 일주일 동안요? 네. 일본에 처음 가보시는 거예요?
0: 아니요. 일본은 사실 이전에 여행으로 한번 갔었어요.
1: 그새 또 다녀오셨어요. 네. 이 짧은 새. 어디 다녀오셨어요?
0: 제가 일본에 오사카랑 도쿄에 갔었습니다.
1: 오사카와 도쿄요?
0: 네.
1: 꽤 떨어져 있는 곳인데.
0: 맞아요. 이제 처음에 오사카에 가서 한 이틀 정도 있다가 이제 오사카에서 그 신칸센이라는 그 열차 타고 이제 도쿄를 네. 갔었어요.
1: 어떠셨어요? 그 혹시 첫 해외 여행이었나요?
0: 아, 일본이 첫 해외 여행이었어요.
1: 오.
0: 아, 근데 이제 일본에 갔을 때는 한국이랑 이제 너무 비슷해가지고 그쵸. 별로 감흥이 없었어요. 한국에 있는지 아니면 일본에 있는지 별로 느낌이 안 왔어요. 그냥 사람들이 조금 다른 느낌이었어요.
1: 언어가 힘들진 않았어요? 일본어는 조금 어색했을 것 같은데.
0: 맞아요. 저는 일본어로 얘기는 하지는 않고 이제 영어로 이제 대부분 물어보기는 했었는데.
1: 영어가 생활 언어가 아니다 보니까.
0: 네.
1: 그러면은 일본에 여행으로 갔었다가 이번에 비전 트립으로 네. 선교 차원에서 네. 방문을 하시는데 어떤 기대감이 좀 있을까요?
0: 좀 많이 궁금합니다. 왜냐면 일본 땅이 사실 그들만의 종교가 있잖아요. 일본에
1: 맞아요.
0: 그 제가 잘은 모르지만 일본 사람들만 믿는 어떤 무슨 종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는 기독교가 이제 잘 알려지지도 않았고 뭐 교회도 사실 별로 없고
1: 네,
0: 네 좀 척박한 땅이라고 해요.
1: 맞아요.
0: 이제 그래서 궁금하기도 하고 이제 어떻게 하면 선교를 좀 잘할 수 있을까,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라는 이제 뭔가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1: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러 간다는 그 막중한 책임감, 네. 거룩한 부담감이잖아요.
0: 그렇죠.
1: 이렇게 비전 트립을 나가기 전에 교회 차원에서
0: 네네.
1: 계속해서 모이고 기도회도 하고
0: 네,
1: 마음을
0: 맞습니다.
1: 모을 텐데 하고 계세요?
0: 네, 맞아요. 약 일본에 가기 전에 저희가 이제 선교를 가기 전에 모여서 약간 뭐 일본어 공부도 좀 하고 그다음에 맞아 일본 교회에 대해서도 좀 공부하고 그리고 일본에서 이제 현재 목사 활동을 하고 계시는 일본 이제 목사님들의 설교도 좀 들어보고 하면서 뭔가 준비를 하고 있긴 합니다. 네, 아직도 그래도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가 이제 한 네 번 정도 그 모임을 갖췄었거든요. 네,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긴 해요.
1: 보통 어떤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0: 일본 땅에 좀 하나님의 복음이 많이 전파돼서 일본 사람들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렸으면 좋겠다. 혹시 그거 아세요?
1: 어떤 거요?
0: 저희가 일제 식민지 통치 시기에
1: 네.
0: 일본에 또 이제 저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일본 정권 군부, 일본 군부와는 다르게 생각하는 목사님들이 한국 땅으로 오셔서 한국에 하나님을 전파했어요. 그때 당시. 네. 잘 알려지지는 않았는데 이제 보통 우리는 그냥 이제 미국 선교사님들을 많이 생각하지 않나요?
1: 그렇죠.
0: 처음에 이제 네, 일본에서도 이제 목사님들이 와서 선교를 했었어요.
1: 그 당시에는 그러면은 일본의 복음화율이 그래도 지금보다 높았던
0: 맞아요.
1: 걸까요?
0: 그때 당시에는 일본에 그래도 교회가 그 한국보다는 많이 있었어요.
1: 참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제사장의 국가도 같은 곳에 다시금 가서 복음을
0: 네.
1: 전한다는 게 가슴 아프면서도 큰 도전이 되는
0: 네.
1: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인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근데 이와 마찬가지로 또 우리 고향도 그렇잖아요.
0: 네.
1: 북녘당 특히나 원산에서 평양에서 대부흥이 일어났고
0: 네.
1: 이전에 우리가 복음이 한반도 땅에 전해졌을 때 부흥의 불길이 가장 활활 타올랐던 곳이 바로 북녘당.
0: 맞아요.

0: 많이 알려져 네네. 있는데 그곳이 지금은 가장 척박한 땅이 되었고
1: 네.
0: 그래서 더 마음이 좀 남다를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또 척박한 일본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고향 생각도 많이 날것 같은데.
1: 네,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가지고 어찌 보면 일본 땅이랑 북한 땅이랑 현재 상황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물론 북한 땅이 더 심하긴 하지만 일본 땅도 사실 거의 이제 북한 땅 수준이긴 하거든요. 현재 이제 보면 교회랑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거의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서 그래서 고향 땅 생각하면서 일본 땅에서 선교를 좀잘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0: 정말 하나님의 그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때에 저는 통일의 때가 정말 도적같이 올것 같다 생각하거든요.
1: 네.
0: 그렇게 넘어가면 우리 준우 형제님은 가장 먼저 뭘 하고 싶으세요?
1: 아, 제가 통일이 돼서 고향 땅으로 가면요.
0: 오고 갈수 있는 상황이
1: 아,
0: 되면
1: 오고 가면. 저는, 하나님의, 아무래도 이제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일단 하나님의 은혜나 이런 거를 저 혼자만 받을 수 없잖아요. 고향에 있는 친척, 뭐, 친구들이나 가족들도 받아야 하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좀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다 전도하고, 그리고 이제 또제 번업도 있으니까, 제 번업도 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같이 병행하면서 할것 같아요.
0: 동생 있다고
1: 네,
0: 하셨잖아요.
1: 맞아요.
0: 형, 그거 왜 믿어?
1: 아,
0: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1: 그러면 저 근데 충분히 이해가 가거든요. 거기서 수십 년간을 세뇌를 받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걸 순간에 믿으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긴 해요. 저는 그래서 그냥 그거 동생, 뭐 그런 상황이 만약에 온다면 그냥 제가 이제 크리스천으로서 할수 있는 동생을 감동시킬 수 있는 뭔가 이렇게 손안이를 계속 할것 같아요. 그래서
0: 동생을
1: 네,
0: 섬기고
1: 맞아요.
0: 나에게 짜증을 내도 다 안아주고.
1: 네, 뭔가 이제 모범적인 크리스천의 모습을 보여주면 동생도 감동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0: 그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1: 네.
0: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면서
1: 네네.
0: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
1: 맞아요.
0: 이곳 사회에서도
1: 그래,
0: 우리가
1: 맞습니다.
0: 매일같이 갖는 도전이잖아요.
1: 네.
0: 그러면 이 방송을 통해서 지금 전파를 통해서 목소리를 싣고 고향 땅에 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1: 네.
0: 근데 오늘 너무나도 할 얘기가 더 많고 나누고 싶지만 김준우 형제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을 맞아서 고향 땅에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말을 전할 수 있을까요?
1: 제 고향 땅의 어둠 속에 계시는 분들에게 사실 저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믿지를 않았어요. 진짜 없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완전히 이 세상에 신이란 존재는 완전히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 북한에 계시는 분들도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하나님을 믿는 분들도 계시겠는데 하나님을 믿는 분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고 이제 그 믿음을 잃지 말고 이제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고 이제 믿지 않으신 분들도 강요는 안 하지만 그래도 이제 하나님께서는 북한에 있는 그 어둠 속에 계신 분들을 계속 지켜주시고, 그리고 한국에 있는 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돌봐주시고 계신다. 거기서 이제 끝까지 뭔가 포기하지 말고, 이제 믿음을 잃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냥 잘 지내시고 계시면 좋겠다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0: 아멘.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붙들면서
1: 네.
0: 우리가 함께할 그날이 머지않은 줄 믿으면서 오늘은 저희가 그 소망을 같이 나누며 여기서 인사를 드릴게요. 평안도가 고향인 정착 5년 차. 참, 나중에는 이런 말들이 무색하겠죠? 정착이라는 말이 무색하고, 뭐, 이곳저곳 이사 다니면서의 이야기를 다채롭게 다닐 수 있는
1: 네.
0: 그날을 꿈꾸면서. 김준우 형제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아뢰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영원한 그 길 가운데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2부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붙어 있고 호흡기를 통해 몸 안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 꽈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장기간 미세먼지를 마실 경우 천식이나 폐질환 발생, 조기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자 크기 2.5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관을 통해 우리 몸의 순환을 일으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나눠지며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 노인, 폐질환 또는 심장 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 활동을 제한하고 실내 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 역시 실외 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외출 시 공인된 황사 보호 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는 이동을 피합니다. 유치원, 초중, 고교 등 학교는 행정당국의 권고에 따라 실외 수업을 금하며 수업 단축 또는 휴교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대비해 꾸준히 물을 마셔주면 가래 등으로 배출되기 쉬우며 외출 후 머리를 감거나 옷을 털어주고 바로 샤워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이어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북한어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 아멘,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사랑하는 남과 북에 또 주님께서 부르신 바로 그곳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영원한 생명, 천국 소망을 붙들며 사망에서 생명에 이르는,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을 누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함께 이루어가며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남과 북이 되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할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김 대표의
1: 내 돈 내 산.
0: 김 대표의 내 돈 내 산. 이 시간 남한 정착 16년 차 북한에서 온 김형수 대표님과 함께 할 텐데요. 통일부 소관 사단법인 북방연구회 김형수 대표님 자리로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십니까. 예, 북한에서 살다가 지금은 서울에서 살고 있는 김형수 대표입니다.
1: 네, 남북 청취자분들에게 오늘도 처음 들으시는 분이 분명 계실 거란 말이죠.
0: 네.
1: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0: 네, 안녕하십니까. 북한에서 김일성 종합대학 생명과학부를 졸업하고 평양 보통강구역 만청산 연구원에서 근무하다가 국동방송을 듣고 지금은 탈북한 이후로 현재 서울에서 살고 있는 김형수입니다.
1: 네, 벌써 10여 년 차의 정착기를 걷고 계신 우리 대표님과 함께하는 내 돈, 내 산. 내 돈으로 내가 산 물건이라고 해서 줄임말이에요.
0: 네.
1: 내가 산 물건, 내가 산 음식. 그러니까 대표님의 내 돈, 내 산을 들여다보면서 일상을 나눠볼 텐데요. 오늘의 내 돈, 내 산 만나볼까요?
2: 2025년 4월 1일 교통비 3만 원 결제가 완료됐습니다.
1: 오늘의 내 돈 내 산이 교통비, 버스나 아니면은 택시, 지하철의 경우잖아요.
0: 네, 그렇습니다.
1: 근데 대표님께서는 평양에서도 꽤 오랜 시간 지내기도 하셨고 평양의 지하철이 그 사진이 많이 돌아다녀요.
0: 그렇죠. 저는 계속 타고 다녔죠.
1: 네. 네. 거기에서도 많이 이용하셨을 것 같은데.
0: 예, 우선 지하철 노선도를 보게 되면 제가 충격받았어요. 한국 와서. 북한의 지하철은 평양에만 있잖아요.
1: 네.
0: 근데 평양 지하철 보게 되면 X 모양으로 두 개 노선밖에 없습니다. 예, 한마디로 말하면 대성구역에서 망령대구역으로 이어지는 노선이 광복역부터 네. 쭉 보게 되면 라곤역까지 아홉 개 노선이 되거든요. 예, 그리고 또 서성구역에서 평촌구역으로 이어지는 불금별역, 부흥역까지 8개역, 모두 합치면 2개 노선의 지하철역은 16개밖에 없어요.
1: 네.
0: 예, 평양에만 지하철이 있고 지방에는 지하철이 없지만 대한민국 와보니까요. 예, 서울 말고도 부산, 대구, 인천, 대전, 뭐 수원, 강주 등 지방 도시에도 지하철이 다 있는 거예요.
1: 그렇죠.
0: 아, 참 저는 놀랐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서울은 인천 또 그리고 수원 그 정말 그 전체를 포괄해서 수도권 지하철이라고 그러잖아요. 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우리 탈북자들이 모두 이걸 보고 나서 다 놀랍니다.
1: 네. 실제로 그 서울에서 지하철을 타면 서울역에서 타면 충청도인 천안까지 쭉 내려가잖아요.
0: 네, 그렇습니다.
1: 네. 버스도 정말 잘 돼 있어요.
0: 네, 네. 맞습니다. 시외버스라 해가지고 네. 그 터미널 가게 되면 종류도 여러 가지잖아요. 막 우등버스 같은 거는 앉으면 있잖아요. 북한에서 상상할 수 없을 거예요. 소파도 그런 소파가 어디 있겠습니까?
1: 네.
0: 누웠다 가면 한 2시간 되면 북한에서 말하는 평양서 함흥까지 갈 정도로 한 2시간이면 도로가 잘 돼 있으니까
1: 네.
0: 아, 정말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거 듣는 뭐, 분들이 상상할 네. 수가 없는 거죠.
1: 앞에 TV도 있고
0: 아 맞습니다. 네.
1: 보게끔도 해주니까
0: 네, 그렇죠. 맞습니다.
1: 대중교통하면 또 자부심이 있는 게
0: 네.
1: 외국과 비교했을 때도 한국의 그 대중교통이 그렇게 깨끗하다는
0: 네 맞습니다. 제가
1: 있죠.
0: 통일교육이라고 하는 전문가 자격을 땄어요.
1: 네.
0: 예, 그래서 통일부에서 하는 건데 전 세계 지금 우리 재동포가 750만 명 거의 된다고 하잖아요. 그 동포 사이가 그러니까 한인이라고 하잖아요. 그쪽에서 이제 의뢰하게 되면 저희가 가서 북한에 대한 실상을 강의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느님의 은혜겠죠. 세계 유명한 대학은 다 다니면서 강의했어요. 옥스퍼드 대학교도 가서 강의했었고요.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교, 그다음에 네. 또 트리어 대학교,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교, 정말 아르헨티나부터 해가지고 전 세계 진짜 많은 대학에 가서 강의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가보는 게 뭐냐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면서 비교해 봅니다. 최고가 어디일 것 같습니까? 1등이 대한민국이에요. 깨끗하고 편의점이 엄청 잘 돼 있지 않습니까?
1: 편의점 매점도 있고
0: 그렇죠.
1: 자판기도
0: 네, 맞습니다.
1: 있고요. 네. 근데 지하철이 그렇게 무수히 많은 만큼 환승하는 게이트, 그러니까 환승하는 통로도 있고 복잡해요.
0: 네, 네. 처음에는 정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북한 말로는 이제 지능형 선전하잖아요.
1: 네.
0: 거기 지금 노선도 있으니까 각 지역 노선들을 보면서 다닐 수 있는데 시간 몇 시에 열차 오고 몇 시가 오고 다 나오잖아요.
1: 맞아요.
0: 그리고 그 구매까지 다 나오고 그런데 그 전까지만 해도 저희 왔을 때는 종이 된 게 예, 예, 그
1: 네.
0: 이제 접어가지고 보면 쭉 펼치면 정말 큰 종이가 되는데 그게 꽉 차 있는 거예요 여기. 그걸 보면서 겨우 찾아가는 게 환승하는 게이트에서도 찾는 거 처음에는 막 이제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은 핸드폰 보면 다

0: 다니지 않습니까?
1: 그리고 화살표가 이렇게 표지판에
0: 다 표지 잘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네. 외국에 가서는 볼 수 없었던 게 있습니다. 스크린 도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북한 말로는 영어지 않습니까? 북한 청취자분 중에 대학 공부하는 분들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어가 문이고 스크린은 막이라고 하는 뜻이지 않습니까?
1: 네.
0: 이 북한 말로 말하면 제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 아마 자동 열차, 승하차 할 때 자동 승하차, 사고방지, 차단문 이렇게 말하면 비슷하지 않겠나 생각해봤어요.
1: 되게 직관적으로.
0: 네. 외국 가보면요. 조종차가 들어오기 전에도 개방됐기 때문에
1: 위험하죠.
0: 들어오기 전에 사람이 술 마신 사람이거나 환자거나 이런 사람들이 떨어질 수가 있거나 아니면 맞아요. 물건을 또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모든 역사가 지금 다 스크린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1: 네.
0: 조종차 문이 열리면서 동시에 그 승객들 쪽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스크린도 문이.
1: 자동으로 열리죠.
0: 자동으로. 그리고 이제 들어가면 자동으로 다 닫히고
1: 네.
0: 사고도 안 나고 너무도 편리한 거예요. 이게 정말 북한은 이민을 위해 복무함 구호는 있는데 이민을 위해 복무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생각된 거예요.
1: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공사를 했었잖아요.
0: 필요가 작지 않습니다.
1: 이 지하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요금도 저렴하게 잘 돼 있어요. 절대 비싼 게 아니거든요.
0: 한 번 타면 그저 1,500원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1: 1달러 정도죠.
0: 그게 1달러 가지고 출근하셨습니까? 그러면 왕복을 한다 해도 2달러밖에 안 되고
1: 네.
0: 휴일 자체가 토일은 다 쉬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출퇴근하는 거 보면 20일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기껏해야 44불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1: 그리고 요즘은 그게 나와 있더라고요. 한 달에 한 30달러?
0: 네.
1: 35달러 정도만 내면은 무제한으로 대중교통을 탈 수 있는
0: 그런 것도 있죠.
1: 카드를 마련해 주기도 네. 하잖아요.
0: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또 네. 자가용차도 타고 다니고 운전기기가 많지 않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자가용 승용차, 전기 스쿠터라고 하는 작은 네. 오토바이 있고 또 자전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중교통도 그렇게 많이 타진 않는데 결국 제가 한 달에 타는 월급에 비교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닙니까?
1: 맞아요. 북한 주민분들이 들었을 땐 1달러, 2달러 하실 수도 있지만 네. 저희가 평균 월급이 지금 나와 있는 게 2,000달러가 넘잖아요. 그렇죠?
0: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일반 직장인의 월급 자체가 월 평균 390만 원 한국돈으로 네. 된다고 하는데 이게 2,700달러가 되거든요.
1: 네.
0: 2,700달러를 제가 한 달에 버는 거예요. 저도 물론 마찬가지로 지금 회사에서 다니면서 버는 돈이 한 3,000달러 되거든요. 제가. 그런데 그 돈에 비해 봤을 때 교통 제가 다니면서 지금 쓰는 돈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북한 주민들은 평양에서 할 때 보면 지하철 돈이 작아 보여도 큰 겁니다. 왜냐하면 네. 타는 월급이 작으니까 거기 비해 그렇죠. 봤을 때는 엄청 큰 거죠. 그렇지만은 저희 같은 경우는 50달러는 좀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1: 공공기관인 지하철, 버스, 대중교통에 정부가 많은 예산을 소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남과 북의 지하철에 오늘 또 교통비의 내돈내산을 소개해 주신 만큼 이 지하철 대중교통의 큰 차이라고 하면은 또 뭐가 있을까요?
0: 평양에서 지하철 다닐 때 제일 힘들었던 것이 화장실 문제였어요. 북한은 위생실이라 그러죠.
1: 네.
0: 북한의 지하철에는 위생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선이 짧다 보니까 아마 그럴 수도 있는데
1: 집까지 기다려야겠어요. 집
0: 그러니까 보통 보게 되면 승리역에 나가는 게 김성광장에 있는 건데 들어가기 전에 이제 공동 위생실이 있어요. 밖에. 네. 거기서 꼭 봐야 되는데 그 전철에 들어가기 위해서 보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엄청 줄 길게 서 있어요.
1: 또 전철 타는 시간도 있고 급한 사람들은
0: 그렇습니다.
1: 너무 힘들
0: 근데 대한민국은 돌아보면 화장실이 엄청 잘 돼 있어요.
1: 그쵸.
0: 또 엄청 깨끗하잖아요. 북한은 재래식 화장실이 많잖아요.
1: 네.
0: 근데 대한민국은 그 양식 변기라고 북한 주민들은 듣고도 잘 모를 거예요. 앉아서 다 볼 수 있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1: 네.
0: 이제 그 세척하는 손 세척하는 이런 장비 다 돼 있고 또 말리는 장비까지 돼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들어가면 자기가 만약 그 안에서 다니다가 보면 좀 속이 출출할 수 있잖아요. 빵을 팔고 각종 음식을 파는
1: 지하철에요.
0: 그런 네, 네. 식당 같은 음식점이 많고 또 이제 편리한 상점들도 많아요. 뭐 핸드폰도 살 수 있고
1: 꽃집도 있어요.
0: 옷도 살 수 있고 예 네, 맞습니다. 꽃도 살 수 있어요.
1: 화장품도 팔고
0: 갑자기 저희 친구가 생일이 날 때 바로 이제 거기서 갈 수가 있잖아요. 또 정말 제가 또 희한했던 게 뭐냐면 마치나 경치 구경하러 들어온 것처럼 폭포를 막 옮겨놓은 것 같은 데도 있어요.
1: 맞아요.
0: 그 고속터미널에 가보면
1: 네.
0: 진짜 야외 폭포 같은 것도 막 만들어놨거든요. 그리고 평양은 지하철 출구도 하나밖에 없어요. 그 대한민국은 1번 출구, 2번 출구 뭐 어떤 거는 한 14번 출구까지 있거든요.
1: 맞아요.
0: 출구로 나가보게 되면 연결되어 있는 게 밖에 있는 큰 백화점도 있고 또 놀이공원도 있고 각종 여러 가지 편리한 게 다 있잖아요.
1: 네.
0: 언제면 따라올까.

0: 우리 남한의 청취자분들에게는 일상이잖아요.
1: 네.
0: 일상의 이야기지만 대표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일상에 대한 감사함이 고백이 되는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제가 항상 고마운 마음이 항상 지금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제일 중요한 목적이 한반도가 통일되고 북한이 잘 살고 대한민국도 전쟁이 없이 정말 통일되면 남한도 이제 잘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0: 네.
1: 그러자면 빨리 우리가 북한 주민들을 복음화 속에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냐.
0: 아멘.
1: 결과적으로 북한 주민과 함께 북한 당국도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역사는 하나님께서 지금 계획하고 계신다고 보거든요.
0: 네.
1: 지금보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정말 훨씬 선진국가 중에서도 더 빨리 발돋움하는 그런 길이 아니겠냐. 그런 생각 듭니다.
0: 네, 그렇게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복음 통일의
1: 네.
0: 역사를 기대하고 기도해 보면서, 지하철에 대한 오늘의 김 대표님의 내돈내산을 나눠봤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언젠가 저 분단의 장벽이 무너지고
1: 네.
0: 38선을 뚫고 지나가는 지하철도가 생기는 그날이
1: 그렇습니다. 네.
0: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1: 그렇죠. 지금 아마 노선도 보면
0: 네.
1: 지금 파주라든가
0: 아, 맞아요.
1: 북한 국경 가까이까지 지금 지하철 뚫고져 있어요.
0: 대기하고 있죠.
1: 네. 이제 통일만 되면 아마 한달 이내로 개성까지 막 들어가는 지하철이 설것 같습니다.
0: 파주에서 지하철 타고 북으로 넘어갔는데 30분도 채안 걸릴 것
1: 그러게요.
0: 같아요. 저는 그 개성역까지 거뜬히 갈수 있는, 신의주까지 갈수 있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북방연구회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복음 한 줄.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오늘의 복음 한 줄입니다. 오늘의 복음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남과 북의 언어로 연이어 두 번 선포할 텐데요. 필요에 따라 받았으며 함께 읊조리며 우리 주님의 복음에, 주님의 말씀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로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오늘의 복음, 오늘의 복된 소식을 찬양한 곡 함께 하시면서 묵상하신 후에는 케네스 베 목사님 통해 복음 메시지 함께합니다.

사랑하는 북녘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은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한 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가정 문제, 경제 문제, 중독 문제 등 많은 문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영은 죽었고 육만 살아있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은 원죄라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인간은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삽니다. 왜 이런 문제가 있느냐면 사단 마귀가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하였고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모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김일성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가 되어 북녘 동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성경과 교회를 없애어버렸습니다. 고난의 행군을 겪으며 이제 북녘 동포들도 태양신인 김일성도 근본적인 먹는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문제에 해결하는 길은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은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신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되며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이며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저주 재앙도 떠나가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여 여러분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의 행군을 견디며 소망이 없이 살아가시던 50대 가장이 예수님을 영접하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전에는 살 소망이 없었는데 이제 소망이 생겼습니다. 사는 것은 어려워도 심차게 예수님 의지하며 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만이 소망이고 예수만이 능력입니다. 이제 내 자신이 주인됨을 내려놓고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고 영접하시기를 원하신 분들은 조용히 소리를 내어 따라해 주십시오. 사랑의 주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내 마음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지금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해 주신 예수님, 나를 용서하시고 내게도 영생을 주옵소서. 이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월 20일 월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오전 중부지방과 전라권에 비 소식이 이어지겠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비로 도로가 많이 미끄럽고 시야가 흐려질 수 있으니 출근길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23도에서 26도 분포로 출발하겠고 낮 최고기온은 29도에서 33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북한은 오전에 황해도와 함경남도에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0도에서 26도 분포로 시작되겠고 낮 최고기온은 22도에서 36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는 하루 동안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오전에는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해 북부의 파도는 1에서 2m 사이로 일겠는데요.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구주로 시인하며 주님만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안에서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경상남도 창원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98.1MHz, 진주중계소 92.5MHz, 출력 5kW, 호출부호 HLDD로 방송되는 FEBC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147의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불모산에, 진주중계소는 월화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창원극동방송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창원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이경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창원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창원극동방송입니다. HLDD

0: 복음 70년, 경남 30년,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성도 김혜주원 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1: FM98.1MHz, 진주 FM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 나누는 은혜의 말씀 통해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장 18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란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주일예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에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아 극심한 가

있지요. 엘리야의 기도로 인해서 큰 비가 오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오늘날 나라를 움직이는 것은 정치가가 아닙니다. 경제인도 아닙니다. 마구 비판을 하는 언론이나 보통의 시민들도 아니지요.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나라는 움직여지고 세워져 갑니다. 그렇기에 나라를 위한 중보 기도자가 없다면 나라의 운명은 매우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나라를 위한 중보 기도자가 많이 있다면 나라의 운명은 회복되고 새롭게 되고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 믿으시죠? 기도하는 사람이 나라를 세우기 때문입니다.

모든 원망을 버리기 원합니다. 무언가를 마음에 더 담으려 하기보다 마음에 있는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함으로 새로워지게 하소서. 향초를 피운다고 청소하지 않은 방이 깨끗해지지 않듯이 내 마음의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게 하소서. 사람을 향한 원망과 불평도 하나님을 향한 슬픔과 원망도 모두 버리기 원합니다. 나는 상대방의 상황도 하나님의 마음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억지로 끌어안기보다는 토해놓고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소서. 알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선한 생각으로 품도록 인도하소서. 오늘 주님을 더 이해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성품을 알아갈수록 믿음이 더욱 생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정결해지면 주님과 더욱 가까워질 줄 믿습니다.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태양을 뜨게 하시고 새로운 아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했지만 주님이 새롭게 하시면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의 강이 내 안에 흐르게 하시고 그 생수가 나의 기쁨의 원천이 되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은 늘 찾으면서 떠나고 찾으면서 끝나지. 진부해서 지루했던 사랑의 표현도 새로이 해보고 달밤에 배꽂이듯 흔들리며 사라졌던 나의 시간들도 새로이 사랑하며 걸어가는 여행길 어디에 가면 행복을 만날까 이 세상 어디에도 집은 없는데 집을 찾는 동안의 행복을 우리는 늘 놓치면서 사는 게 아닐까

혹시 집안을 꾸미는 인테리어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 가정을 꾸미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을 꾸미고 싶으신지요? 예수 그리스도로 꾸며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장식하시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화장하세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참 안식처가 될 것입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FEBC,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평안하십시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상업광고 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경남지역 350만 영혼을 향해 복음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중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소리. 구원의 열정으로 달려온 30년. 앞으로도 순수 복음만을 외치겠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98.1MHz 진주 FM 92.5MHz 하나님의 방송 극동방송입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안녕하세요. 진영중앙교회 송철승 목사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감사할 것이 없다고 하십니까?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감사를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려고 하죠. 하지만 진정한 감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하루 세 가지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세요. 먹을 것이 있다는 것, 숨 쉬는 것,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감사의 사람이 되세요. 감사가 우리의 영혼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의 가정을 따뜻하게 하고 우리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듭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장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1분 말씀. 경남 합천군 율곡면 위치 내열냄비 전문 제조업체 경산세라믹과 함께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1분 말씀. 경남 합천군 율곡면 위치 내열냄비 전문 제조업체 경산 세라믹과 함께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생애 처음으로 예수님 이름을 듣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차 안에서, 라디오에 가만히 귀 기울이는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창원 극동방송은 오늘도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의 소리는 공중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나 말씀은 한 사람의 마음에 조용히 심겨집니다. 오늘 뿌려진 그 한 알이 내일의 믿음이 되고 한 생애의 구원이 됩니다. 이것이 창원 극동방송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창원 극동방송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방송에 헌금을 해주시고 후원해주시는 분들, 묵묵히 창원 극동방송에 복음 30년을 함께 해주신 분들, 그분들이 계시기에 순수하게 복음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돌아 내가 새 일에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몇 번을 읽다가 묵상을 했죠. 그래서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아있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구나 하고 말이죠. 그런 여러분의 오늘을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7월 20일 빈

빛나는 오늘 썸머 스페셜, 오늘도 빛나는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새기다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다에서 새기다 이렇게 세 글자를 샵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FM98.1 장원극동 방송의 빛나는 오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빛나는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새기다입니다. 무엇을 새겨야 할까요? 오늘은 잠언 3장 3절 말씀으로 기도 올려드리며 새겼으면 합니다.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아멘.

어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단잠자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의 근심은 어제로 족하니 모두 버리게 하소서. 오늘 주시는 새로운 기대와 소망으로 새롭게 시작하게 하소서. 주님의 인자하심과 진리로 나를 다스려 주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말씀의 인도를 받기 위해 오늘도 말씀을 읽기

원합니다.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진리가 나를 떠나지 않도록 진리 앞에 나아갑니다. 내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게 하소서. 오늘도 모든 선택 앞에 말씀을 기억하게 하소서. 선택의 기준이 나의 감정이나 이익이 되지 말게 하소서. 선택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되게 하소서. 나의 손과 발로 나의 삶으로 말씀을 행하는 자 되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나와 동행하소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과 기도를 우리의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새기다 입니다.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면 기도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사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기도 오늘은 잠언 3장 3절 말씀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 반에 새기라. 오늘도 모든 선택 앞에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내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길 수 있기를, 그래서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기를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샵 0981번으로 새기다 라고 남겨주시면 기도문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새기다이고요. 샵 0981번으로 계속해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교회 한옥 목사님의 말씀 듣고 7시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오직 복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새로운 교회 한옥 목사님께서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25절까지를 본문으로 사무엘의 유언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지난주 사무엘상 8장인데 오늘은 사무엘상 12장이거든요. 8장과 12장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사무엘을 통해서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주십니다. 미천한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라는 사람이 왕으로 세워졌는데 이 사울이 워낙 연약한 지파 출신이다 보니까 왕이 되었지만 다른 열두 지파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때맞춰서 암몬족 속에 대침공이 있었고 사울왕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국난을 타개하기 위해서 뭉쳤습니다. 그리고 기적같은 승리를 거두었죠. 이 승리로 인해서 단번에 사울은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국민 영웅으로 부상하면서 첫 왕으로서의 입지를 다질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길갈에서 다 함께 사무엘을 중심으로 드렸는데 뭐 사울왕을 비롯한 승리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스라엘 왕정체제의 첫날이 이제 지금까지 사사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중재하던 사무엘의 마지막 은퇴식이 되었습니다. 고별설교가 되었죠. 하지만 그 고별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한껏 승리의 기쁨에 도취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정신이 번쩍 들게 만드셨어요. 사무엘은 먼저 20여 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자신의 리더십 인생을 백성들과 하나님 앞에 한번 평가받기를 원했습니다. 3절, 5절 읽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도 오늘 증언하느냐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윤동주 씨의 식기에 보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거 인용해서는 안 되는 정치지도자들도 막그 말을 인용을 합니다만은 정말 사무엘의 인생은 하나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정말 그렇게 깨끗한 리더였는지를 백성들 앞에서 선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모든 지도자들이 자리에 앉으면 사람이 변합니다. 권력의 단맛에 취해서 그 권력을 이용해서 해서는 안 될 짓들을 많이 하죠. 사무엘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절대 권력을 부여받았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어떤 힘이 주어졌을 때그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무엘은 뇌물을 취하지 않았고 부정부패하지 않았고 그 힘으로 사람들을 압제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모두 사무엘의 리더십이 깨끗했다는 것을 인정했죠. 깨끗한 리더십은 바로 예수님의 리더십입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로부터 부여받았지만 예수님은 그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리더십에 우리의 운명을 맡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은 자기의 리더십의 권위를 다시 한번 인정받고 나서 백성들에게 역사 강의를 시작합니다. 6절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강의를 쭉 시작하는데 성경에서 보면 항상 이 민족의 터닝포인트가 되는 시점에 새로운 미래를 출발하기 전에 반드시 역사를 돌아보게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역사에서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제대로 창출할 수가 없거든요. 이 역사 강의의 핵심을 알려면 17절을 좀 먼저 읽어야 됩니다. 17절 함께 읽습니다.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스라엘의 밀베는 때는 5, 6월 경인데 비가 전혀 내리지 않는 건조기입니다. 그러므로 벼락이 치고 비가 내린다는 것은 상상을 할수 없는 불가능한 일인데 이 일을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보여줄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들한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다른 나라들과 똑같은 왕정체제를 갖겠다고 한 것이 하나님을 얼마나 노엽게 한 것인지 하나님이 너희에게 알기를 원하신다. 백성들이 뒤통수를 한대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지금 잔칫날이잖아요. 처음으로 세운 사울왕을 중심으로 그들이 적군을 물리친 승리의 샴페인을 터뜨리는 날인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화나셨다고 말씀하시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뜻대로 하나님이 왕을 세워줬고 그 왕을 중심으로 적을 물리쳤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이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성공했다고 해서 반드시 우리가 잘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옳았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실패뿐만 아니라 성공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회초리를 때리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루지 않은 그 어떤 성공 속에는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는 때가 있거든요. 6절을 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니는 여호와이시니. 왕정 체제의 끝판왕은 애굽의 바로왕의 시스템이죠. 절대 권력자 바로왕에 의해서 그들이 얼마나 짐승처럼 혹사당했어요. 거기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출애굽시켰잖아요. 그래서 광야를 통과시켜서 이 약속의 땅으로 데려와서 이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고 살게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신실하셨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신실하지 않았어요. 그 역사가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에게 신실하지 않았던 때가 많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모든 것이 편해지니까 광야 시절의 그 간절한 신앙이 없어졌고 옆에 다른 우상들을 슬금슬금 곁눈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을 상실하고 다른 우상들을 곁다리로 같이 섬기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보호막이 떠났습니다. 그때 수많은 외세 침략군들이 그들을 공격해 들어왔고 그들을 유린했죠.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의 손에 넘기셨다고 했어요. 그 침략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의 회초리였다는 뜻입니다. 고난이 극심해지면 그들은 하나님께 다시 살려달라고 부르짖었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여룻바알, 기드온이나 입다나 사무엘 같은 사사들을 계속 보내셔서 그들을 살려주시고 또 살려주셨습니다. 구해줘봤자 또 사고칠 걸 뻔히 알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끝없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던 것이 사사시대였어요. 출애굽부터 사사시대까지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왕이 있는 나라보다 더 안전했어요. 더 강했어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로 그들을 살펴주셨기 때문인데 그것이 그들은 특권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불안하다고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왕을 원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의 다스림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만 이 위기의 순간만은 세상의 왕을 손잡고 건너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마귀가 그때 속삭입니다. 요 시즌만 그렇게 가자. 눈딱 감고 그렇게 가자. 세상의 방법으로 가자. 다른 왕의 인도를 받아봐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효율적이고 빠른 세상의 왕의 손을 잠시만 잡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유혹을 단호히 뿌리쳐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자의 왕이, 사자의 자녀가 승냥이 새끼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썩은 고기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여러분의 가정의 왕은 오직 예수님뿐이심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이 먹고 살기가 힘들수록 돈이 여러분의 왕이 아니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심을 선포하십시오. 우리 삶의 모든 최종 결정은 기도해 보고 우리의 왕 예수님의 결정을 받고 해야 됩니다. 인생의 폭풍을 통과할 때는 우리의 왕의 손을 놓고 세상 왕의 손을 붙잡을 때가 아니라 오직 우리의 왕의 손을 더 꼭 붙잡아야 될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손을 제대로 분별해야 우리는 거짓 왕의 손에게 미혹당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세상 왕들은 매력적인 얼굴을 하고 거짓된 헬퍼의 손을 우리에게 내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손을 여러분은 분별하셔야 됩니다. J.R. 톨킨의 반지의 제왕에 보면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왕의 손은 치유하는 손이야. 그래서 그 손을 보면 그분이 진짜 왕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의 손에는 갈보리 십자가의 상흔이 있습니다. 그 손을 보면 여러분은 당장 위기를 건져주겠다고 하는 세상 왕의 손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18절 읽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무엘의 말대로 똑같이 되니까 이 우레와 벼락을 볼 수 없는 시즌에 우레와 벼락이 치니까 모두가 털썩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때 사무엘이 그들을 위로합니다. 20절 읽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너희들이 왕정체제를 세워달라는 요구로 인해 하나님을 노엽게 하시긴 했으나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니까 이제부터 어떤 마음으로 이 왕정체제를 유지하는가가 중요하다. 이제부터 이 왕정체제가 하나님의 권위 밑에 잘 복종하게 한다면 너희들은 살 것이다. 14절, 15절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한마디로 사사기 400년의 역사의 교훈은 너희가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얼마나 잘 유지하는가에 달려있다. 너희가 단지 교회를 다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래서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해야 살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망할 것이다. 그렇지만 너희가 정말 언제나 하나님과 깊이 동행한다면 너희는 살아날 것이다.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체제가 세워질 것이지만 이 법칙은 변함이 없다. 이제 너희들의 왕부터 왕의 왕이신 하나님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만 된다.

오늘날 우리한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무늬만 크리스천으로서는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24시간 주님의 임재 앞에서 걸어야 돼요.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잠깐 성공에 교만해져서 기도의 열기가 식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생의 크고 작은 일을 우리 마음대로 결정해버린다면, 세상의 생각대로 결정해버린다면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승리의 샴페인을 터뜨리며 취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20절 읽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비록 왕이 세워진다고 해도 하나님의 리더십에 왕부터 순종해야만 된다. 이 왕정체제는, 이스라엘의 왕정체제는 신정체제 안에서만 안전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눈에 보이는 너희의 왕이 구원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순종하는 믿음이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이 가슴 철렁한 메시지를 사울왕이 앞에서 제랍줄에서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사울왕의 마음이. 지금 사울왕이 비로소 깨달은 거, 이 잔치의 주인공이 자기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사울왕은요 지지율 99%입니다. 믿기 어려운 대승을 거두었어요. 엄청난 외세 침략군으로부터 나라를 구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살수대첩 뒤에 을지문덕 장군이고 한산대첩 뒤에 이순신 장군입니다. 뭐 못할 게 없습니다. 인기 절정인데 사울왕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죠. 오늘의 주인공이 네가 아니야. 이 기적의 승리의 영웅은 네가 아니야. 너를 세우신 하나님이다. 만약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악을 행하면 25절 끝부분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와 너희 왕이 함께 망할 것이다. 함께 망할 것이다. 사울왕이 정신이 번쩍 들었을 거예요. 왕이 된 사울은 자기가 이스라엘에서 지금 최고라고 착각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왕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위대한 성공을 거두었다 할지라도 그는 자기 위에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인식해야만 했습니다. 그때부터 담대하고 편한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죠. 사울왕에게 주는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사무엘은 이제 정치 리더십의 전면에서는 물러나게 되지만 그가 절대 물러나지 않는 자리가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영적 지도자의 자리였습니다. 23절 읽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옳은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여러분, 기도하기를 멈추는 것도 죄라는 거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죄하면 살인죄, 뭐 도둑질, 강도살인 이런 것만 죄라고 생각하는데 사무엘의 스탠다드는 얼마나 높은지, 나는 지도자로서 기도하기를 쉰다, 이건 죄라고 생각한다는 거지. 내게 맡겨진 양떼를 위해 기도하기를 멈추는 것은 죄라고 생각한다. 충분히 기도를 쌓으면 여러분에게 브레이크드루가 열릴 줄 믿습니다. 사무엘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머니 한나의 뱃속에서부터 기도로 준비된 사람이니까 그의 평생은 기도의 시대였어요. 그가 다스리던 이스라엘은 거룩한 기도가 다스리던 시대였기 때문에 미츠바의 그 민족 대각성의 기도 집회도 사무엘의 기도가 불쏘시개가 된 거죠. 리더의 기도는 양떼의 기도의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그의 기도가 연약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강한 그리스도의 군대로 바꿨어요. 온밤을 부르짖는 기도를 그는 평생 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기도 생활에는 쉼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셨습니다. 이제 사울에게 정치 리더십은 인수인계하고 물러나지만 죽는 날까지 이 영적인 중보 기도의 자리는 물러나지 않겠다는 결심,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결심이에요. 기도를 멈추는 것은 기도하기를 실패하는 것입니다. 사무엘 왕의 즉위와 함께 사무엘이 뒤로 전면으로 물러나지만 그의 기도가 살아서 나라를 지킵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누가 막았다고요? 여호와의 손이 기간 동안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그 말은 사무엘의 기도가 여호와의 손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둘러쳤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울 왕이 이루었던 수많은 승리도 결국 사무엘의 기도가 뒤에서 뿌리가 되어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지. 여러분,

기도하는 지도자와 한 시대를 산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부모님은 가정에 기도하는 지도자입니다. 평생 기도에 무릎을 꿇는 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축복입니다. 자기들은 자기 잘나서 된 줄 알지만 그 부모의 기도를 먹고 산 거죠. 기도하는 지도자가 있는 교회는 축복이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는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의 팔을 벌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고 사업을 지키시고 나라를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새로운 시대로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리더십을 닮은 사무엘의 리더십입니다. 백성들을 위한 기도와 말씀의 리더십.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지만 지금도 하늘 보좌 위에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은 예수의 영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조금만 기도해도 우리를 위해 엄청나게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를 느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엄청난 중보기도의 힘으로 마귀의 공격을 뿌리치고 오늘도 숨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은 지도자로서 자기가 그렇게 헌신할 테니 백성들 너희도 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너희들이 은혜의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고 합니다. 24절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자,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죠.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큰일을 항상 생각하라. 그를 경외하라. 그를 진실하게 섬기라. 첫 번째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는데 그냥 일어났나 보다 이러고 그냥 당연시키고 하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 그걸 헤아려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가 내 삶에서 계속 풀어지고 있는 것을 생각한다면 함부로 살지 못할 것입니다. 특히 과분한 성공을 이룰 때일수록 하나님을 생각했어야 했어요. 사울왕이 지금 하나님을 생각해야 될 때예요. 자기 힘으로 이게 된 게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지. 성공의 순간일수록 우리는 이게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만 합니다. 둘째,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살 수가 없는 인생입니다. 셋째는 마음을 다해서 진실이 하나님을 섬기라. 이때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진실하게, faithfully, 신실하게 안 섬기는 게 문제였어요. 지금도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많아요. 그렇지만 신실하게 믿는 사람은 드물어요. 했다 안 했다 하지 말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위한 섬김을 계속하십시오. 신실함.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렇게 신실하게 섬기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저것 다 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힘들 때는 막 세상 신에게 달려가고 이러지 말고 정말 신실하게 변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대충대충 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좀 제대로 섬기라는 거지. 한국교회 예수 믿는 사람은 많지만 신실하게 제대로 세월이 가도 변함없이 정성을 다해서 섬기는 사람은 참 드물어요. 우리 새로운 교회가 그런 크리스천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리더십은 항상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리더십이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리더십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실하게 그분을 섬긴다면 우리는 잘될 수밖에 없어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우리 광야 때 간판도 못 걸고 살았던 겁물었던 시절을 생각하면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들어가서 이게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된 것임을 생각하고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산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 앞에서 보여줍니다. 저렇게 겸손하게 저렇게 기쁘게 저렇게 은혜롭게 사는 사람들도 있구나. 나도 교회 가봐야겠다. 그렇게 365일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믿는 신실하고 뜨겁게 믿는 기도와 말씀이 충만한 그런 교회의 모습을 세상 앞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교회의 부흥의 역사 챕터 2를 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0: 그다.
1: 오직 복음으로 지금까지 새로운 교회 한옥 목사님의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전도방송을 통해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던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한 어머니의 이야기 대구 물댐교회 권영선 집사님입니다.
1: 저희 큰아들이 사춘기였을 때 아빠를 갑작스럽게 천국 보내면서 마음 문을 닫고 지낸 시간 좀 됐었거든요. 그래서 뭐 교회분들 연락도 피하고 사람들하고 관계도 멀리하고 방송 당일에도 혹시 전화를 안 받으면 어떡하나 정말 조마조마했었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전화도 잘 받고 진심으로 영접기도 따라하는 모습 보고 정말 하나님이 이 아들 많이 사랑하신다 느껴져서 너무 위로가 되고 감사했었습니다. 아들이 인터뷰 때 한번 제대로 살아보고 싶다고 고백도 했었고 교회 가보겠다고 저한테 이야기도 해주더라고요. 진짜 스스로 교회에 와서 예배에 참석하게 됐고 또 운동도 다시 시작하면서 자기 삶에서도 긍정적인 모습으로 많이 바뀌고 밝아지고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 일을 통해서 엄마인 저에게 다시 또 소망 품고 기도할 힘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한 영혼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찾아가셨던 것처럼 극동방송도 보이지 않는 전파 통해서 복음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는 생명과 소망을 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대구 물댐교회 권영선 집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FM 98.1MHz 진지 FM 92.5MHz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BC 극동방송에서 이곳을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한국교육자선교회 이종식 목사님입니다.
1: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나라다운 나라로 세워주시고 건강한 나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남북이 분단된 지 80년을 넘어갑니다. 하나님, 이 땅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어 저 북녘 땅의 인간 우상이 사라지고 압제받고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이 마음껏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 한반도의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속히 도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21세기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제사장 나라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극동방송 2026 썸머 스페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올여름 극동방송이 준비한 특별한 시간이죠. 찬양 하나 또 하나 은혜가 점점 쌓여가는데요. 영혼을 울리는 곡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여름 이 찬양 도저히 막을 수가 없군요. 쏘아 올립니다.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을 넘어 하늘이 열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이 여름의 주파수는 찬양입니다.

FM98.1 진주 FM92.5MHz 창원 극동방송의 빛나는 오늘 썸머 스페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문자 참여 기다리는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이나 축하할 일들, 기도 제목들 보내주시고요. 특별히 썸머 스페셜 기간에는 찬양 신청 가능한 거 아시죠? 찬양의 제목, 혹 오늘 같은 날 이 찬양 들으면 참 좋겠네요 라는 짧은 멘트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어떤 찬양 함께 나누면 좋을까요?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오늘 출석 단어,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새기다입니다. 새기다, 세 글자네요.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면 기도문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빛나는 오늘에서는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도자기에서 접시 세트, 야베스 목장에서 요거트 세트, 소중한 이유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오늘 색이다 이렇게 세 글자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면 잠언 3장 3절 말씀으로 올려드린 기도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를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몰라요. 그 말씀이 늘 우리를 떠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 그 마음판에 새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새기다 이렇게 세 글자를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찬양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빛나는 오늘 썸머 스페셜 7월 20일 방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색이다 이고요.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4343님, 오늘도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겠어요. 5082님,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메며 마음판에 새기라.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히 잊혀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26분 지나고 있고요. 잠언 낭독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11장입니다. 어떤 분과 함께하게 될지 기대해 주시고요. 장원 극동방송에서 말씀 낭독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참여하실 분들 낭독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민 PD입니다. 이번에 빛나는 오늘 가족분들 그리고 전파 선교사님들과 함께 이 잠언낭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영광입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면 좋겠고요. 매일 저녁 5시 은혜의 충전 라이브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언 11장.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삼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삭슨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오늘의 잠언은 김경민 PD와 함께 11장을 만나봤습니다. 11장은 의로움과 정직이 결국 우리를 지키고 살리고 악함과 속임은 스스로를 무너뜨린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삶인지를 돌아보는 그런 하루 되었으면 합니다. 더불어서 낭독에 참여하실 분들 기다리고 있는데요. 신약과 구약 전체를 우리 전파 선교사님들과 청취자들이 함께 낭독을 녹음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낭독 두 글자 남겨주시면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새기다 입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이 말씀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하루 되었으면 합니다. 샵 0981번으로 오전 8시까지 새기다 라고 남겨주시면 기도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창원극동 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요,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과 기도, 헌신으로 말미암아 제작되고 있습니다. 감사드려요. 오늘도 반짝반짝 빛나는 하루 보내세요.

시편 오 하나님 귀 기울여 들으시고 도와주소서. 운명의 날이 다가왔다는 생각에 이렇게 단식하며 흐느낍니다. 저들이 나를 찾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나를 잡으려는 공모자들이 자신들의 혀를 무기 삼아 독설을 내뱉고 독화살 같은 말을 쏘아댑니다. 매복하여 있다가 누가 맞든 아랑곳하지 않고 느닷없이 쏘아댑니다. 저들은 운동 삼아 사악한 일을 벌여 건강을 유지하면서 남몰래 놓은 덫의 목록을 품고 다니며 서로 말합니다. 누구도 우리를 잡지 못할 거야. 이렇게 감쪽 같은데 누가 눈치채겠어. 그러나 주님은 명탐정, 지하실처럼 캄캄한 마음속 비밀까지도 알아채십니다. 하나님께서 화살을 쏘시니 저들이 고통에 겨워 몸을 구부리는구나. 쓴 웃음 짓는 군중들 앞에서 꼴사납게 고꾸라지는구나. 모든 사람이 보는구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장안의 화제가 되는구나. 선한 이들아 기뻐하여라. 하나님께로 피하여라. 마음씨 고운 이들아 찬양이 곧 삶이 되게 하여라. 시온에 계신 하나님, 침묵이 주께 찬양하고 순종도 그리합니다. 주께서는 그 모든 것에 담긴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 모두 죄를 짊어지고 머지않아 주님의 집에 이릅니다. 지은 죄 너무 무거워 감당할 수 없지만 주께서는 그것을 단번에 씻어주십니다. 주께서 친히 택하신 이들은 복이 있습니다. 주님 거하시는 곳에 초대받은 이들은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집, 주님 하늘 저택에 있는 좋은 것들을 한껏 기대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일들이 주님 트로피 보관실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주께서는 땅을 길들이시고 대양에 물을 채우시며 산을 조성하시고 언덕을 아름답게 꾸미시는 분, 폭풍과 파도의 노호와 군중의 시끄러운 소요를 가라앉히시는 분, 도처에서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고 두려움과 놀라움으로 바라봅니다. 새벽과 땅거미가 번갈아 소리칩니다. 와서 예배하여라. 땅에 찾아오셔서 땅에게 기쁨의 춤을 추게 하소서. 봄비로 땅을 장식하시고 생수로 하나님의 강을 채우소서.

밀밭을 황금빛으로 물들이소서. 주께서는 이 일을 위해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비를 내려 갈아엎은 밭을 적셔주시고 흙이 물을 넉넉히 품게 하소서. 썰의 질과 고물의 질에 땅이 꽃을 피우고 열매 맺게 하소서. 산봉우리에 눈 왕관을 씌워 빛나게 하시고 주님의 길에 장미꽃잎을 흩뿌리소서. 거친 풀밭 곳곳에도 뿌려주소서. 언덕들이 춤추게 하시고 협곡진 비탈에 양떼를 두어 골짜기와 골짜기 아마포를 들이운 듯 꾸며주소서. 오, 저들에게서 기쁨의 함성 터져나오고 즐거운 노랫소리 그치지 않게 하소서. 더 메시지 지금까지 시편 64편, 65편 전해드렸습니다. 낭독에는 이희진이었습니다.

0: 이 프로그램은 안전한 먹거리와 환경을 책임지는 국가대표 검사기관 동진생명연구원과 함께합니다.
1: 1분 말씀 321개의 다양한 객실과 웨딩, 각종 예배 연회가 가능한 그랜드 머큐어 앰베서더 창원 호텔과 함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321개의 다양한 객실과 웨딩, 각종 예배 연회가 가능한 그랜드 머큐어 앰베서더 창원 호텔과 함께했습니다.
0: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 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전파는 선교사가 됐습니다. 30년 복음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30년간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았던 그 작은 헌신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간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복음 방송은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이제 창원극동방송은 라디오를 넘어 더 넓은 미디어의 바다로 복음의 길을 이어가려 합니다. 그 걸음도 전파 선교사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그리고 보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이 시간은 하나교회 정혜철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성경 말씀은 사사기 2장 6절로 15절까지입니다. 14절만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략을 당케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심해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며 이 시간에는 사사시대의 악순환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의 핵심 내용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분배된 가나안 정복을 완수하고 그 땅에 정착하라는 것이요. 둘째는 그 땅에서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철병거 등에 대한 두려움으로 땅의 정복 전쟁에서 실패했고 또 하나는 자기들의 강성한 후에도 경제적 가치로 저들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땅의 바알과 아스다롯 신을 섬김으로 여호와만을 섬기는 일에서도 실패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순종이라는 것을 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 10절에는 여호수아와 동시대 사람들이 다 죽은 후에 다른 세대는 여호와도 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붕괴가 오게 되었을까요? 사사기 2장에서는 저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고 그들의 단을 헐라했음에도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온갖 음란 문화에 젖어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 모르고 들여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은 가나안이요. 우리의 삶은 매일 전쟁입니다. 그럼에도 순종치 않고 저들의 이방 신상을 그대로 유지하니 그 결과 그들이 너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리라 한 대로 된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 말씀을 할 때 백성이 소리 높여 울며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삶은 전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운 것이 회개한 것입니까? 회개란 가던 길에서 원래 자리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스스로 소화선 안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종교 형식만 강화시킵니다. 울었다, 예배 드렸다 등등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속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분이 행하신 일도 모르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기계적으로 회개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데 삶은 안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에서 하나님은 이러시기를 야 그런 회개 그만하자.

0: 내가 언제 재물에 목말랐나? 성전 문 닫자 한 것입니다. 삶은 탐욕에 붙들려 조금도 달라지지 않으면서 계속 회개하고 울고 또 예배드리고 종교적 형식만 강화하는 그런 예배는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일어난 다른 세대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 말씀에 보면 악을 행하며 바알들을 섬기며 그 열조의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곧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았으니 곧 바알과 아스다롯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노략한 자들의 손에 붙여 노략당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맹세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에겐 재앙입니다. 왜 다른 세대가 갑자기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계속 단을 헐지 않고 아스타롯과 바알신을 섬긴 결과입니다. 즉, 효율적으로 당장 눈에 좋게 보이고 당장 이익이 된 가나안 문화를 매력적으로 본 것입니다. 이런 생태계를 만들어 놓은 것은 기성세대입니다. 콩 심은 데서 콩 나옵니다. 뭔가 생태계가 잘못되었기에 다른 종자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엄중히 고찰해야 할 것은 역사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일상의 조그마한 사건들이 모여 인생이 되고 인생이 모여서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세대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다는 것은 단순히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삶의 체계가 붕괴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신명기에서 내게 명한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가르치고 앉았을 때나 길을 행할 때나 누웠을 때나 일어날 때 강론하라 했습니다. 마음에 새기라? 마음, 우리 인생의 실존적 실체입니다. 입으로 말해 귓구멍에 넣는다고 학습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실존적인 삶을 통해서 후배들에게 어떤 생태계를 만들어주고 있는가입니다. 강론은 말씀을 풀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이 말씀이 되도록 가르치고 살아내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보면 문설주와 박간문에 기록하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기성세대가 그런 토양을 안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첫째, 이는 잘못된 성공의 열망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공 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부모들이 자식들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못할까 봐 불안해합니다. 결국 들어간다 해도 그 기쁨이 어디까지일까요? 누리고 가져야 성공이라는 것은 세상이 가르쳐주는 공식입니다. 그러나 참 성공은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에게서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 그러므로 바꿔야 할 것은 내가 무엇을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위해 쓰임받고 사용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하라. 내가 감당하고 있는 것이 세상 눈에는 초라하게 보일지라도 이것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고 싶다 하는 것이 성공한 것입니다. 신앙의 전수라는 것은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온 삶으로 웅장한 메시지를 드러내야 합니다. 그런데 안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목말라 할 수밖에 없으니 그것도 성공입니다. 탕자가 온전해질 때는 돌아올 때입니다. 그럴듯하게 준비되는 것이 온전히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완전해지라 하지 않고 온전해지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허물도 약함도 그분이 다 만져주십니다. 바로 그것이 성공입니다. 결국은 내 힘으로 살래? 내 힘으로 살래? 하는 이 싸움입니다. 오늘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복된 자가 되기를 소망합시다. 아멘.
1: 내가 매일 기쁘게 지금까지 하나교회 정혜철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289-8650 지역번호 055-289국에 8650번

0: 표 목사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에서는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에게 참된 것을 말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거짓이 얼마나 많습니까? SNS에 거짓된 자신, 광고에 거짓된 약속, 그리고 심지어 우리 자신의 거짓된 모습까지. 하지만 기독교인은 진실의 사람입니다. 말이 진실하고 행동이 일치하고 약속이 신실해야 합니다. 혼자 있을 때와 사람들 앞에서 다른 모습을 보이십니까? 당신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십니까? 당신의 약속을 지키십니까? 작은 거짓부터 버리세요. 자녀 앞에서 거짓되지 마세요. 이웃 앞에서 진실하세요. 당신의 진실함이 당신의 신앙을 증거합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진실한 신앙으로 살아가겠습니다.
1: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0: 창원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진해 베스메스 교회 임수희 전도사입니다. 지금 이 극동방송에 이렇게 30주년 기념을 통해서 저는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걸 간증하고 싶습니다.
2: 지난 30년 동안 어떤 은혜를 받으셨는지 나누어 주실 수 있으실까요?
1: 저는 1990년도 9월 9일 날 우리 베스메스 교회를 개척했어요. 우리 남편 목사님이. 그런데 96년 3월 16일 날 극동방송이 개국을 했고, 저는 6월 20일 날 운전하고 가다가 내 지주막과 출혈이 돼갖고 그냥 쓰러진 거예요. 근데 그때 마산 삼성병원에서 수술을 하는데 극동방송에서 누군가 전화를 해가지고 극동방송에다 기도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베스메스교회 임수희 사모가 지금 생명이 위독합니다. 뇌수술을 했는데 기도해 주세요. 이걸 올려가지고 저는 그때 그 기도의 힘으로 제가 살아나서 극동방송 3월 16일이 생일이고 저는 6월 20일이 제 생일, 제2의 생일이라 저 30년입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 일을 생각하면 극동방송이 다 진행하고 끝날까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극동방송을 사랑하고 저도 극동방송을 위해서 열심히 돕고 기도하겠습니다.
2: 지나온 3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30년을 기대하며 창원 극동방송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1: 극동방송은 꼭 있어야 될 거고, 요즘에 차 운전하지 않는, 운전하잖아요. TV를 보면은 방에 앉아서 봐야 되지만, 운전은 이동하면서 누구든지 다 듣는데, 극동방송을 고정시켜 놓고, 극동방송을 듣게 되면 안 믿는 사람들도 믿게 되고, 그러니까 이 극동방송의 방송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어지면 좋겠고, 또 복음 통일이 되는 날까지, 이 복음이 널리 전파돼서 안 믿는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됐으면 그게 바람이고 기도의 제목입니다.
2: 끝으로 창원 극동방송 청취자분들께도 한 말씀 남겨주시죠.
1: 극동방송 청취자들은 누구든지 듣거들랑 그 마음이 열려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천국 백성으로 극동방송의 또 운영위원으로 또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로 섬기면서 이렇게 널리 전파돼서 이 전 세계가 다 복음화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동참하고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원 극동방송 30주년 화이팅!
0: 창원 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극동방송을 통해 누린 한 사람의 은혜, 이 은혜가 오늘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7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 7월 21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 교회,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7월 21일 화요일 삼천포 교회, 그리고 남해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는 7월 28일 화요일 남해읍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는 저녁 7시, 사천과 남해는 저녁 7시 30분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거제 장평동에 위치한 장평교회에서 7월 25일 토요일 유치부와 유초등부 아이들을 대상으로 1일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009-4259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청군 기독교연합회 주관 곽선희 목사님 초청 목회자 부부세미나가 7월 27일 월요일 오후 2시 산청읍 중앙로에 위치한 산청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문의와 신청은 010-9426-0549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진해구 송학동에 위치한 진해교회에서 교육 목사님과 관리 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자세한 사항 010-3058-7895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NG 영성 캠프가 7월 28일 화요일부터 30일 목요일까지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주제로 북창원 한빛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문의 055-298-2438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호국 보훈의 달 기념 현충시설 기념관에서 놀자 체험 행사가 오는 7월 31일까지 애국지사 산돌 손양원 기념관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 055-587-7770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교육자선교회 주관 제95차 전국여름연찬회가 8월 3일 월요일부터 5일 수요일까지 부르신 곳에서 복음의 삶을 새롭게 라는 주제로 김해중앙교회에서 열립니다. 경남지역 학교와 교회학교 선생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5505-3367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극동방송에서 어린이 합창단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번으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생명의 소리 극동 방송입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매주 월요일 이 시간은 성산 한빛교회 정원기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레위기 5장 14절부터 6장 7절까지를 본문으로 속건제 빚진 인생이 은혜로 회복되는 삶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여러분 요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어떻습니까? 자세히 보면은 복수에 대한 주제들이 참 많습니다. 학교 폭력, 또 사기 피해자, 이들이 직접 가해자를 찾아가서 복수를 하는 내용들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장면을 보면 굉장히 열광을 하죠. 왜 그럴까요? 가해자가 사실 진심으로 사과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남한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었는데 이 가해자들이 뭐 그럴 수 있지 하면서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마지못해 고개를 숙이거나 또는 돈 몇 푼 주어주면서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큰 소리를 칩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죠. 피해자의 무너진 삶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책임지려고 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분노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미안하다는 말로 끝나지 않는 일들이 사실 더 많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미안해, 잘못했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로 끝나지 않는 일들도 더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이 불편하니까 미안해, 잘못했어, 됐지, 그만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말만으로는 모든 책임을 다칠 수 없고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어쩌면 사과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회복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오늘 성경의 이 속건제가 이 문제를 아주 정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그리고 관계 속에서 누군가에게 허물과 상처가 있을 때 우리는 제단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중에 눈물을

피눈물 흘리는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특히 이웃에게 손해를 끼친 죄에 대해서는 손해를 끼친 이웃에게 너는 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라, 원금을 갚아라, 그리고 거기에다가 5분의 1을 더하여 배상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진짜 회개는 말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받읍시다. 진정한 회개는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책임지는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단순히 우리 마음의 가책이하고 찔리는 문제로 보지 않으시고요. 죄가 남긴 손해를 보십니다. 죄가 남긴 손해를 보세요. 죄가 깨트린 관계를 하나님이 예의주시해서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죄가 무너뜨린 신뢰를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속건 제사를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 이제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책임 있게 살면 좋겠다. 그래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아라. 우리의 삶을 은혜로 세우시는 제사가 속건 제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속건 제사를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속건 제사는 제가 실제적인 손해와 빚을 남긴다. 죄는 실제적으로 손해와 빚을 남긴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제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를 마음속의 문제, 감정적인 문제로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어떤 잘못을 하고 나면 사실 마음이 제일 먼저 가책이 오잖아요. 죄의 책임, 가책이 옵니다. 마음이 찔립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좋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속건 제사는요, 히브리어로 아샴입니다. 아샴. 죄책, 보상, 배상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제사인데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속죄 제사는 죄로 더러워진 관계를 깨끗하게 씻는 제사가 속죄 제사라고 한다면, 오늘 속건 제사는 죄가 만들어 놓은 손해, 죄 때문에 빚어진 어떤 상처, 허물, 이런 빚을 바르게 되돌리는 제사가 속건 제사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5장 15절을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 제사를 드리되, 자, 첫 번째 속건 제사를 드려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물. 여러분, 여기서 성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별된 것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것. 누구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 하나님께 속한 것이 바로 성물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물은 함부로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살다 보면은 부지불식 간에 그것을 함부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빠뜨릴 수도 있고 때로는 자기 것인 마냥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 속한 성물을 내 것처럼 다루는 순간 죄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다. 모든 것은 다 주께 받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 없이 사용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 없이 쓰는 것이 뭐라고요? 죄입니다. 죄. 하나님께 속한 것을 내 욕심으로 붙드는 순간, 내 자식이야, 내 자녀야, 내 돈이야, 내 시간이야, 다 내 거야. 그러면 이미 우리 영혼은 주인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아니, 주인이 이미 바뀐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속건 제사를 드려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6장에 나옵니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생기는 죄입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성물을 우리가 쉽게 내 것으로 착각하고 오용했을 때,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생기는 죄 때문에 우리는 속건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남의 물건을 맞고도 속이고 빼앗고 강도질하고 잃어버린 물건을 보고도 못 본 척하고 거짓말하고 거짓 명사하고, 이게 지금 6장 1절에 나오는 내용들이지요.
겉으로 보면 돈에 관한 문제고 물건에 관한 문제고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어떤

거래에 관한 문제인데, 성경은 이걸 그냥 단순하게 잘못된 행동, 잘못된 일, 일탈된 어떤 상황들이라고 보지 않고 좀더 깊이 봅니다. 영적으로 봅니다. 뭐냐? 이웃에게 한 거짓도, 이웃에게 범한 어떤 상해도 결국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범한 죄가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참 은혜로운데, 사람들 앞에서는 거짓되고 신실하지 못하다면 그건 참된 경건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내 백성인 너희도 거룩하면 좋겠다 하면서 하나님이 속건 제사를 주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내 앞에서만 거룩한 척하지 말고 사람들 앞에서도 진실하고 신실하고 거짓됨 없이 그리고 상대방의 물질이든 시간이든 영혼이든 마음이든 손에 끼치지 않도록 책임 있게 정직하게 살아. 이게 하나님이 속건 제사를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속건 제사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통찰이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십시오. 죄는 실제적으로 손해를 만듭니다. 살아보니까 그렇잖아요. 결국 누군가에게 잘못했다는 건 누군가가 소중히 여기는 뭔가를 우리가 물질이든 뭐 몸이든 뭐든 시간이든 뭐든 손해를 반드시 남깁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의 영혼에 상처를 남기지요. 순간에 나의 어떤 뭔가 어떤 처신 때문에 거짓말을 툭 했는데 그냥 툭 했던 거짓말인데 아니 이 거짓말이 이 사소한 거짓말이 세상에 관계를 막 깨트리네요. 돈 문제 때문에 공동체를 병들게 하고요. 또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가 누군가에게는 더큰 짐을 지우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계속 이 얘기를 해요. 죄가 나 혼자만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죄는 결코 내 마음속에 짓는 것 아니라고 말해요. 누군가의 삶에, 영혼에, 상처, 흔적을 남깁니다. 그래서 죄는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삶의 자리에서는 손해를, 상처를 남긴다.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오늘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이런 인식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멀리 볼것 없습니다. 가나안 전쟁 때, 여호수아와 가나안 전쟁 때, 아간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에서 얼마나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까? 그런데 아간은 하나님께 바쳐진 성물에 손을 대잖아요. 사사로운 욕심 때문에. 누가 봐도 아간 한 사람이 지은 죄입니다. 아간 한 사람이 욕심 나가지고 그 지은 작은 불의인데 세상에 왜 하나님이 아간에게 그 책임을 물으시면 될 걸, 그 죄의 책임을 아이성 전투에서 그 많은 무고한 사람들의 피 흘림으로 갚아드시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죄를 마음속에서 다루는 자가 아닙니다. 오늘 한국 교회 안에는 죄의 문제를 자기 마음속 안에서 다루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가지고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죄 때문에 저 사람이 힘든데. 마음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풀지 마십시오. 죄가 만들어낸 구체적인 손해가 있고 상흔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바라보고 그다음에 뭐라고요? 가야 합니다. 가야 합니다. 속건제는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죄는 감정으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다. 여러분, 책임질 줄 아는 정직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속건제사가 회개가 고백을 넘어서 배상과 회복으로 가야 함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잘합니다. 회개하는 거. 잘못하면 회개하는 거참 잘합니다. 그런데 회개로 끝나면 안 돼. 그건 1차적인 거예요. 2차적으로, 3차적으로, 적극적으로 더 나아가야 돼요. 어디? 적극적인 배상, 그리고 회복을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속건제사의 가장 큰 특징은 배상입니다. 성경에도 원래 것을 돌려주어라. 거기서 끝나지 않죠. 5분의 1을 더해주라. 예를 들어보면 제가 누군가에게 물질적으로 10만 원의 손해를 끼쳤다면 10만 원의 5분의 1이 뭐죠? 2만 원입니다. 10만 원 원금 갚아주고 2만 원더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기 6장 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이건 단순히 돈을 갚는 행위가 아니죠. 죄로 인해 빚어진 손해를 내가 구체적으로 내가 책임 있게

실제적으로 바로 잡겠다 그런 뜻입니다. 뭐예요? 미안하다 말로 끝내지 말라는 겁니다. 깨어진 신뢰관계를 너의 구체적인 책임 있는 행동으로 고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를 너무 쉽게 말하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물론 이 기도 너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기도로 끝내면 안 돼요. 속건제사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죄로 손해본 사람이 있는데 너는 어떻게 할 거야? 너의 거짓말 때문에 깨어진 무너진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 관계를 회복할 거야? 내 말 때문에 상처받아서 이제 교회 나오지 않고 상처받아서 제대로 삶도 살아가지 못하는 그 영혼 어떻게 돌볼 거야? 진정한 책임을 진다는 건 뭐예요? 회복을 위해서 끝까지, 예, 끝까지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쏟아서. 여러분 삭개오를 보십시오. 세리장이었습니다. 돈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부자가 되었을까요? 남의 것을 빼앗겼었거든요. 자기 이익을 챙기며 살았거든요. 그랬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달라지는데, 예수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겠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면 네 배로 갚겠습니다. 고백하죠. 예수님을 만나니까 은혜가 삶의 질서를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삭개오 보십시오. 말로만 예수님 저 잘못했습니다. 제가 도둑놈이네요. 용서해 주세요. 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물질적으로 손해를 끼친 사람들에게는 구체적인 배상을 예수님께 약속하지 않습니까? 이게 속건제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 일로 형과의 관계가 틀어졌죠. 어쩌면 물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야곱이 장자의 축복권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그러나 에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에서의 입장에서 분명 장자의 축복권은 내게 올 복인데 저놈 야곱이 나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훔쳐갔네. 에서는 아마 야곱이 빼앗아간 이 장자의 축복권 때문에 내가 이래 찌질이 갇힌 인생을 살게 되고 내게 이렇게 형통함이 없고 그러면서 평생을 야곱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자기 삶이 깨어지고 무너지는 것을 처참히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야곱의 거짓말, 야곱의 욕심 때문에 깨어진 에서의 그 인생을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형님 미안합니다. 단순히 말로 끝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야곱이 어떻게 하죠? 자신이 저질렀던 일의 무게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죠. 이게 속건제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 마음의 변화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는 용서받아서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여자 주인공 전도연이 어떤 남자로 인해 가지고 큰 인생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그 죄를 그 남자가 이 전도연 여자 배우에게 지은 거예요. 그런데 이 전도연 씨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그래서 자기한테 이 큰 죄를 지은 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용기를 내서 갔는데, 세상에 이 나쁜 사람도 이 죄인도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는 전도연 씨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정말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좀 나았을 텐데, 전도연 씨를 보면서 빵글빵글 웃으면서 그래요. 나는 예수님을 만나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 주인공이요, 그냥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당신을 용서해? 내가 당신을 용서해야 당신이 용서를 받는 거지. 누가 당신을 용서해? 그래가지고 돌아가 나오면서 그 무너지는 그 여주인공의 모습. 여러분, 우리의 회개,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의 변화로 끝나지 않습니다. 관계를 향해서 다시 걸어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책임을 져야지요. 회복을 위해서 힘을 써야죠. 시간을 드려야죠. 물질이 필요하다면 물질을 드려서라도 내 것을 아끼지 않고 드림으로써 여러분 회복에 힘써라는 겁니다. 이것이 속건제의 정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회개가 필요합니다. 사랑한 여러분, 빌린 것이 있습니까? 갚으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하셨다면 꼭 지키십시오. 5분 전에, 10분 전에 나가서 다른 사람의 시간을 가로채는 짓 하지 마십시오. 혹시 잘못된 계산으로 어려운 일이 생겼다면 그거 바로잡기 위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거짓말로 손해를 끼쳤습니까? 사실대로 말하십시오. 말로 상처를 주었습니까? 먼저 찾아가서 머리를 숙이고 사과를 구하십시오. 미룬 책임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책임을

묵묵히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 속건제를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속건제적인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감정이 아니에요. 방향입니다. 회개는 감정이 아니에요. 방향입니다. 눈물을 흘렸는데 삶이 그대로라면 회개가 아직 여러분의 삶에 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진정성이 없는 말이라고 하죠. 여러분, 값싼 회개, 값싼 회개는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손해를 보지 않는 회개를 원하는 게 값싼 회개입니다. 그러면 참된 회개는 뭘까요? 진정한 회개는 뭘까요? 손해를 책임지는 자리까지 내려가는 것. 내가 손해를 감당하고 그 자리까지 내려가는 것. 그게 참된 회개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의 자리에 내려갈 줄 아는 속건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3대 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속건제사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를 받은 성도가 끝까지 책임 있게 살아야 한다. 이걸 가르쳐줍니다. 받아합시다. 은혜 받은 나는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교회 나와서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많이 보는 거, 그거는 신앙생활에, 예를 들어 신앙을 1에서 뭐 10가지로 나누면 그거는 1도 안 됩니다. 율법에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가 이제 이 레위기 오호제사와 칠절기 시즌 1이 끝나고 나면 이제 시즌 2에서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관계 속에서 이런 손해배상을 해야 될 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까지 디테일하게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지,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 법들이 레위기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요 결국 책임이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도 도의적인 책임을 가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이 속건제사를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이 속건제사가 완성이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없는 만달란트 빚을 진 자들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앞에 빚을 졌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갚아야 할 빚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빚은 우리 힘으로는 결코 갚을 수가 없습니다. 후회한다고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많이 쌓아도 결코 이 죄의 빚은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10절을 보면, 그림을 보시면 장차 오실 메시아가 자기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신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 우리의 죄의 빚을 자기 생명으로 담당하셨다는 뜻이에요. 자, 이사야가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책임을 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책임을 지셨어요. 그래서 자기 몸을 우리 죄를 책임지는 속건 제물로 바치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빚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빚진 자처럼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다. 우리가 갚아야 할 이 죄의 값을 예수님이 피로 갚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 빚을 자기 생명으로 갚으신 자리. 그래서 성도들은 십자가 앞에서 절망하지 않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십자가를 통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고로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은혜를 받았으니 아무렇게 살아도 되는가? 아니죠. 책임 있게 살아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빚을 갚아주셨기 때문에 너는 네 삶을 책임 있게 갚아라, 책임 있게 살아라. 그래서 돈도 책임 있게 쓰고, 말도 책임 있게 말하고, 약속도 책임 있게 지키고, 관계에 대해서도 아무렇게나가 아니라 책임 있게 정직하게 그 관계를 이끌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은혜는 우리의 죄책감을 덜어주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무너진 삶을, 무너진 질서를 다시 세우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그것이 은혜입니다. 구원받았다고, 은혜받았다고 나는 끝났어. 그건 구원파가 하는 거예요. 박옥수 목사, 죄사함과 거듭남의 비밀. 여러분, 버스에 보면은 그런 세미나 광고 많이 하죠. 그 구원파입니다. 구원파는 정말 무시무시한 이단입니다. 왜 잘못됐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그 피가 우리 죄를 사한다. 여기까지는 우리랑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과거의 죄와 지금 현재의 죄와

앞으로 지을 미래의 죄까지 십자가에서 다 사했다. 이것도 우리랑 같아요. 근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 사람들은 고로 네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분명한 증거가 있냐 이걸 제일 물어요. 언제? 어떤 방식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아주 뜨거운 체험을 굉장히 요구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던 확실한 체험이 있습니다. 고백되어지면 그때부터 뭐라고 하냐면 너는 구원받았어. 앞으로는 더 이상 죄인이라 소리하지 마.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아까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부족함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이 고백하지요. 요한 1서 1장 1절 9절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사하여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근데 구원파는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이후에는 내가 죄를 지어도 아무 상관없어. 미안하다, 죄송하다, 회개하는 삶, 책임지는 삶 안 삽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면 성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 나라에 가기까지 거룩한 성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영화로워질 것입니다. 칭의와 성화와 영화, 이 세 가지. 그런데 구원파에는 칭의만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의로운 자녀가 되었다. 성화가 빠지니까 영화로울 수가 있습니까? 요새는 7월 7일부터 무슨 이 뭐 법이 통과가 돼가지고 제 이 말이 구원파 사람들한테 이게 고속거리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 참 이 설교도 제대로 하지 못한 이상한 시대에 왔습니다. 자,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책임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받아봅시다. 은혜 받은 성도는 자기 삶에 분명한 책임을 진다.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오네시모를 보십시오. 빌레몬서를 보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간 종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변화가 되죠.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오네시모 그는 빌레몬 너에게 불의를 행한 종이었지만 빌레몬아 오네시모가 너한테 빚진 것이 있다면 그 오네시모의 빚 다 내 앞으로 달아놔라. 바울 자기 앞으로 달아놓으래요. 내가 오네시모의 빚을 내가 다 갚아줄게. 그리고 내 형제 빌레몬아 오네시모 내가 다시 돌려보낸다. 이젠 종이라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된 것으로 생각하고 저를 좀 따뜻하게 맞아주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음의 마음입니다. 누군가의 빚을 대신 짊어지는 마음, 이게 책임이 있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이사야서에 그가 우리의 속건 제물이 되셨다 이 말은 그 예수님이 나를 책임지셨다는 겁니다. 고로 예수님을 믿은 우리는 누구를 책임져요? 자, 옆 사람 보면서 제가 당신을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책임져야 됩니다. 여러분은 공동체를 책임지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다음 세대를 책임져야 됩니다. 가정을 책임지십시오. 믿음의 자녀들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룩한 사명과 직분과 봉사에 책임지는 우리 성산한빛교회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어른입니다. 그게 성숙함입니다. 잘못한 건 누구나 정죄하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배재고 사건 봤죠? 아이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 잘못된 거 맞습니다. 그러나 어른은요 아이들의 잘못을 반듯하게 눈물이 쏙 빠지도록 꾸짖고 난 다음에 그 아이들 책임져줘야죠. 정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이들 6개월 출전 정지시키고 인생을 그렇게 망치게 만드는 건 어른이 할 도리가 아닙니다. 어른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못했지? 다음엔 그런 말 하면 안 돼? 일벌 100개로 사온 다음에 아이들에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용서의 기회를 주는 그게 어른이고 그것이 성숙한 사회입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 사회가 용서할 줄 모릅니다. 너무나 무정합니다. 무자비합니다. 생각만 다르고 뜻이 다르면 무작정 짓밟아버립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가치관이 다르고 사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죄인이라는 실수할 수 있다는 거, 나도 실수할 수 있고 너도 실수할 수 있다는 거,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눈에 들보를 보라는 겁니다. 남의 티끌 보고 정죄하지 마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기회를 줘야 됩니다. 책임을 지십시오.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고 어른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성도는 은혜 때문에 더 정직해집니다. 더 정직해지기 때문에 직장에서 사람들을 눈속임하지 않습니다. 거래에서도 사람을 속이지 않고 세금을 정직하게 내고 교회 봉사도 책임 있게 하고 말로 상처를 주었다면 사과하고 빌린 것이 있다면 갚고 손해를 끼쳤다면 가능한 만큼 회복시키는 것, 이건 율법주의가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열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0: 번 제사를 통해 그 정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건 제사, 어쩌면 오늘 이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속건 제사입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 내 잘못해서요 용서만 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돈과 내가 했던 말과 내가 살아왔던 삶에 책임을 지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이 예배 속건 제사의 의미입니다. 그 예배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는 고백의 자리가 되고, 이 예배가 회복될 때 돈이 정직하게, 말에 책임 있는, 약속이 가벼워지지 않은, 나로 인하여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속건 제사를 통해, 이 예배를 통해 내 삶을 가장 복되게 정렬하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고로 오늘 우리는 물어봅시다. 우리 자신에게 정직하게 물어봐야 해요. 내가 바로 잡아야 할 관계는 무엇입니까? 내가 갚아야 할 책임은 무엇인가요? 내가 은혜를 핑계로 미루고 있는 순종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빚을 갚아주셨다면 우리는 이제 그 책임에서 자유로워지는 사람이 아니라 책임 있는 은혜의 삶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속건 제사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다. 은혜 받은 사람은 책임 있게 정직하게 살아간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실력이고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교회 와서 박수치면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한데, 세상 나가서는 부조리한 짓 제일 많이 하는 우리를 향해서 비그리스도인들이 예수쟁이 이런 욕하지 않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산한빛교회 성도들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책임 있게 은혜 받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속건제의 정신을 우리의 삶의 예배를 통해서 이루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성산 한빛교회 정원기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282-0191번 성산 한빛교회나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FM98.1, 진주 FM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3: 1번 찬송, 김해시 진영읍 신도시에 위치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역을 섬기는 설정한 목사 신무 세진영 교회와 함께합니다.

0: 1번 찬송 김해시 진영읍 신도시에 위치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역을 섬기는 설종한 목사 시무 세진영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알았쥬. 진주 FM 92.5MHz 극동방송인 다음 사다를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자, 7월도 벌써 중순입니다. 이맘때가 되면 슬슬 여름휴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행 계획 세워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계획 세울 때가 가장 설렌다라는 거. 어디 갈지 검색하고 맛집 찾아보고 숙소 예약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사실은 여행 자체만큼이나 재밌습니다. 심리학자들의 말에 따르면요, 여행의 만족감은 실제 여행하는 3일보다 계획하는 3주에서 더 크게 나온다고 합니다. 기대하는 시간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는 거죠. 행복은 도착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는 길에 있는 것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승진하면 행복할 것 같고, 집 사면 만족할 것 같고, 자식이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가면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지만, 막상 그 도착지에 가보면 또 다른 목적지가 저 멀리 보이잖아요. 그러니 오늘을 견디는 시간이 아니라 사는 시간으로 여기시는 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순간이 이미 여정의 한 부분이니까 말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할 줄 아는 사람, 목적지뿐만 아니라 그곳으로 가는 모든 과정을 만끽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요? 우리 오늘도 행복하자고요. 여기는 부품 라디오, 저는 이건수입니다.